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도 눈이 번쩍 떠지는 걸 보면 확실히 여름이 왔구나 싶어집니다. 늦잠을 자고 싶어도요, 오후에 더 더워지기 전에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몸을 일으키게 되고요. 차가 막히고 사람은 더 많아지기 전에 좀 더 여유롭게 나들이를 즐겨야지 하면서 짐을 챙기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름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계절 같죠? 기분 좋게 흘리는 땀방울만큼이나 작은 행복들도 차곡차곡 쌓일 거라고 믿으며 오늘을 시작해 봅니다.

0: 6월 28일 일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베란다 프로젝트 바이클라이딩이었고요. 봉주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겨울은 해가 늦게 뜨죠. 그래서 아침에 더 늘어지게 되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네.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더 움직이기가 싫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늦잠을 자고 싶어도 해가 길어진 덕분에 눈이 번쩍 뜨이고요. 더 더워지기 전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게 만들어주는데요. 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아침잠이 없어진 거라고요? 나 아침 10시 깨는데요? 일 없을 땐? 어우, 참. 지금도 부지런하게 이미 일요일에 일정을 시작하신 봉글에 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바쁘게 움직인 만큼 오늘의 작은 행복들도 꽉 차게 쌓이는 하루가 되면 정말 좋겠네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0: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마이클 버블레, 넬리 포타도, 콴도, 콴도, 콴도, 콴도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봉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이죠.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시청곡들 만나볼게요. 세 번인가요? 네. 콴도, 콴도, 콴도. 네. 예민하네요, 오늘. 황PD. 오늘 주말인데 굉장히 예민한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가 예민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콴도 콴도 콴도이지만 그냥 한 번쯤 콴도. 어쨌든 이게 뭔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름이고 하니까. 네, 1600님이 초당 옥수수 러버 봉디, 저도 옥수수 왕창 사왔어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초당 옥수수 60개 이상 먹으면 분당 옥수수로 바뀌나요? 히히. 윤건의 라떼처럼 신청해도 되나요? 60개면은 분당으로 가죠. 어떤 분당? 1분당 옥수수. 네. 많은 분들 초당 옥수수 60개 먹고 1분당 옥수수 도전해 보시고요.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아침봉 청취자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236님께서 봉디 짝사랑은 괴로워요.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우아하게 신청합니다. 짝사랑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내신 거겠죠. 그죠? 원래 사랑은

일방일 때 괴로워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도 일방일 때 사랑은 괴로운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자람 밴드의 우아하게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레이입니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다양한 선후배분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후배의 열정 있는 자세에 감동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선배님의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친근함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밝은 기운으로 지친 동료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면서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레이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일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6477님께서 남편이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혼자서 애 둘을 어떻게 볼까 하다가 급 시골에 계신 시댁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서프라이즈로 가는 건데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당연히 좋아하죠. 네. 손주들 보면은, 네,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좋아해요. 네. 장유미님이 이사 중입니다. 이삿짐 나르는 분들 같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옆에 있는 게더 부담된다고 하셔서 주차장에서 아침봉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호흡을 맞춰 오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맡기시고 이렇게 뭐 중간중간 음료수나 뭐 그런 것들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노래 두곡 들을게요. 코린 베일리의 Like a Star, Coldplay, Fix You.

노래 듣고 왔고요. 손은지님께서 요즘 피곤했는지 아니면 잠을 잘못잔 건지 지금 눈두덩이가 부어서 쌍꺼풀도 사라지고 눈 뜨고 감을 때 느낌이 이상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가라앉을까요? 사라진 내 쌍꺼풀 돌려줘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뭐 다래끼 같은 게 생긴 게 아니라면은 약간 차가운 걸로 아이스팩 같은 걸로 찜질해주면 좀 금방 나아지지 않나요? 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할수 있는 가장 어떤 빠른 조치가 아닐까 싶고요. 7462님께서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낳으면은 그 전과 다를 거라는 거 예상하고 있긴 했는데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귀여운데 자꾸 울어요. 밥도 화장실도 제 맘대로 못 가네요. 카더가든의 투게더 신청합니다. 그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곧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울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금방 사라져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처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말도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카더가든의 투게더에 이어서요. 김건모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2부 끝곡으로는 박초롱님의 신청곡 조지의 언제든 어디라도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혼밥, 혼용, 혼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버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이은정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다음 주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무슨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더라고요. 주말에 옷 여러 벌 입어보면서 패션쇼를 펼쳤죠. 설거지 하는 남편한테 가서 이 옷 어때? 하고 물어봤더니 쓱 한번 보더니만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센스하고는 인별그램 보면 이쁜 게 입는 꿀팁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런 것 좀 참고해봐. 라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결혼 전엔 저도

나름 패션쟁이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아래위 초록색으로 깔맞춤한 개구리 패션을 선보여서 절 경악시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평을 듣고 있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혼자 이건 내가 살쪄서 그런 거야. 살만 빼면 돼. 저를 다독였는데요. 이럴 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을 해봅니다.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에일리의 보여줄게, 빅마마의 브레이크 어웨이 들려주세요. 근데 위아래로 초록색을 이제 입었던 분의 어떤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패션의 완성은 기세, 1인용 풀리 듣고 올게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의 보여줄게,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안직환님께서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 사연도 만나볼게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요, 어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산 시간이 경상도에서 산 시간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투리가 여전해요. 나름 서울말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고향이 경상도예요 하고 묻습니다. 쌀을 살이라고 하고요,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거든요. 아, 방금 전에 그거 몇 장인지 씨알려봐 라고 했네요. 네, 이런 저만의 플레이리스트 신청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팔도 강산. 이 노래에는 사투리가 나오는데 친근하더라고요. 강산의 와그라노. 서울에서 오래 살아도 버틸 수 없는 고향의 말투랄까요? 신현이와 김노트의 오빠야. 뭐니뭐니 해도 사투리 어투가 친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약간 이렇게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 억양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1인용 플리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1인용 플레이리스트 이어가 볼게요.

0: программу.
1: Путь Аракон.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결혼 비용 과연 얼마나 들까요? 최근 5년 내 혼인한 기혼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약 6,300만 원. 혼수용품 비중이 가장 컸고요. 이른바 스드메 비용은 479만 원, 예식장 대관 같은 본식 비용도 990만 원에 달했다고 하니까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만큼이라도 줄일 순 없을까요? 가성비 결혼식을 고민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전통혼례나 작은 예식처럼 형식보다는 의미와 경험의 무게를 두는 결혼식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나에게 맞는 결혼식을 고민하는 사람

0: 사람들이 늘고 있는 셈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버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20년 전 이맘때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훌쩍 바다로 향했던 날이었죠. 조개구이에 맥주 한 캔씩 들고 모래사장에 앉아서 바닷바람과 웃음에 취해 있었죠. 그때였어요. 저기요, 저희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초롱초롱 큰 눈을 동그랗게 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실 그때 제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서 먼저 말을 건넨 거였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에서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흔한 헌팅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가볍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참 순수했고 또 진중했습니다. 지금도 이맘때가 되면 그 여름밤의 바다와 아내의 반짝이던 눈빛이 떠오릅니다. 20년 전 추억을 떠올리며 선곡을 해봤습니다.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태양의 나의 마음에, 그리고 서연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오, 헌팅이 흔한 인연이거든요. 뭔가 흔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엄두를 내본 적이 없어서 헌팅이요? 네. 바다는 뚜루러브를 싣고 1인용 플리 들어볼게요.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태양의 나의 마음에, 그리고 서연의 여름 안에서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고요. 아침봉 청취자 봉구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오혜경님께서 오늘은 몇 분이나 찾아주시려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오셔서 좋은 책 많이 읽고 빌려가시면 좋겠네요. 건스 앤 로지스의 스위 차일드 오 마인 신청합니다. 도서관 이제 저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촉촉하고 좋아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은 어우 기다려야 돼요. 주차하고 그러고 가려면. 네. 근데 아이들이 도서관 가면은 조건이 있어요. 네. 일반 책을 먼저 읽고 글밥이 많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만화책을 볼 수 있다. 왜냐면 학습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들이 좋아해서. 예, 근데 항상 그렇게 조건을 달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다시 더울 때 도서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혜경님이 신청해 주셨던 건스 앤 로지스의 스윗 차일드 오 마인은 끝곡으로 듣고요. 광고 듣고 저 끝인사 나눌게요. 쇼리 쇼리!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7: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6: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7: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0: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주진이 또 올게. 손해야.
0: 광고까지 이어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벌써 끝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 됐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건스 앤 로지스 스윗 차일드 오 마인 듣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주말에 가족들과 산림욕을 다녀왔다.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니 머리가 맑아진다.

0: 딱딱하게 우거진 숲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숲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쉬는 행위 자체는 같은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두 단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어서 어느 쪽을 써도 모두 바른 표현입니다. 산의 정취를 떠올릴 때는 산림욕, 울창한 나무숲을 떠올릴 때는 삼림욕으로 쓰면 좋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 기쁨이가 자꾸만 슬픔을 밀어내려고 하자 슬픔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1: 우는 건 나를 멈춰 세우고 삶이 던져주는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게 해요.
0: 이 작품은요, 기쁨만큼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엉엉 울어보신 게 언젠가요? 어른이 되고 나면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마음껏 시원하게 쏟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주말 어릴 적 재밌게 봤던 영화 한 편으로 실컷 웃고 또 울면서 감정의 굳은살을 좀

0: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에서 The Life of Riley 듣고 왔어요. 201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꼬만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감정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앞에서 어른이 된 후론 감정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면서 우는 게 때론 감정에서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먼 훗날 우리 같은 거 보면. 잠시 후에는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꾸밉니다.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주신 영화 음악들. 여러분이 발견한 그 빛나는 곡들을 퍼레이드로 만나볼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아주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0: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이겨요. 농심.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5: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당신이 찾던 그 음악, 영화, 음악의 발견.

일요일을 영화 음악으로 물들이는 영화 음악의 발견.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취향이 모여 완성이 되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7557님은요, 이 시간 춤추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며 청소 중이라고. 아, 또 노동요로 시내타운을 자주 쓰시는 분들. 우리 효정님은 고2 딸 학원 데려다 주고 커피 마시며 듣는데요. 선곡 참 좋다고. 이렇게 여러분의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드릴 좋은 영화 음악들 한가득 만나보겠어요. 윤지님이 영화 휴민트에서 이별, 파리사일님이 영화 체인지에서 체인지 듣고 싶어요. 그 조장혁 씨의 알아, 뭐지 이 노래 어떻게 시작했지? 알아 너의 그 표정은, 그 이 도입부가 영화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 좋았죠. 캬, 영화 또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럼 이 두 곡

영화 음악의 발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휴민트에서 이별, 영화 체인지에서 체인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7804님이요. 영화 써니에서 빙글빙글 신청해요 하셔서 같이 빙글빙글 신나볼까요?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빙글빙글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참 좋아했는데 노래가 빙글빙글이야? 뭐야?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었는데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이러면서 0798님은 영화 와일드싱을 봤대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마지막 자막 올라갈 때 끝까지 보세요. 영화에서는 제대로 못 본 트라이앵글 2집 무대를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가 있어요. 트라이앵글의 샷 잇 아웃 신청해 하셔가지고 요 곡 들을 건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샵1077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로 영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취향을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주세요.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영화 와일드싱에서 Shut It Out 들려드리고요. 2부에서 영화 음악의 발견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아직 정오도 안 됐는데 서울의 기온이 벌써 29.6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로 예상되고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기온 32도로 낮에는 30도가 넘는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후에 외출하신다면 우산을 갖고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도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충청 등 곳곳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쯤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상 관측 53년 만에 세 번째 7월 장마가 올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가운데 장마는 아직입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90년대를 풍미한 가장 대표적인 명곡 중의 하나로 전주가 나오는 순간 그 시절의 공기와 극장 안의 감성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마법 같은 곡이라고 같이 듣고 싶다고 6130

님이 와우 거의 뭐 해설가 수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퀄리티 있는 우리 테리우스 분들 아무나 듣지 않아요. 6130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자, 그럼 영화 음악의 발견 속 깜짝 코너죠. 들어가 볼까요? 캔디의 플레이리스트 캔디의 발견.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캔디의 발견은 어떤 곡이냐? 바로. 2001년에 개봉한 벤 애플렉, 조시 하트넷, 케이트 베킨세일 주연의 영화 진주만에서 한스 짐머의 테네시입니다. 영화의 시작, 주인공 레이프와 데니가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테네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수한 그 시절을 상징하는 테마곡입니다. 예전에 그 싸이월드 때제 배경음악으로 꽤 오래 있었던 곡이라서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 참 좋아요. 여기 나오는 음악들 다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영화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막장 영화인데 그때는 너무 멋있고 좋았어요. 다 너무 예쁘잖아, 남녀 주인공들이. 네.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영화 진주만에서 한스 짐머의 테네시.

가져와 봤죠. 영화 진주만해에서 테네시 듣고 왔어요. 여기 진주만 OST가 다 주옥 같아요. 뭐 There You Will Be인가? There You Will Be인가? 그거랑 뭐 Pearl Harbor 다 좋거든요. 그리고 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영화 타이타닉 OST를 갑자기 오랜만에 듣다가 진주만 OST 쫙 깔고 타이타닉 OST 쫙 깔고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것 같아요. 딱 음악을 들으면 그 영화가 막 생각이 나. 아, 이때 케이트 베킨셀 진짜 예뻤어요.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 음악으로 또 꾸미고 있는데요. 우리 태원님은 원래 템포가 느린 영화를 별로 즐기지 않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가 영화 퍼펙트 데이즈 보고 무척 좋더라고요. 이게 특히 남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영화더라고요. 음악도 하나하나 다 좋고요. 저희 남편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애니멀스의 House of Rising Sun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영덕님은 돌아가신 고 안성기 배우님이 문득 생각나네요. 이게 가끔씩 이게 다 알고 봤는데도 안 믿겨져요. 그렇죠? 안성기 배우의 많은 작품이 있지만 제게 가장 강렬히 남아있는 작품은 어릴 적에 봤던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입니다. 영화에 등장했던 비지스의 홀리데이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그 당시 참 많이도 흥얼댔던 노래인데 다시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럼 태화님이 신청한 곡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애니멀스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그리고 이어서 영덕님이 신청한 곡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영화에 등장했던 비지스의 홀리데이 두 곡 함께 들어요.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0: 건강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6: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오늘은요, 여러분이 발견해 주신 그 음악,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함께 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음악의 발견은 9831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영화 프렌치 키스에서 뷰티풀 사우스의 드림 어 리틀 드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 참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귀여운 말썽쟁이 미운 5살을 상징하는 캐릭터 짱구. 그런데 이 짱구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별명까지 생겼어요. 바로 대빌구.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거야? 이 금쪽이 사고뭉치 악마 같은 짱구 하다가 결국 데빌구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린 건데요. 짱구가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 어른이들도 가끔은 이 데빌구가 부러워서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짱구처럼 남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짱구야, 너 좀 부럽다.
1: 와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주주님들이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의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슈퍼주니어의 데빌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 부캐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짱구. 이 짱구가요, 방송 초반에는 지금보다 더 말을 안 듣는 순수 악 그 자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절 짱구는 데빌구라고 부른대요. 이 짱구 캐릭터가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말 안 듣는 금쪽이라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그 짱구라는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캐릭터에 대한 거라기보다 그 짱구라는 만화 자체가 주는 어떤 향수가 있고 추억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제 완전 그 짱구 초반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짱구를 좀 가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짱구 극장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되게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 아빠였나 짱아였나 그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짱구가 그 엄마 아빠를 구하려고 되게 높은 그 타워를 혼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진짜 거의 한 진짜 뭐 한 남산타워만 만큼이나 되는 그 높은 타워를 하면서 올라가요. 혼자 그 작은 몸으로. 근데 가다가 이 영화 만드신 그 감독님도 참 그런 디테일을 주는 게, 중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중간에 넘어져요. 넘어지고 삐끗하고 하고 넘어졌다가 넘어졌다가 또 엄마 아빠 기다려요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하고, 이거를 진짜 한 세네 번을 이렇게 발을 꽈당도 아니요 하고 이렇게 넘어졌다가 결국에 올라가서 엄마 아빠 하고 이제 그걸 구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의 짱구는 데빌구이일 수 있겠지만 요즘의 짱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데빌구는 사실 참 저는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다 뭐 장난

0: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 제가 방금 따라했던 그 편이 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극장판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봐 보세요. 수준님들. 자, 그리고 어머 27년 전 오늘 1999년 6월 28일이 짱구가 SBS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첫 방송된 날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3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주님들 또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1부는 주피티 축구박스 주주박스, 최첨단 인공지능이 주주님들을 위해 열리라는 시간이죠. AI가 픽할 정도로 좋은 노래들 쭉쭉 이어서 들려드릴 거고요. 또 2, 3부는 스페셜 알고리즘 뮤직, 알고리즘 뮤직 코너 최초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너무 예쁘고 상큼해서 당장 사랑한다고 say it 말해버리고 싶은 신인 걸그룹 에타트의 봄, 나연 두 분과 함께하는 스페셜 알고리즘 뮤직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7: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주소를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주피티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넣어 선곡해드립니다. 주피티 주크박스 쪼주박스.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주PT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주박스에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178님께서 하이 주피티, 오늘 내 생일이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축하 메시지를 한 통도 못 받았어. 다들 내 생일 까먹은 걸까? 이 와중에도 오늘도 난 배달일 열심히 하는 중이야. 몸도 마음도 힘든데 우울한 기분 날려버릴 수 있게 노래 선곡해줘.
1: 우리 8178님, 생일인데 아직 축하 메시지 하나도 못 받으셨다고 해서 괜히 a little bit 서운하고 마음이 축 처질 만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하루 열심히 달리고 계신 우리 8178님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노래로 생일 축하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 중 좋은 일이 꼭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그리고 생일에도 쉬지 못하고 배달 중인 우리 8178님을 위한 치어리딩 응원송 이한철의 슈퍼스타 추천드립니다. 아직 생일 끝난 거 아니니까요. 남은 하루만큼은 웃을 일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또 강준 언니가 빙의된 주피티가 또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그리고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렇게 두 곡 선곡해 줬습니다. 자, 주주박스에 도착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153님께서 여기는 블루베리 농장이야. 하우스 안에서 일하다 보니 마치 끓는 물에 들어간 달걀이 된 기분이랄까? 그만큼 너무 더워. 그래도 보라하게 익어가는 탱글탱글 새콤달콤 블루베리를 보면서 오늘도 힘내는 중이야. 지금 내 옆에서 블루베리 수확하고 있는 경혜 시어머님, 재교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이랑 다 같이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줘. 5153님, 하우스 안에서 일하고 계시면 블루베리가 익는 건지 내가 익는 건지 헷갈릴 정도겠는데요. 오늘도 땀 흘리며 블루베리 수확 중인 5153님과 가족분들을 위한 노래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하우스 안에서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곡,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리고 더위에 지친 몸도 절로 들썩이게 만드는 흥, 충전송.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4: 우리 친구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응원의 한마디 해볼까요?
5: 수빈아, 너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연습 많이 하고 있잖아. 힘내서 열심히 해. 떨지 말고. 너 연습 많이 했으니까 꼭 잘해낼 거야. 내가 응원 많이 할게.
6: 엄마, 시험 준비하느라 저 챙겨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엄마가 준비하는 시험 꼭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더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힘내세요.
4: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7: 리아야 놀러 갈게.
6: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7: 리아야 함께하자.
6: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7: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1: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3: 르노 김청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오늘은 특별히 주주님들의 알고리즘에 슬쩍 끼어들어 봅니다. 어? 이 노래 뭐야? 완전 좋은데? 듣자마자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고 싶어지는 신곡도 추천해드리고 주주님들의 플레이리스트도 나눠보는 시간 스페셜 알고리즘 뮤직.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알고리즘 뮤직 코너 최초로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거기에 완벽한 비주얼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5세대 걸그룹 에타트의 봄씨, 나연씨 어서오세요. 와,
1: 야, 이제 보는 라디오가 아닌 게 너무나도 진짜 속상할 정도예요. 너무나도 진짜 아름다운 두 분이 또 이렇게 아우 또 밝게 또 환하게 있어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에타트의 봄 씨, 나연 씨가 알고리즘 뮤직에 함께 해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
2: 네, 저희 우선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3: 엔야할. 안녕하세요, 에타트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에타트의 봄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에타트의 나연이라고 합니다.
0: 네, 봄씨랑 나연씨.

0: 그 단체 인사 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In your heart예요?
1: Aim your heart. Aim? 당신의 마음을 겨냥한다. Aim your heart. 라는 뜻입니다.
0: 겨냥해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네. 약간 이런 거구나. 아니 저희 또 두 분이 12시엔 주연형에는 처음이시잖아요.
2: 맞아요.
0: 저희가 완초예요. 그렇죠. 완전 초면인데.
2: 완초.
0: 네, 완초인데 혹시 오는 길 또 마음이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봄 씨는 어땠어요 오늘?
1: 우선 뭔가 이 주연형 선배님 평소에 네.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오게 돼서 너무 기뻤고
0: 네.
1: 다음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네. 에타트 멤버 다 같이 한번 오는 걸로 네 생각하고 싶어요.
0: 아, 너무너무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아니 너무 귀여우시고 진짜 그냥 봄이야 스프링이야 진짜. 아, 네. 또 우리 나연 씨도 네.
2: 저도 주연형 선배님 진짜 팬인데
0: 진짜요?
2: 라디오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오는 네. 내내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네. 했던 것 같아요.
0: 몰라. 네. 아니 우리 212님이요. 주디 주디 봄이가 주디랑 동문이에요. 서공의 후배입니다. 우리 애뚱이들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혹시 어떤 과 하셨어요?
1: 저는 지금 실용음악과.
0: 실용음악과시구나. 저는 이제 연기과였었어요. 네. 진짜 궁금한데 혹시 지금이 몇 기예요?
1: 지금 16기.
0: 아 그렇구나. 아, 왜냐면 진짜 몰라서 저는 3기거든요.
1: 아 진짜요?
0: 제가 3기인데.
2: 진짜요?
0: 3기인데 진짜 너무나도 고인물인데.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그럼 신입생 친구들은 몇 기일까? 막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1: 내년에 이제 19기?
0: 19기? 네, 19기가 내년에 이제 내년에 네. 들어오는구나. 그럼 나름 이제 봄씨는 그 서공이에서는 좀 약간
1: 당연하죠. 선배.
0: 그쵸? 완전 선배잖아.
1: 제일 선배.
0: 제일 선배야. 아무튼 너무 또 반가워요. 또 우리 유경아님은요. 우와 일요일엔 주디 목소리만 들렸는데 알고리즘 뮤직 최초 게스트네요. 에타트분들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일요일 코너에 게스트분들이 나와주신 건 우리 에타트 분들이 최초인데요. 오늘 두 분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타트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박수! 자, 원래 이 코너가요. 주주님들의 알고리즘에다가 좋은 신곡 한 곡을 이렇게 들이밀어 보려고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가져온 12시에는 추천곡 지난 6월 25일 목요일에 발매된 에타트의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바로 Say It 입니다.
1: Say It.
0: Say It 말해라. 자 사실
2: 말해라.
0: 말해라. 뭘 말해라 할까? 네 마음을 말해준가? 아니면은 내가 고백했으니까 당장 yes라고 말해 이런 건가? 어떤 느낌의 say it이 뭘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1: 약간 지금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0: 감질만 나는 상태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네 마음 빨리 말해. 말해줘. 이런 가사예요.
0: 빙빙 돌려대지 말고 빨리 말해. 약간 네. 이런 느낌이구나. 자 여러분 이 노래가 발매되기 전에 미리 12시엔 인별그램에 이 Say It이 어떤 노래일 것 같은지 우리 주주분들께 마음껏 추측하고 예상해달라고 기대평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한번 우리 두 분께서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뽀님께서 네. 노래가 통통 튀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일 것 같아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0: 보내주시는 맞나요?
1: 네,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통통 튀면서도 뭔가 부담감 없이 정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지 않을까.
0: 그러니까 또 요즘 날씨도 더우니까 이런 날에 그냥 상큼하게 들을 수 있는.
2: 맞아요.
0: 또 우리 피오나 공주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1: 피오나 공주님께서 상큼 발랄한 사랑 노래일 것 같아요. 귀여운 답장너의 느낌?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0: 맞아 답장너 느낌이다. 또 우리 러블리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2: 러브풀의 리메이크라고요? 정말 기대돼요. 원곡 특유의 몽글몽글하고 세련된 감성을 에타트만의 색깔로 어떻게 풀어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올여름 드라이브 할 때 계속 듣고 싶은 인생곡이 될 것 같아요.
0: 안 좋을 수가 없네요. 특히 이 카디건스의 명곡이죠. 러브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라고 들었는데 또 어떤 노래인지 혹시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0: 거지.
1: 네. 카디건스의 러브풀을 네. 재해석한 곡인데요. 애타트만의 밝은 에너지도 넣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원래 이 노래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잔잔? 약간 좀 잔잔한 맞아요, 느낌인데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 애타트 분들의 뭔가 좀 밝은 에너지가 맞아요. 더 상큼하게 통통 튀게 들어갔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노래 먼저 듣고 와서 봄 씨, 나연 씨랑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발매된 애타트의 신곡입니다. Say It 듣고 올게요. 우후.

0: 네, 에타트의 신곡 세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에타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괜히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너무 취향 저격이고 특히 이 여름에 드라이브 하면서도 듣고 싶고 뭔가 운동하면서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 노래가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에타트 분들도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진짜 스스로 네. 느끼기에도 너무 좋지 않아요?
1: 저 맞아요, 연습하면서도 맞아요. 네. 아 이번 노래 진짜 좋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가사들이 이제 영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네, 우리 7613님은 맞아. 와 방금 막 씻고 나왔을 때처럼 기분이 막 뽀송뽀송해졌어요. 다들 음색 여신들이네요. 와,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맞네요. 이 뽀송뽀송한 느낌. 또 우리 원미연님도 노래에 사랑스러움이 잔뜩 묻어있어요. 이 노래 완전 하트다 하트.
2: 하트다 하트.
0: 주셨고요. 또 우리 1354님은 예전에 제 핸드폰 벨소리가 러브풀이었는데 이젠 에타트의 세이잇으로 벨소리 해야겠어요. 여름이랑 잘 어울려요. 상콤상콤 이렇게. 상콤상콤.

0: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에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이번 노래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삽입곡으로도 유명한 더 카디건스의 러브풀을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이번 활동이 타임 트래블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이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자, 이 시간 여행자로 변신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이게 시간 여행이 지금 과학 기술이 되나? 어떻게 된 거예요?
1: 이 타임 트래블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내는 세이시라는 곡이 더 카디건스의 러브풀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96년도 노래인데 지금 30년이 지난 그런 곡이란 말이죠.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노래를 다시 저희가 부른 만큼 다시 이제 뭔가 재해석하고 에타츠만의 그런 재해석도 하면서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 이제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음악으로 잇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근데 너무 의미도 있으면서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명곡들이다 보니까. 그쵸?
1: 맞습니다.
0: 그러면 혹시 이번 Say It 말고 또 어떤 노래가 리메이크될 예정이에요?
2: 다가오는 8월 초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이자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룰라 선배님의 3-4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 3-4!
0: 빨리 듣고 싶다. 이거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니요. 이게 1996년 노래면요. 사실 저도 생소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이긴 하니까. 근데 우리 봄 씨가 이제 2007년생 올해 20살이시고
1: 네.
0: 나연 씨가 2009년생 이제 18살이라고 들었는데 이 노래를 러브풀도 그렇고 3-4 이걸 리메이크한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도 혹시 알고 있었어요?
2: 네.
0: 진짜요? 근데 네, 워낙 멤버들, 명곡이라. 네.
1: 다 알고 있었고.
2: 3-4는 저희가 연습생 때 네. 기본기 연습하거나
0: 어머.
2: 댄스 연습할 때 틀어놓고 막 춤췄던 곡인데 하게 돼서 진짜 너무 신기했고.
0: 그랬겠다.
2: 네.
0: 또 우리 5712님이 보내주셨는데 주디도 가끔 룰라 무대 영상 찾아본다고 했는데 에타트의 3-4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맛보기로 한 소절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혹시 짧게라도 한 소절 가능할까요?
1: 당연하죠.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
0: 어디로 데려가나?

0: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1: 진짜 귀에다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있잖아요. 수달이 솜사탕 가지고 물에 갖고 들어가면 씻긴다고 씻다가 녹아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무조건 들어봐야겠네요. 여러분, 오는 8월에 발매 예정인 에타트의 3-4도 주주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두 분 앞으로 또 사연이 도착했는데 우리 SW님 문자를 나연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세이 녹음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나요? 특히 이번에 멤버 아우로라도 합류했잖아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1: 네. 아니, 일본인 멤버 아우로라 씨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셨다가 1년 만에 드디어 완전체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는 기분이 어땠어요?
3: 사실 데뷔하고서 처음으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이번이 이제 이번 컴백으로 처음으로 다 같이 활동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다 같이 준비하면서 에타트 역시 완전체가 완전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고 저희가 이제 아우로라가 합류하기 전에 6명이었는데 그 6명일 때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정말 후회 없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1: 안 느껴지게
3: 저희의 그 자리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7명에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그치.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런 활동을 많이 기다리고 설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요즘에 딱 또 완전체가 됐다 보니까 엄청 행복하시겠네요.
2: 맞아요.
3: 맞아요.
1: 아니 우리 보맨나님께서는 봄이랑 나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번 신곡의 킬링 파트는 어디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나연

0: 재환 씨 혹시 어때요? 제일 좋아하는 이번 신곡의 킬링 파트.
1: 저는
0: 네.
1: 제 탐나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0: 아, 그러면 나연 씨 파트가 아니구나.
1: 네, 제 파트가 아닌데.
0: 네.
1: 이제 케이틀린 언니 파트인데 약간 끼부리는 파트가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어떤 느낌 쎄요?
1: And you want it, you do. It's too good to lose. 이런 파트가 있어요.
0: 약간 근데 나연 씨 이거 각자고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원래
1: 기세가 없었다.
0: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런 게 다 기세인 거야. 약간 케이틀린 씨가 기세로 약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구나. 아, 나연 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 배우겠습니다.
2: 다시 네. 다시.
1: 기세를 안고.
0: 나연 씨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다시 가보자. 자, 3, 2, 1, let's go.
1: And you want it.
2: 아, 없었다.
0: 나 이거 아니 나연 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자. 진짜
1: 해보겠습니다.
0: 나 진짜 우리 다 나연 씨 완전 우리 진짜 다 지금 나연 씨의 열혈 팬들이야. 진짜
2: Let's go.
1: 보미 언니의 기세를 조금 뺏어야 될 것 같아.
2: 내 기세를 가져가.
0: 자, 가져가세요.
1: And you want it.
2: Hey.
1: You do.
2: Do.
1: It's too good to lose.
2: Lose.
0: Hey. Wow. 아, 마지막에 예상을 깨는 느낌이었어. 막 헤이 hey,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헤이 hey, 이렇게 해서 뭔가 여운을 좀 남기는 나연만의 스타일이었어요. 이거는 아 진짜
3: 잘했다.
0: 감사해요 나연 씨. 진짜 세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아 너무 예뻤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2부 마무리 곡으로 에타트의 Butterfly Doors 들려드리고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주주님들의 알고리즘과 마음속으로 넉넉 자 들어갑니다. 무단치 밑에 보는 스페셜 알고리즘 뮤직. 스페셜 게스트 레트로 화이팅 감성으로 돌아온 러블리 러블리한 걸그룹이죠. 에타트의 봄 나연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두 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어요. 우리 나연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2: 봄, 나연, 케미명이 햄꽁즈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오늘 햄꽁즈의 케미는 10점 만점에 몇 점?
1: 오, 해안7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케미명 같은 게 저 이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빅뱅 선배님들도 그 멤버와 멤버의 케미를
3: 맞아요.
1: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햄꽁즈인 거예요?
3: 네.
1: 왜 햄꽁즈예요?
2: 이게 보미 언니가 네. 핫빛들과 함께 지은 케미 이름인데 보미 언니 태명이 맹꼬예요.
1: 어? 진짜요?
3: 네. 그 꼬맹이를 거꾸로 해서 맹꼬.
1: 제 태명을 기억하는구나. 그러니까 얘기해 주셨구나 부모님께서.
3: 아니 저는 맹구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1: 맹구일 리가.
3: 최근에 여쭤봤는데 이제 제가 맹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니가 그거를 어디서 보고 엄마 너 맹구가 아니라 맹꼰데 왜 맹구라고 얘기한 거 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뭐라고? 나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맹구인 줄 알았는데 맹꼬였어 해서 그거를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맹꼬였다.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서 팬분들이 되게 그거를 귀여워해 주셔서 맹꼬라는 그 이름 자체를
1: 그니까.
3: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귀여워. 이제 나연이 별명도 제가 지었거든요. 햄킥이라고.
1: 햄킥이? 왜 햄킥이에요?
3: 햄스터킥의 줄임말인데
1: 네.
3: 그 제가 같이 연습생을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 연락처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락을 하는데 나연이가 햄스터 킥을 하는 이모지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1: 햄스터가 발차기 하고 네. 있는 거예요?
3: 네. 그래서
1: 햄킥이가 됐구나.
3: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1: 그치 귀엽지.
3: 너무 똑같이 생긴 거를 보내니까 그 이모지랑 나연이가 똑같이 생겼

0: 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 5분을 웃었어요. 너 이거 뭐냐고, 너무 너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 햄키가 햄키가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팬분들이랑 나 나연이랑 같이 케미명 정하고 싶은데 뭐 할까 하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제 햄꽁, 햄꽁즈 어때? 햄킥이랑 이제 맹꼬 해서 햄꽁즈 어때?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귀여운데? 해서 햄꽁즈가 됐습니다.
1: 햄꽁즈 마음에 들어요.
2: 마음에 네. 들어요?
1: 아니 이 햄꽁즈의 케미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아 우리 동시에 얘기해보자. 자, 두 분의
0: 언니 알지? 케미.
2: 알지 알지.
0: 언니 알지.
1: 자, 자 하나 둘 셋
2: 9점.
1: 자 일단 우리 나연씨가 9점이라고
3: 9.5라고 했습니다.
1: 9.5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봄씨가
2: 너 설마 5점이 없어서?
1: 봄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2: 나도 그래서 5점이라고 한건데
1: 5점? 아 진짜?
3: 아, 그럼 다시 하자.
2: 아니 이거
3: 내가 5점이라고 할게.
2: 9.5면 0.5점이 없는거지 5점이 없는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 5점이라고 한거야.
3: 근데 나는 5점이라고 하기 싫었어. 절반이 없어지는거잖아.
2: 그러면 9.95점이라고 하지.
1: 아 일단 빨리 지금 파헤하세요. 지금 빨리 해결하고 빨리 좀 해결하고 갑시다 이거.
3: 100점이었으면 95점인데 10점이면 5점이니까 2분의 1 깎이는 거잖아. 그래서 센스있게 9.5라고 했어야지.
1: 아 어떻게 이거 센스있게 이거 좀 9.5점으로 했으면 했대요.
2: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0: 9.5점.
1: 예. 야, 나 이렇게 직관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너무나도 귀엽고 9.5점으로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일이 됐고요. 자, 또 우리 4412님 문자도 우리 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애똥이들 작건도 재밌게 보고 있는 한빛이에요. 우리 멤버들 입담도 좋고 텐션도 최고인데 혹시 꼭 나가보고 싶은 예능 있나요?
1: 한빛이 이제 애타트 공식 팬덤명인데 혹시 나가보고 싶은 예능 있어요? 우리 봄씨는?
4: 저는 약간 예능을 노리고 있어요. 사실.
1: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좀 네. 제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4: 저는 일단
1: 네, 일단
4: 웃기고 싶어요.
1: 아 개그 욕심 있으시구나.
4: 네. 저는 약간
1: 나 추천해줘도 돼요?
4: 네.
1: 런닝맨 진짜
4: 자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1: 그쵸?
4: 사실
3: 런닝맨 진짜
2: 근데 그건 그쵸? 꿈의 예능이죠.
3: 맞아요.
2: 너무
1: 네.
4: 너무 꿈의 예능이고
1: 잘 어울릴 것 같은데
4: 정말 잘 뛸 수 있고요.
1: 네. 그리고 아니 왜냐면 거기에 지석진 선배님 막 지석진 선배님이나 김종국 선배님 이런 분들 약간 되게 막 정신 못 차리게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조곤조곤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3: 저희 애타트가 사실 아이돌이지만 개그 욕심이 엄청나거든요.
1: 아, 진짜로 몸을 사리지 않는구나.
3: 네, 매일매일 개그
2: 웃음 순위 매기잖아.
3: 맞아요. 웃긴 순위를 매겨요.
1: 어? 진짜로?
3: 네.
1: 그러면 예쁘다, 뭐 노래 잘한다, 춤 잘 춘다 보다 진짜 웃기다가 더 좋구나.
3: 네. 네.
1: 아,
3: 저희는 쾌감 있어요.
1: 나랑 똑같네.
2: 너 노잼이야 하면 진짜 완전 너무
3: 긁히기 때문에.
2: 와 지금 뭐라고 했어?
1: 나 근데 너무나도 공감이 돼가지고 너무 또 동족을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또 한번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도 한번 또 만나볼 건데요. 우리 애타트의 Say It을 듣고 우리 차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애타트 저는 야구 베어스 팀 팬인데요. 작년에 시구하러 오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날 후로 애타트 노래 종종 찾아 들었는데 이번 신곡도 꼭 들을게요. 애타트 도 베어스도 파이팅 세븐틴의 홈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작년 9월 26일 베어스팀과 다이노스팀 경기가 이제 잠실에서 열린 날에 우리 애타트분들이 시구랑 시타 행사를 하고 오셨어요.
4: 맞습니다.
1: 그때 나연씨가 시구를 했고 네. 시타가 이제 아린씨가 했는데 그날 어땠어요? 잘했어요 나연씨?
3: 일단은 진짜 저희가 그때 섰던 무대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그냥 통틀어서 제일 큰 곳에서
2: 맞아.
3: 했었단 말이에요.
2: 데뷔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3: 맞아요.
2: 시구를
3: 그래서 진짜 이때 영상을 보면 제가 계속 허둥지둥되고 할 때도 이렇게 막 떨면서 하는데
1: 너무 귀엽겠다.
3: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도 되게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1: 네.
3: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승리 요정이었어요? 아니면 뭐였어요?
3: 아이고
2: 마음은 승리
1: 아,

0: 젖잘싸.
1: 젖잘싸.
0: 젖잘싸였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 나연님께서 시구를 안 해주셨다면은 진짜 더 힘이 안 났을 거예요. 우리 선수분들이. 아, 그나마 우리 나연님 때문에 힘이 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시타는 아린 씨가 하셨고. 아니, 두 분은 좀 이렇게 야구 같은 스포츠 즐겨보는 편이에요? 어때요?
2: 저는 사실 뭔가 야구를 즐겨본다기보다는 주변에 좀 즐겨보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가기 전에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스케줄을. 그래서
0: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구나.
2: 네. 가기 전날에 제가 응원가를 다 외워갔어요.
0: 와, 이건 진짜 정성이다.
2: 계속 보고 나이도 알다시피 춤도 제가 혼자 다 외워가고 해서
1: 너무 잘했다.
2: 그날 멤버들한테 알려주고 막 응원가 같은 거 춤이랑 노래랑 다 알려주고 하면서 약간 화면에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베어스 팀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한번 또 그런 적도 있어요. 팬사인을 하는데 그 베어스 팀분께서 팬분께서 오셔서 그때 너무 응원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 팬싸 아이템으로 막 베어스 머리띠랑 이런 거 선물해 주시고 팀복 같은 거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0: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봄씨가 이렇게 노력을 한 덕분에 이런 결과들이 다 따라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멋집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또 같은 공 다른 느낌 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세이 무대 찾아봤어요. 짐볼을 사용한 안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우리 집 짐볼은 지금 베란다 창고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처박혀 있는데 오랜만에 저도 애타트 노래 들으면서 짐볼 운동 해볼까 봐요. 그래서 신청곡은요 짐살라빔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신청합니다. 아니 제가 요 근래 아이돌 무대에서 짐볼이 등장하는 건 사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2: 최초.
0: 네, 제가 그 영상을 최초. 보니까 난이도가 정말 쉽지 않아 보여. 이게 코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예전에 그 할리우드에 그 할리우드 언니들이 이런 짐볼로 이런 영상 많이 쳤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뭔지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인데 아니 연습하면서 어떠셨어요? 나연 씨. 그러니까.
1: 사실 많이 봤을 때는 되게 멋있고 하이틴스럽고
0: 그니까
1: 그렇지만 제 하면 이제 예쁘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하필 분들께. 그래서
0: 왜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있구나.
2: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 연습을 하는데 나연이가 이제 좀 요주 인물이었어요. 이 짐볼을 할 때.
0: 진짜 왜?
1: 겁도 많고.
2: 네. 어떻게 내려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막 넘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영상을 막 찍으면 나연이 모습 너무 웃겨가지고
1: 네, 저 혼자 굴러가 있고 바닥에 누워있고 어머.
2: 근데 이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멋있게 짐볼 안무를 완성했다.
0: 진짜 피도 났어요.
1: 이제 멍도 들고 했지만
0: 피멍 들었지. 이렇게 이런 멍이 안에서 터진 거지.
1: 맞아요.
0: 이게 진짜로 이게 그 짐볼이 심지어 그 넘어지면 그러니까 사실 너무 웃기게
2: 맞아요.
0: 넘어질 거고 진짜 이렇게 앞으로 밀려들어서
1: 대굴대굴
0: 대굴대굴 넘어갈
1: 볼품
0: 거고
1: 없이.
0: 코어가 없으면은 그 위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이게 진짜 자세가 예쁘게 잘 잡혀야 되는 그런 동작들이어가지고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 감사합니다.
2: 진짜.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저희도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홈런 그리고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두 곡 듣고 오실게요.

0: 콩두가 주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글래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9: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0: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보고 싶당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애타트하니까 애틋하다라는 표현이 떠올라요. 저는 직장 때문에 혼자 서울에 살고 있고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있는데요. 같이 살 때 맨날 투닥투닥 싸웠는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니까 좀 애틋해지는 것 같습니다. 애타트 분들은 숙소 생활 중이신가요? B2B의 그리워하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숙소 생활 하고 있죠 지금.
12: 네.
11: 가족들이 그래도 좀 많이 보고 싶거나 좀 외로움이 좀 느껴질 때는 언제예요?
12: 사실 뭔가 멤버들이랑 엄청 가족처럼 지내는 편이라서 막 그렇게 막 가족들이 필요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막 아플 때 이럴 때가 사실 제일 보고 싶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같이 살 때는 정말 투닥투닥 싸웠는데 뭔가 떨어지니까 정말 애틋해지고 뭔가 더 보고 싶어지고

0: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죠. 맞아요. 나연 씨는 어때요?
2: 저는 동생이 3명이 있어요. 근데 막내 동생이랑 9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살 때는 9살 차이지만 그래도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1: 9살 차이가 나는데도?
2: 네. 9살 동생이랑 싸웠었는데 이 내 과자 누가 먹었어?
0: 야 좀 봐줘 9살이면 과자.
2: 언니 건데 먹으면 돼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언니 헬로키티 인형 봤는데 언니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와요. 약간 이렇게 보고 싶으시더라고요.
0: 난 이거 또 헬로키티 좋아해가지고.
2: 맞아요.
1: 진짜로? 네. 또 약간 닮은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또 귀여운 거를. 자 좋습니다. 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에타트 보물씨 나연씨와 함께한 스페셜 알고리즘 뮤직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 안돼
1: 시간이 너. 좀 빠르게 갔는데 두 분 또 오늘 어떠셨는지 편하게 또 얘기해주세요.
0: 너무 긴장도 하고 약간 설레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주디가 너무 편하게 계속 이끌어주셔서 저희도 진짜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고 뭔가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2: 맞아요.
0: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또 즐겁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또 와주셔야 돼요.
0: 당연하죠.
1: 네. 또 우리 나연 씨도. 네.
2: 같이 함께 라디오 하는 동안 한시도 빠짐없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차고 행복하게 힐링하다가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에타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0: ASMR이었어.
1: 근데 진짜 우리 주주님들이 그러니까 원래 팬분들 워낙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이 입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노래 자체도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오늘 이후로 진짜 이 Say It을 진짜 계속 들을 것 같아요.
0: 우와. 네. 주주님들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1: 당돌해. 이야 저점 매수의 기 저점 매수라는 말을 하다니.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12시엔 저녁 인별그램에 두 분 사진이랑 신곡 Say It 챌린지까지 올려드릴 거니까 꼭 보러 들어와 주시고요. 에타트의 이번 활동 저희도 쭉 애정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B2B의 그리워하다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두 분 또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1: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0: 돈 워리 비 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네거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다이어트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무리하게 양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 칼슘 등이 많아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고요. 특히 착유 후 3일 이내 냉장 유통되는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올여름 건강한 식단 관리,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6056님께서 오늘부터 점심값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해보려고 간단하게 1인분 찌개를 배달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뭔가 허전한 거 있죠. 아니 갑자기 빙수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5,000원이 훌쩍 넘는 빙수를 시켜버렸습니다. 아끼려다가 결국 더 써버렸네요. 주말은 선물 같은 날이니까 오늘만 달달한 후식 먹어도 괜찮겠죠?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화뿐인 정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다를 바 없거든요. 사실 우리 6056님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 마음을 잘 알고요. 행복해서 우리 6056님이 스트레스가 있던 게 좀 날아갔으면 난 그걸로 됐다고 봅니다. 잘하셨어요. 또 우리 0535님은 주디, 우리 집 고1 딸 영어 이름도 주디예요. 그래서인지 라디오에서 주디 들을 때마다 괜히 더 반갑더라고요. 요즘 딸아이가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주디가 시험 잘 보라고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름도 같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공호 사모님의 따님 주디 열심히 뭐 공부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좀 운이 약간은 좀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모르는 거 찍더라도 그거 다 맞았으면 좋겠고 그날 컨디션도 좋았으면 좋겠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호 사모님 그리고 우리 따님도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민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윤상의 한 걸음 더, 그리고 7193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하이의 한숨 듣고 오실게요.

윤상의 한 걸음 더, 이하이의 한숨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0575님께서요. 주디 처음으로 문자예요. 저는 지금 우리 집 강아지 보다꼬리랑 산책하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네 번 산책은 필수입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다꼬리가 주는 행복이 그보다 훨씬 크답니다. 우리 보다꼬리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문수의 비밀. 이 문수도 강아지 이름이잖아요. 그쵸? 저는 처음에 강아지 이름이 보다꼬리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잘못, 아니 뭔가 보다꼬리가 주는 행복이 그보다 훨씬 크다고 하셔서 약간 그 꼬리가 되게 귀여운가? 뭔가 우리 원래 이름이 보다고 보다꼬리인가? 뭐지? 했는데 이게 또 보더콜리라서 그래서 이제 보다꼬리라고 이렇게 귀엽게 또 이름을 이렇게 또 붙여주셨나 봐요. 아유, 특히나 보더콜리라면 산책 네 번은 뭐 그래요. 필수겠죠. 이 친구들이 에너지가 넘쳐나가지고 우리 0575님도 그만큼의 또 체력을 잘 비축하셔야겠네요. 진짜 우리 0575님이랑 우리 보다꼬리랑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르노.
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7: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12시엔 주현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내일의 신곡이죠. Sweet Delusion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00

0: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2: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아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2: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2: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2: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3: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자존 커트쇼 커트쇼 김태균쇼 빅바쇼 어서옵쇼 커트쇼 동요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6월 28일 일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방송 저 김태균 균디와 함께 정민의 유상균 나 김태균 균디와 함께 오늘도 대놓고 녹음하는 일요일 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방송이라고 뭐 재미없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물론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기면 그걸 못 본다는 거 정도. 예, 생방송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남기시면 방송놈들이 찾아서 한번 볼 겁니다. 자, 6월 28일 일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방송 뒷북 문자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추억담. 야, 1872님이 최근 일본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캐리어가 바뀌었어요. 와, 아무리 기다려도 캐리어가 안 나오길래 이상했는데 똑같이 생긴 캐리어만 달랑 하나 남더라고요. 아하, 어떤 분이 본인 건 줄 알고 제 걸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 태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확 들고 가버렸나 보다. 급했나 보다. 나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저녁 늦게야 연락이 돼서 다시 그분이랑 만나서 캐리어를 바꾸고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어디 해외에선가 괌에선가 어디서 들어오다가 짐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더라? 아, 야구 선수 누구였던 거? 삼성 라이언즈의 누구였던 것 같은데. 그게 바뀌어갖고 여튼간 뭐 찾아갖고 다시 이제 하긴 했는데 좀 골치가 아프고 좀 귀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놔뒀다가 그게 아닌 걸 알았으니까 잘 바꾸긴 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그 표시 같은 걸 해두잖아요. 본인 가방에 비슷한 가방이 많으면은 뭐 스틱 같은 걸 붙여놓든가 네임택을 잘 붙여놓으셔 헷갈리지 않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뀌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자, 컬투쇼 같은 방송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뀔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게요. 샵1077로 정확히 찾아오셔서. 자, 오늘 첫 곡 나갑니다. 첫 곡은요, 이 곡이 선곡이 됐군요. 바로 오아시스의 노래입니다. 아는 가수의 원더월. 모르겠는데 들어보시죠. 네.

0: 자, 오아시스는 아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결국에는 들어보니까 모르는 노래였어요. 원더월. 자, 오늘 팁북 문자가 소개되신 분께는요, 남이섬에 가서 탈 수 있는 집 와이어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사비로 남이섬까지는 어떻게든 가셔서 타야 됩니다. 자, 본인이 그러면 누구한테 양도해도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아, 본인이 타야 됩니까? 아하, 그래야 된답니다. 사정이 그렇습니다. 자, 길영은 씨.
1: 요즘 딸아이와 먹방에 ASMR 영상이 중독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을 보면서 힐링하는데요. 문제는 영상에 나온 음식들을 덩달아 사와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살이 너무 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0: 네, 영상을 끊으시면 됩니다. 영상을 안 보시면 됩니다. 뭘 그걸 물어봐요. 예, 본인이 사실은 그거로 대리 만족을 한다면서 보시는데 꼭 이렇게 먹게 되는 게 안 좋은 영향인 거예요. 예, 먹방이야 뭐 맛있어 보면. 근데 그걸 또 따라 먹는 사람들이 길길이 살이 다 쪄갖고 그냥. 길영훈 씨, 예, 먹방을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1730님, 최근에 친구가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저희 집에서 몇 주 지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잔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설거지는 바로 해라, 분리수거 똑바로 해라, 욕실 청소 깨끗하게 해라. 본인이 해야지, 연차 살면서 잔소리만 하고. 그 친구 있는 내내 힘들었는데 웃긴 건 그 친구 가고 나니까 왜 이렇게 심심한가요? 아, 그 잔소리가 막 그리워.

0: 주는 이 마음 뭘까요? 하셨네요. 그 들리던 그런 잔소리라든가 엄마의 잔소리 뭐 이런 것들 결혼하고도 따로 살게 되고 그러면 그립고 막 그래요. 예.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더 그립죠. 한마디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의 그리움. 전화 통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야, 잔소리 좀 해줘라. 그러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자, 박소연 씨. 어? 소연 누나가 여기다 문자를 보냈네요. 오는 길에 문자를 보냈나?
1: 저 지금 막 아차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너무 상쾌하고 좋은데 러브버그가 무슨 드론인 줄 알았어요. 사랑 좀 그만해 이 녀석 들어.
0: 아, 이제 러브버그가 이제 다시 나올 시기인가 보다. 그지? 아, 진짜 무지하게 몰려댕기던데 딱 달라붙어갖고 그냥 둘이 러브버그. 그런 벌레들은 진짜 왜 생긴 거? 이름은 또 누가 붙였을까요? 러브버그라고. 자, 뒷부분 문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땠는지, 재밌는 일들, 기억에 남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진짜 여러분들 그냥 사소한 일도 좋습니다. 아, 제가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릴게요. 자, 뒷부분 문자 지난 이번 주 있었던 일들 보내주세요. 샵 1077
2: 50원
0: 긴 문자는요
2: 100원
0: 합쳐서 고릴라는 광고 듣고 개털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8: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가요.
3: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본격사는 역주행 프로젝트 이란 진짜 신자의 게시판을 털어라 게터 컬투쇼에 엄청나게 들이대는 사연들과 문자들 사연지 분명 품에 소개되고 주정원과 월정원을 노리는 많은 사연들 중에 노려도 노려도 안 되는 어정뛴 그런 거지 같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문자도 꿈에 여기다 보냈지 이딴 문자를 전혀 의도를 알 수 없는 거지 같은 문자들을 소개해드리는 정말 친절한 코너 5년을 넘어서 6년째를 달리고 있는 코너 예. 자, 이 자리를 6년째 지키고 있는 국권이 지키고 있어요 예. 자, 배우 박명원 동생 진저는 개피 곽큘레이터 잠자리 곽목 곽걸음 천재지변 정관예우 좆바남 스바남
1: 어색하죠
0: 곽보
2: 조깅에 빠진 남자, 스케줄에 그래요? 빠진 남자.
0: 예, 좆바남 스바남.
3: 좆바남 괜찮다.
2: 네. 뭐 그걸 앞으로 발음을 네. 넘기면 안 돼요.
3: 아, 그대로 이거. 아, 죄송합니다. 네.
2: 조깅에 네. 빠진 남자. 아, 좆바남.
0: 좆바남.
3: 예, 좆바남. 네. 스바남. 네.
0: 스바남. 네. 자, 그리고 뮤지컬 겨울왕국의 울라프가 된 창호를 대신해서 아, 이 성우 남도영 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함께 모실 분입니다. 이분 요즘에 아주 핫한 분이에요. 네. 와 정말 플러팅을 와이파이처럼 하고 다니는 폭스 걸. 하지만 천성은 아주 귀엽고 아 저는 이분의 그 장민 씨 성대모사를 참 좋아합니다.
4: 나가.
3: 나가.
0: 자 김지윤 씨입니다. 예.
5: 김지윤.
6: 안녕하세요. 천상 여자 김지윤입니다.
0: 천상.
2: 네. 네. 천상 여자입니다.
0: 이야. 네. 이 작년에 한 1년 됐어요. 그죠? 작년 6월 네. 5일에 놀러 오고 1년 만에 정말.
6: 네, 시간이 그렇게나 빨리 지나는 줄 몰랐어요.
0: 그 1년 안에 되게 바빠졌죠. 네.
6: 그러니까요. 열심히 와. 하다 보니까 또 범이 오빠를 좀 바짝 좀 뒤쫓고 있는 중이에요.
0: 예. 네. 네. 네. 광범 씨도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럼요. 정말 지유 씨 같은 경우는 네. 1년 만에 정말 인생에 많은 변화를
0: 그래.
6: 맞아요.
2: 모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네. 1년 동안.
0: 그래요?
2: 무서워요 아, 정말
6: 무슨 소리예요 오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2: 저 세금 내게 네. 좀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6월 성실 신고를 했는데
0: 예 세금 네. 많이 나갔죠
2: 많이 내야 되는데
6: 진짜?
2: 도저히 한 번에 못 내겠습니다 네. 나라에 신청을 했어요
0: 그래,
2: 분할해서 원래... 내고 싶다고
0: 분할 납부가 될 거예요
2: 예, 그때 8월달까지 좀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네. 그때까지 돈을 좀 마련해야 돼서 조금 더 바짝 습바남으로 살아야 합니다
0: 네. 예, 분할 납부를 한다는 건 꽤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2: 네 맞습니다
6: 예. 우와 저 근데 처음 감사합니다. 들어봤어요
2: 예. 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네. 이 구조가 나라 살림의 보탬이 되는 구조고요.
6: 네. 예. 와, 근데 그러니까 범이 오빠 이 정도인데 태균 선배님은 그러면 얼마나 나눠서?
2: 근데 여기는 네.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
6: 아, 하긴 더 네. 이제
0: 예, 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네. 적금을 들고 네. 네. 예, 주식을 합니다. 아. 세금 내려고
2: 불려야 되지.
0: 세금 내려고요.
6: 아. 네.
0: 예, 그래야 돼.
2: 본전치기만으로는 대출이 필요하더라고요.
0: 예, 예.
2: 네, 그런 상황입니다.
6: 아, 훌륭하시네요. 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2: 야.
6: 이거에 비하면
2: 아, 조금 그게 없다면 좀만 네. 빌려주세요.
0: 뭔 예? 소리야?
2: 세금 내게 좀만 빌려주세요.
0: 얘도 내야 되는데 세금은 무슨 소리야?
2: 냈죠?
6: 아니 돈이 없다고요 제가 그만큼.
2: 그러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0: 시작부터 죽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6월 15일 날 지우 씨가 생일이었어요.
6: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축하합니다. 6월 15일. 네. 6월 달에 네. 와 생일 카페를 열었네요. 팬들이 열어준 거야?
6: 네. 오. 그래서 그거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0: 어머머머머.
6: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 가서 울지 말자 다짐을 하고 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막상 보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0: 요즘 핫한 친구 아이돌이나 뭐 이런 친구들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
6: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야. 뭔 돈이 있어서 하니까 하지 않을 마음을 내가 안다 하지 말라 열지 말라 했더니 괜찮다고 자기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열어주셨어요.
2: 몇 분이서 그렇게 모여 서 움직이셨을까요?
6: 모르겠어요. 갔더니 열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0: 아이고야, 많이
6: 기다리고
0: 계셨네.
6: 계시더라고요.
2: 네, 생일 축하드리고 아직 선물을 제가 못 드렸어요.
6: 네, 기다리고 있어요.
2: 그러니까
6: 네.
2: 선물은 네. 제가 준비를 알아서 해서 드려야지 자꾸 네. 내놓으라 이렇게 하면은 또 주기가 또 싫어져요.
6: 아니요. 왜냐면 너무 바쁘셔서 까먹을까 봐 제가 계속 옆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2: 아니, 그러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상품권을 선물을 드렸더니 제 생일날 또 셔츠를 네. 주셨어요.
0: 네. 와, 그래.
6: 셔츠에 편지까지 썼어요.
0: 네. 선물을 주고 받는구나.
2: 셔츠를 한 번도 안 입었다가 내일

0: 방송할 때 입으려고 그거를 물을 뿌려놨어요.
1: 와. 네. 네.
2: 와. 네. 의료 관리기가 네. 없어요 집에?
0: 있어요.
2: 근데 왜 물을 뿌려놔?
0: 거기 그걸 잘 안 써요. 아. 네. 다 옷이 걸려.
2: 거기 옷장으로도 쓰죠.
1: 아 맞아 맞아 맞아.
2: 대부분 옷장으로 쓰더라.
1: 저도 걸려졌어. 네. 맞아.
0: 차라리 빠르게 그냥 물 뿌리기를 뿌려서. 베란다에 놓는 게 훨씬 맞아요. 빠르더라고요.
1: 맞아.
2: 예. 야, 스틱이. 야, 의료 관리기가 있는데 아, 그걸 옷장으로 쓰는구나.
0: 네, 네, 네.
2: 야, 그래. 두 분이 이제 스케줄을 자주 만나신 모양이에요?
0: 네. 네 자, 너무 자주 만나서 네. 이제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전 할 얘기 끝났거든요.
1: 아,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고.
2: 뭐 어떤 걸 배워요?
1: 그냥 이제 그냥 방송을 하면서 아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구나 이거랑 뭐 인성 그리고 오빠에
2: 대해
1: 오빠에 대해서 이제 그 작가분들이랑 오빠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실력이 뒤에서 했어요. 왜냐 앞에서 부끄럽나 봐요. 근데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2: 어머머머.
1: 정말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이야, 그래서 제가 미담이네.
1: 네 그래서 제가 오빠 칭찬을 들으면 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뿌듯하고 좋고.
0: 이미 방송국 안에서는 뭐 팽배하게 퍼진 소문이고 사실. 네. 네.
2: 아 재수 없는 꺼드러기죠.
0: 네네네네네.
1: 이제
0: 저도 얼마 전에 두 팀에서 연달아 들은 얘기여가지고 예. 어떻게든 모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모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1: 근데 확실히 오빠가 네. 바빠지고 나서 좀 자기 자랑이 진짜 많아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어필을 네. 너무 많이 하고
0: 그러니까, 남이 안 해주니까 네.
1: 아니,
0: 근데 남이 안 해주니까
1: 남이 하는데도 네. 계속
0: 그러니까
1: 보통 이거 패턴도 봐봐요. 제 거 생일 카페 얘기하다가 본인 걸로 돌려서
2: 그렇지, 그렇지,
1: 지금
2: 그렇지.
1: 본인 얘기를 너무 오래 하잖아요.
2: 너무 오래 하지.
1: 오빠는 이게 문제예요.
0: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1: 고치세요.
0: 그게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안 돼서 그냥 차라리 언제 한번 그 선배한테 한번 잡혀서 두드러 맞는 것밖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매밖에 네. 답이 없어요.
2: 아니 또 이럴 때 즐겨야지 뭐 어때. 바쁠 때 이런 거 한번 즐기고 하는 거지 뭐.
1: 남이 할 때는 좀 즐겨줘야 돼. 본인 얘기로 싹 가져간다니까요. 이게
0: 그럼
1: 병이에요.
0: 네 얘기해보세요.
1: 됐어요.
2: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네. 너도 여기 지우 얘기 해줘야지. 네. 잘하는 거.
0: 지우 같은 경우는 근데 지우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조금 이제 더 하면 약간 비호예요.
2: 아
0: 사실.
2: 그래도 해.
1: 아 근데
2: 컬투쇼에서 한 적 없잖아.
1: 선배님 그냥 안 들을게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비호예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0: 지우랑은 고양이 같습니다.
2: 아 칭찬하라니까 고양이였다고 그러는지 또.
1: 고양이 바꿀게요.
0: 고양이 같고 본가 아파트가 똑같아요.
2: 아 진짜?
0: 네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 사시는 데랑 지우 부모님 사시는 데가 같은 아파트예요.
2: 와.
0: 옆동이에요 옆동. 예 네, 예. 네.
1: 우와.
0: 그 좋은 아파트예요.
1: 네네 맞아요.
0: 인성
1: 살기 좋아요.
0: 살기,
1: 살기 좋고, 좋아요.
0: 인성 좋은 아파트.
1: 맞아요.
0: 관리 아저씨가 네. 친절한 아파트.
1: 맞아 깨끗한
0: 천주
1: 아파트.
0: 천주 땡편한 세상.
1: 와.
2: 김지우 씨 칭찬은요?
0: 지우가 지우가 유학파예요.
1: 또?
0: 지우 유학파예요.
2: 어디 갔다 왔어?
0: 보통 뭐 이제 대학교 가서 유학을 결정하는데 중학교 때 진로를 선택하고 이제 유학을 선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전주는 시험을 좀 늦게까지 봤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험을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넘어야 이제 전주 내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는데 빨리 난 유학을 가고 싶다 해서 빨리 그 시험이 떨어져 버리고 지방으로 전주에서 이제 김제로 유학을
2: 김제로 네. 전부 김제로
1: 네. 아 왜냐면 김제가
2: 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1: 네,
2: 나눠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전주에 몰리면 안 돼.
1: 공기가 좋고 그리고
2: 김제 좋죠.
1: 네네 쌀도 맛있고
2: 네,
1: 그리고
0: 급식이
1: 학교,
0: 맛있잖아.
1: 네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그 자연 뭐 풍경을 제가 또 살피는 것을 좋아하고
2: 예.
1: 그때부터 산과 뭐 그런 거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2: 그래서 네. 애드립이나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0: 맞아요.
1: 네,
0: 풍요롭고
1: 네.
0: 사람이
1: 네네네
0: 지평선처럼 네. 이 감정의 변화도
1: 네네
2: 약간의
1: 네.
2: 느낌이 김재평이야 느낌이죠.
1: 네네 맞아요.
2: 애드립이요.
0: 정말 이 정도 칭찬이면 네.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칭찬 너무
0: 같은,
1: 감사합니다.
0: 같은
1: 네.
0: 아파트 네. 그리고 저기
2: 전북 김제
0: 유학 출신
1: 네네네네
0: 네. 이렇기 때문에
1: 네
2: 두 분의
1: 네.
2: 첫 만남은 언젠가요?
0: 이 오며가며요.
2: 예?
0: 오며가며
1: 아,
0: 어디선가
1: 그래도 친해진 계기가 저희가 이제 12층 하면서
0: 맞아요 맞아요
2: 너튜브 하면서
0: 하면서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뭐 많이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동시에 출연한 게 있으면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급격히 친해졌죠.
1: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거기가 또 인간관계 뭐 휴머니즘에 대한 이런
2: 얘기를 하는 데니까
0: 심각한 깊은 토론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1: 네.
0: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2: 알게 된 거예요.
1: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0: 빨리 파악하면서 더 친해진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랑은 좀 멀어져야겠다 싶은 친구도 또 있고
1: 누가 있어요? 네?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0: 이 사람이랑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친구가
1: 진짜?

0: 있죠.
1: 네. 네.
0: 예. 그게 바로 접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네. 좀 멀리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네. 네. 네. 알고 계셨군요.
2: 네. 예. 예. 자, 여기까지 하면 적당히 떠든
0: 네.
2: 것 같습니다.
0: 네.
2: 자, 개털에서만 소개할 수 있는 문자들 소개하겠습니다. 2주 동안 지유 씨 함께 하는 거죠. 네. 네. 아, 좋네. 행복하네요.
1: 영광입니다. 네.
2: 자, 문자를 먼저. 우리 곽범이
0: 네.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3759님 나 누가 봐도 송혜교 닮았는데 거울 볼 때마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몰라줘서 똑땅해요.
1: 똑똑하겠다.
0: 지유 씨 같은 경우도 네. 뭐 최민아수님,
1: 네.
0: 뭐 정은지 씨 뭐 네. 많이 있잖아요.
1: 네. 네.
0: 어때요?
1: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느껴요. 근데 살짝 살이 쪄서 이제 최근에 거울 보면서 노사연 선배님 살짝 보이고
0: 확 갔네요.
1: 네, 갑자기 진짜 보이더라고요.
0: 아니
1: 그리고
0: 아니 최민아수 정원재 네. 조금 너, 몇 킬로 쪘는데 갑자기... 노사연으로 가요?
1: 5킬로 쪘어요.
0: 5킬로 쪘더니 김선수로 가요?
1: 그리고 최근에 또 노사연 선배님을 실제로 이제 같이 보고 네, 방송을 맞아, 했는데 정말 닮았더라고요.
2: 그래?
1: 그리고 저보다 얼굴이 작으세요.
2: 아 얼굴이 생각보다 작아 노사연 누나가.
1: 저는 좀 클 줄 알고 이제 선배님 뵀는데 얼굴이 저보다 작으시더라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0: 노사연 선배님 그리고 식사 자체를 단백질 위주로
1: 맞아요.
0: 하세요.
1: 맞아요. 건강식으로 고기, 또 드시고
0: 고기 위주로 네네, 하다 보니까
2: 관리를 잘하시니까 네.
1: 그리고 생얼일 때 이제 제가 또 긴 생머리다 보니까 박광규님 닮았더라고요.
0: 진짜 많이 닮았어. 진짜 많이 닮았어.
1: 그래서
2: 있어. 야 있어.
1: 진짜 있어요. 지금은 메이크업을 해서 그나마 약간 얼핏인데 지우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2: 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1: 얼굴도 약간 톤이 제 까무잡잡해지거든요. 이제 벗겨내면 너무 닮았더라고.
2: 와,
1: 거기 이제
2: 있구나.
1: 선글라스 끼면 아예 그냥
0: 와, 천의 얼굴인 거지.
1: 맞아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어요.
0: 근데 좀 극단적이라 웃겨요. 최민아수,
1: 네.
0: 정은지, 그 네. 노사연, 박광규까지 네. 소화가
1: 거기까지.
0: 되는 게
1: 네.
0: 천상 개그맨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2: 우와.
1: 좋아요.
2: 네네. 우리 그 지우 씨는 언제부터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요?
1: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2: 싶었어요.
0: 싶어요.
1: 근데 지금 지금도
0: 되게
1: 사실
0: 성공한 사람이 자서전에 네. 쓰는 말 들어하네요.
1: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나가 그 연기에 대한 꿈이 좀 있었어서
2: 그 전공을 쪽으로 갔나?
1: 아니요. 코미디 학과를 갔는데
2: 코미디학과.
1: 원래 연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선생님이 권유를 했어요. 코미디 학과에 한번 시험을 봐라. 이렇게 해서 코미디
0: 이유는,
1: 학과를
0: 이유는?
1: 그냥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까불까불거리고 다니니까 연기과보다는 개그를 한번 먼저 시험을 봐라. 이래서 갔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영 선배가 또 저희 학교 선배님 선배여서 이제 그러면 나 한번 김신영처럼 한번 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개그우먼 꿈을 갖기 시작했죠.
0: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2: 잘했네. 이쪽으로 자랐어.
0: 잘했어요.
1: 네네.
0: 아유 배우 선택 안 하고 개그맨 하길 잘했어요. 좋은 의미예요.
1: 칭찬이죠.
0: 좋은, 칭찬이에요.
1: 이제서야 칭찬을
2: 배우도 좀 잘할 것 같은데 네. 연기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2: 기회가 되면 해요. 이제.
1: 하고 싶어요.
0: 해봐요. 해봐요. 잘. 지금이라도
2: 노래 잘해요. 노래?
1: 노래는 잘 못해요.
0: 노래 잘해요. 노래 왁스 오빠 한번 불러주세요. 기세 좋거든요.
1: 네.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이제 날 가져봐. 와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0: 와
1: 가져봐.
0: 와 탁성이 너무 좋은데
1: 에이.
0: 흡연 안 합니다.
1: 이 노래 때문에 안 해요.
0: 네네.
1: 이 노래
0: 흡연 안 하고 있고요.
2: 롤리나이트 한번 갈까요? 롤리나이트
1: 여기까지 할게요.
2: 방귀였어요.
0: 노사연 선생님 노래 안 되나요? 만남.
2: 우리
1: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2: 아니야 그거 아니야.
1: 이거 아니에요?
2: 예 그거 아니야.
1: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 노사연 선배님 뵙고 제가 또 이걸 했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뒤에 음정은 아예 반말하고 드신 거예요?
1: 원래 뭔가요? 한번
0: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1: 이게
0: 이무성 노사연 같았죠?
1: 이거 맞네요.
2: 저 예 1부 끝내겠습니다.
0: 벌써요.
2: 예, 자 2부로 가요. 문자 하나 소개하고 2부로 가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년 만에 4명이 다시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1: 그중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2: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고요. 감정 표현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듣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 꾸준히 이어가세요. 신나고 풋풋한 여름 느낌을 담은 저희 신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매일이 영화처럼 설레고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4: 후에임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자,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우리 김지유 씨와 함께 2부에 물리합니다.
2: 예! 유쾌발랄해.
1: 저희가 지금 1, 2부 사이에서 이창호 씨 근황을 좀 들었거든요.
2: 아, 네네네.
1: 우리 울라프는 어떻게 지냈는지.
2: 아, 울라프 같은 경우는 이게 비방용 소식 있고 방송용 소식이 있는데요.
1: 어, 비방용을 듣고 싶어요.
2: 아, 비방용 소식은 거의 지금 저희 이거 무릎 꿇고 손 들고 노래를 배우고 있다라고 그래요.
3: 아, 네네. 그렇게 되구나.
2: 네네. 디즈니 네. 작품이다. 아, 얘기를 해버렸네요.
1: 디즈니. 알잖아요. 알잖아요. 이거는 네. 디즈니까지는 괜찮죠.
2: 아, 디즈니 작품이다 보니까 외국 총괄 프로듀서가 와가지고.
1: 왔겠지, 오리지널이니까.
2: 근데 그 감독님이 영어만 쓰시던 분인데 창호를 노래를 가르치다가 한국어가 터졌대요. 그래서 창호 이리 와, 창호 이리 와, 창호 무릎 꿇어 손 들어 노래 다시 불러. 다시 한번 불러봐. 너 진짜 뒤질래? 까지.
1: 아, 진짜 뒤질래 한다고?
2: 아니요, 그냥 예. 웃기려고 한 소리고. 예. 에, 이창호 씨가 열연하는 겨울왕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너무 기대돼요.
1: 아, 거기에 네.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연습하느라고?
2: 네. 완전히 두 달 동안 그것만, 네, 그것만 하고 있어. 모든 스케줄을 블락했습니다.
1: 이야. 네.
2: 이창호의 울라프를 보기 위해서 티켓팅을 도전하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접근이 좋은 게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체 오빠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어느 지경으로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보러 가고 싶어요. 네.
2: 실제로 인기가 많은 페어일 거예요.
1: 야, 기대됩니다.
3: 와, 너무 잘
1: 창호 잘해야 될 텐데.
2: 네. 잘할 겁니다. 책임감이 그럼요. 있는 친구여서. 네. 네.
1: 자, 문자를 또.
2: 네, 또 문자를 읽어주세요.
3: 네, 정은영님이 지금 공원 놀러 왔는데 바로 옆 돗자리 깔고 누우신 아저씨가 자꾸 방구껴요.
1: 이거를 컬투스에 일러 바쳤죠.
2: 네네네. 어느 공원인지라도 알려드려야 저희가 네. 거기서 방구 끼지 말라고 할 텐데 예. 어느 공원 글린 공원 동네

0: 森린공원 얘기하시는 건지.
1: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방구 끼는 걸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2: 아니, 아니 뭐 그런 네. 요청하는 거 아니고 네. 그냥 그렇다라는 네. 걸 얘기하는 아~ 거예요. 네, 그냥 여기서 네.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건 네. 아니고 그냥 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네. 저희한테 얘기하는 네. 겁니다.
2: 7813님. 저는 신라 56대 경순왕의 44대손 경주 김씨 김일민스입니다.
1: 예. 네.
2: 예, 이런 예, 문자예요. 우와. 이런 거 소개하는
1: 김일민스.
2: 거예요.
1: 김일민스. 아,
2: 예. 어디 김씨예요?
1: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0: 김해 네. 김씨.
2: 정확한 본이 어떻게 됩니까?
1: 어, 그거는
0: 김해 김씨세요?
2: 아니, 저는 금령 김씨예요.
0: 금령 김씨는 또
2: 김해에서 갈라져 나온 오, 거죠. 원래 대부분 다 김씨는 김해 김씨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네.
0: 김해 김씨.
2: 금령 김씨 저는 전 충이 공파 28대 손입니다.
1: 네.
2: 예. 충이 김문기 선의 사육신의 수장이셨죠.
0: 예.
2: 예. 단종의 폐위를 네. 반대하시고.
0: 네. 와.
2: 그때 금령 김씨야? 네. 저분 금령 김씨.
3: 우와.
2: 와.
0: 야. 28대 손이라고 안 하셨어요?
2: 충이 공파가 있고 충령 공파.
0: 충이 공파래요.
2: 충정 공파가 있고
0: 충이가 있어.
2: 예, 김 그 충이 공파예요?
3: 네.
2: 28대 손인데 나.
3: 27대 손이.
2: 오, 아이고 어머니네, 엄마. 어머니가 오셨네. 어머니가 오셨어. 오,
0: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신 지 되게 오래되신 방청객 분이신데
2: 아, 이제 알았어. 같은 집안인 걸 이제 아는 거야.
0: 엄마가 아들 보듯이 이렇게 인자하게 오, 보시더라고.
1: 진짜. 계속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2: 잘한다. 김영님신 거 알고 계셨어요?
3: 지난주에 봤어요.
2: 아 지난주에 봤어. 그래서 저번에 오실 때랑 눈빛이 좀 다르시네.
0: 좀 달라.
2: 나를 보는 눈빛이 다르네.
0: 잘한다, 잘한다고 봐주시네요. 예.
2: 우리 이 금영임 씨가 그 네. 우리 김준현 씨.
0: 오, 김준현 선배.
2: 우리 네. 설현.
0: 설현. 네.
2: 설현. 그리고 아 김건모 형님.
0: 김건모.
2: 네. 네, 그렇게 연예계에는 제가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와, 이거 확신은 또.
2: 김영삼 대통령.
1: 아.
2: 예,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0: 아, 그럼 뿌리를 한 명씩만 언급해 볼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는 임진왜란 때 네. 활약하셨던 네. 의병 곽재우 장군님의 후손입니다.
1: 네.
0: 네네.
2: 어떻게 김혜김 씨?
1: 저는
0: 김혜김 씨는 많죠.
2: 너무 많지. 네?
0: 너무 많지. 한 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1: 그럼 누?
2: 아니 그 다음 주까지만 알아오세요.
0: 네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네.
0: 다음 거.
2: 자 이제 사연을 읽어볼 거예요.
1: 네. 아,
2: 게시판을 털어라. 네. 우리 지우는 처음인가?
1: 네.
2: 어 그러면 이 사연을 보고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1: 아, 네,
0: 끝까지 가져요. 집중력 네. 흐트러지면 안 돼요.
1: 네. 네.
2: 연기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1: 네, 맞아요.
2: 최대한 연기력을 살려서.
0: 네. 아 오디션 치고 긴 네. 대본이네요.
1: 봉숭아 장일화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2: 어허.
1: 이름은 가명으로 라승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아주 고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봉숭아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별명이 봉숭아야? 되게 예쁜 별명이네. 어, 감성 있다. 무슨 첫사랑 같은 사연이 있어? 네, 첫사랑은 아니고요. 첫 안주에 가까운 사연입니다. 제 친구 승준이는 술만 마시면 아주 독특한 주사가 있습니다. 바로 안주를 손으로 먹습니다.
2: 아하.
1: 처음엔 젓가락을 씁니다. 아주 점잖습니다. 마치 본인이 오늘은 품격 있는 어른인 것처럼 골뱅이 문침을 한 점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젓가락은 장식이 되고 친구의 손가락이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등판합니다. 특히 골뱅이 무침, 알탕, 닭발, 오징어 볶음처럼 빨갛고 매운 안주가 나오면 이 친구는 거의 요리 연구가가 됩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비벼야 돼. 그러면서 손으로 안주를 살살, 아니 꽤 진심으로 휘젓습니다.
2: 아하.
1: 문제는 이 친구가 또 흰 셔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명 만날 때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옵니다. 오늘 좀 멀쩡한데? 싶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쯤 보면 그 셔츠가 더 이상 흰 셔츠가 아니에요. 빨간 양념이 여기저기 튀어서 도트 무늬 셔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꼭 승준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야, 나 손가락이 왜 이렇게 빨개? 어? 나 어제 뭐 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승준아, 너 어제 또 봉숭아 물들였어. 그렇게 해서 생긴 별명이 바로 봉숭아입니다. 남들은 여름밤 첫사랑처럼 예쁜 별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에게 봉숭아는 조금 다릅니다. 골뱅이 무침에 물들고 알탕 국물에 스며들고 흰 셔츠 위에 붉은 추억을 남기는 친구. 20년째 변함없이 술자리 마지막엔

0: 손끝이 빨갛게 물드는 남자 내 친구 라승준.
1: 아,
0: 네.
1: 아, 이 정도는 뭐 첫 사연 치고 아주 준수한 사연이에요.
0: 근데
1: 모든 사연이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0: 아,
2: 터무니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0: 왜냐면은 손으로 저도 먹었을 때가 있거든요.
2: 손으로 먹어서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요.
0: 오히려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1: 근데 이게 국물이 빨간 국물 이런 거는 야, 그걸 손으로 만진다. 근데 주사네 본인이 한지도 모르고.
2: 근데 이럴 손끝이.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넣을 것 같을 때 알탕을 최대한 뜨겁게 데워놓으면 알아서 못
1: 불을
2: 떼요.
1: 켜놔야 돼요. 거기다 불을 팔팔 끓게.
2: 완전히
1: 안 뜨거! 하고 정신 차리고.
0: 근데
1: 그렇게.
0: 진짜 취하면 많이 취하면 그거 뜨거워도 견뎌내서
2: 그래도
0: 하잖아요.
2: 다음날 디어 있잖아요. 몸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으실 때 골뱅이 문침이라고 하셨는데 왜 여름밤을 여름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0: 시적 표현이에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네네. 네.
1: 완전 여름 같지 않은 밤을 이제 여름밤이라고
0: 그러죠.
2: 여름밤. 이제 막 여름.
0: 정확하게 아시네요.
1: 여름밤.
0: 이제 초여름. 맞아요.
2: 골뱅이 문침은 어떻게 된 거죠?
0: 이제 무침이라기보다는 국물이 좀 들어가서 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섞여 있다.
2: 골뱅이
0: 물침. 네. 골뱅이에서 물 나오잖아요.
2: 맞아요. 네, 네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1: 네. 네, 설명 좋았고요. 자, 노래나 듣고 갈게요. 현아의 빨개요.
2: 네.

0: 네. 잘 들어버렸습니다.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자 이제 6년의 내공을 보여줄 우리 곽범이
1: 기대돼요.
0: 우리 김지우 앞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다 개털은 네. 이딴
1: 보여주세요.
0: 거다
1: 보여주세요.

0: 아 이게 아 근데
1: 뭐예요?
0: 좀 보여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 네. 이게 아, 보여줘야 돼.
0: 컬트쇼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라디오에 아예 분류가 돼 있어요. 컬트쇼 네. 스타일이라고.
1: 맞아요.
0: 컬트쇼 스타일로.
1: 네 하세요.
0: 남편의 냄새. 익명. 남편이랑 외식으로 매콤 쭈꾸미 볶음을 먹고 밖에 나온 김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했어요. 그러던 중 매운 걸 먹어서 그런지 남편이 화장실에 갔고 옆 테이블에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10분 뒤에 배를 부여잡고 나온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 한 분이 화장실 가더라고요. 근데 몇 분 뒤 화장실 가셨던 분이 돌아오더니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아우 무슨 똥 냄새가 저렇게 심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남편이 고개도 못 들고 커피만 빨고 있으니까 들으라는 듯이 아우 나 속 안 좋아. 얼마나 심하길래 그래. 아우 네가 가보든가. 그랬더니 진짜 일행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고 저는 남편한테 창피하니까 가자고 했어요. 또 배가 아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냄새를 확인하러 갔던 일행은 오만상을 쓰며 돌아왔고 남편이 다시 후다닥 화장실로 갔어요. 어우 괜히 갔네. 저 정도면 장 썩은 거 아니냐? 그 소리에 저는 너무 창피해서 먼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집에 가는 도중에 남편이 또 화장실 가고 싶다면서 영화관 건물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중고등학생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와! 야 뭐야 똥냄새 왜 이렇게 심해? 야 나가! 올해는 우리 남편 대장 내시경 꼭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예. 냄새가 진짜 심한

0: 반전이나 뭐 여러 가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1: 그렇습니다. 반전이 존재하면 네. 일로 안 오죠. 네. 네.
0: 그냥 일차원적인 똥냄새 사연이었습니다. 예.
2: 공감 갔어요.
0: 네네네.
1: 자, 이것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게스트로 오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오, 연예인에 대한 얘기인가 봐.
0: 와.
1: 자, 이게 뭔 얘기인가요? 서진미 씨.
3: 제가 빵집 알바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밤 10시쯤 한 남녀 커플이 비옷을 입고 너무 지친 얼굴로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4: 지금 빵 사서 먹고 가도 되나요?
3: 곧 마감 시간이었지만 그대로 보내면 꼭 길에서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라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그분들을 지켜봤죠. 남자분이 빵을 집으려고 집게를 쥐고 뻗은 팔은 발발발발발 떨리고 걸음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을 질질 끌고 다니시더군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성분이 오빠 나 더 이상 못 서 있겠어 라며 테이블에 주저앉으셨고 그 말에 남성분이
4: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우린 빠져나왔잖아
3: 하시더라고요. 쩔뚝거리며 계산대로 오신 남자분께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혹시 국토대장정 중이세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잔뜩 쉰 목소리로 하는 말씀.
4: 아, 아니요. 싸이 콘서트요.
3: 아... 네? 놀라서 대문은 저에게 옆에 아... 여자분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도 해요. 미쳤어요. 저 진짜 궁금합니다. 싸이 콘서트는 어떻게 하길래 관객이 도망쳐 나오나요? 싸이님 게스트로 오시면 꼭 물어봐주세요.
0: 아, 오래 하기로 유명한 네. 아, 안 보내잖아요.
2: 맞아요.
0: 집에.
2: 저는 다녀와봤거든요.
1: 언제 연말이에요? 아니면 흠뻑쇼예요?
2: 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흥이 나고
0: 네. 몇 시간에요?
2: 한 그때 7? 시간? 네, 그 정도 했던 거
1: 그 연말은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더라고 네, 거의 밤새듯이 네. 그냥 해버려.
0: 아침 첫차 타고 가라고 한다면서요?
2: 맞아요. 네. 네.
0: 예. 어차피 이렇게 늦은 거 택시 타고 가면 돈 나오니까.
2: 맞아. 이렇게
0: 첫차까지 돌자.
2: 맞아.
1: 근데 이분들은 흠뻑 준 것 같아요. 비옷을 입고 왔으니까.
0: 연말에 물 젖어서. 이렇게 뿌리면
1: 밤 10시
0: 신고 당하죠.
1: 달달달달달 떨면서 왔대잖아.
2: 그러니까.
1: 흠뻑쇼 흠뻑쇼.
0: 흠뻑쇼 흠뻑쇼.
1: 진짜 열정이 가득한 친구죠. 네. 박재상 씨.
0: 그러니까 박재상 예. 형님 같으면 그 연습도 엄청 할 거고 네. 흠뻑쇼를 이렇게 이제 시즌에 계속 할 텐데 그 체중을 유지하는 건. 야, 그리고 펠포스만큼 드시나 맞아. 봐요.
2: 아니 그리고 라이브를 그렇게 소화한다는 게 저는 그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진짜 열정이 대단한 친구.
0: 라이브로 네. 하는 거잖아요.
1: 라이브 하죠.
0: 다 라이브 춤도 다 진짜 열정적으로 네. 추고 대단한 거죠.
1: 대단한 싸이 아 대단한 친구예요 박재성. 컬투쇼에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컬투쇼가 나온 지가 언제 됐더라? 그때가

0: 기억납니다. 연예인 처음 나왔을 때 노래. 오. 그때 홍보하러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연예인 홍보하면서 노래를 한 시간 안에 6번 틀어줬어요.
1: 연예인만.
0: 박재상도 놀라더라고요. 와. 막 얘기하다가 연예인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또 얘기하다가 또. 자, 할 얘기도 없는데 연예인 들까요? 예, 연예인 듣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6번을 들었던
1: 기억이 나요. 컬투쇼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0: 그 아래 또 나와야 될 텐데요. 최상이가 그죠?
1: 네. 이게 모든 공연의 엔딩송으로들 많이들 쓰죠.
0: 저도
1: 연예인들이.
0: 저 우리 제 공연에서도 연예인을 부릅니다. 네. 아, 연예인. 네. 좋아요. 연예인. 잘 만들었어, 노래.
1: 맞아요.
0: 자, 광고 듣고 오도록 하죠. Here we go.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착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원한다면 어디
1: 이 전 이 전주 와. 이 전주하고 화개정터랑 너무 어울리잖아요.
2: 따라당
1: 들어가면 연예인은 안 들어가고 전라도
3: 경상도로 가로지르는
1: 자 싸이의 라이브 버전 연예인을 들으면서 우리 지우 씨 오늘 어땠어요?
2: 아 오늘
1: 첫 시간이었어요.
2: 네 시원한 줄 모르고 다음에 두 분의 사연 읽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반성했어요.
1: 저 힘을 빼고 하면 됩니다.
2: 네 한번 그렇게
1: 편안하게.
2: 네 편안하게
4: 어렵지 않아요. 네.
1: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네. 김혜김 씨 대표적인
2: 네.
1: 우리
2: 네 알아오겠습니다.
1: 예, 예, 선조분 어떤 분이 계시는데
2: 네, 네, 꼭 불러.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

0: 익숙하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컨.

0: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2: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3: 3, 2, 1 가평으로.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4: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3: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1: 두시타즈 커트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증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편한 조끼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해, 세탁 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건조 눈건강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공항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0: 아들을 터라 이름하여 핫털. 자, 일요일 3, 4부는 여러분 방청객들 소리가 들리고 환호가 들리죠.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분과 함께 또 반 스페셜 DJ로 오늘 제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바스디 반스디 바스디 반 기러기 아빠 최성민
1: 반갑습니다. 기러기 아빠 최성민입니다. 반스디 반스디 반스디 반
0: 반 스페셜 DJ 반스디 최성민 씨와 함께. 자, 이 코너는요 걸출쇼의 방대한 20년을 훌쩍 넘겨버린 방대한 양의 엄청난 재미있는 레전드 사연들을 골라 그 재미있게 엮어놓은 것들이니까 아마 엄청 재밌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재방송입니다.
2: 네, 재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익명으로 보내주신 이거 내비게이션.
0: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2: 아하, 내비게이션.
0: 혹시 그건가? 혹시 예. 방배동 그건가? 어허. 그거면 진짜 빵 터지는데 이거. 이유진 씨 효도 관광.
2: 자, 그리고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촌 언니 이야기. 아, 그냥 재밌네요.
0: 그리고 익명 발레린. 아하, 이거네요, 이거. 야, 들어보실게요.
2: 못 참아요. 자, 이 와중에도 자, 이외에도 준비 중인 재밌는 사연 많이 있으니까요. 더위함을 놓거나 시원하게 한번 웃어보시죠. 핫털.
3: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방금 너무나 재미난 일이 있어서 사연을 올려요. 방금 몰린 건데 이제 좀 얼마나 되냐면 인감증명서를 떼러 서초역 근처에 있는 등기소를 가야 됐어요. 택시를 잡고 기사님께 서초역 등기소를 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할아버지였어요. 스마트한 분인 것 같았어요. 이 할아버지 기사님은 음성 검색을 누르더니 서초역 등기소 라고 말씀하시세요. 그러자 내비는 사천 주유소가 맞습니까? 할아버지 기사님은 다시 큰 소리로 서초역 등기소. 그러지 내비는 서울과학기술대가 맞습니까? 저는 너무 웃긴데 웃을 수가 없고 볼을 이루 꽉 물고 참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그냥 클릭해서 검색할 만도 한데 할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고함을 치면서 랩처럼 외쳤어요. 서초역 등기소, 서초역 등기소, 서초역 등기소. 그러자 내비는 사천주유소가 맞습니까? 그러자 기사님은 저기 서초역 등기소가 없나 본데요. 웃겨 미칠 것 같은데 이를 악물고 참은 후에 기사님께 기사님 서초역까지만 가주세요 하고 서초역에서 내렸어요. 아, 웃긴다.
4: 제목 효도관광. 글쓴이 이유진. 제가 다니는 교회에 아들만 셋이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들 둘을 낳고 딸을 낳고 싶어 가진 늦둥이가 또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집엔 항상 바람잘날 없고 먹을 걸로 항상 싸우고 식비가 생활비의 반이라며 항상 푸념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미국에 보내줄게요 하더랍니다. 초등학생이요. 내게도 봄이 오는구나. 좋아하던 집사님은 남은 두 아들에게도 엄마 아빠 어디 보내줄 거냐고 물었대요. 그때 5살이던 막내 아들은 마침 런던 올림픽이 열리던 때라서
5: 나는 런던 올림픽도 열리는 나라잖아.
4: 마지막으로 남은 둘째는 어린 동생에게 런던을 빼앗기고 형에게 제일 좋은 곳이라 믿었던 미국도 뺏기고 마음이 급해지고 숨이 가빠지며 머리를 힘차게 굴리며 가장 좋은 곳을 생각해내느라 바빴답니다. 그리고는 이겼다는 듯이 비장한 표정을 하고선 큰 소리로 외쳤대요.
5: 나는 엄마 아빠 천국 보내줄 거야.
0: 제일 좋은 곳이죠. 확실히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제일 좋은 곳이죠. 익명입니다. 사연. 사촌언니 이야기. 사촌언니.
6: 저희 사촌언니는 성격이 아주 밝고 쾌활해요. 그래서 항상 주위에 사람이 들끓었고 인기도 무지무지 많았죠. 막 예쁘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 언니가

0: 어떤 모임 자리에서 치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언니의 활달한 성격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됐대요. 근데 그 남자의 엄마가 이 사실 알고 노발대발을 하셨고 무슨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언니를 찾아왔더래요. 네가 감히 치과 의사인 우리 아들을 만나? 얼굴도 반반치 않은 게?
1: 어디 대박이다.
2: 아 잠깐만 변변치 않은 게는 들어봤는데 반반치 않은 게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0: 반반치 않은 게?
1: 이게 무슨 저기 막장 드라마 같지 않아요?
3: 그러니까요.
1: 어, 진짜?
0: 그랬더니 우리 언니 얼굴 네 감히 치과 의사 우리 아들을 만나? 얼굴도 반반치 않은 게? 어, 네 알아요.
2: 안 할만하네.
1: 예, 성격이 아주 밝고 쾌활하다는.
0: 너무 해맑았죠. 이것 봐라. 너 지금도 변변치 않다며? 그랬더니 또 우리 언니. 네 맞아요. 아, 그래도 먹고 살 만해요. 남자의 어머니는 살짝 당황하시는 듯했어요. 그러더니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내밀더랍니다. 이 돈 받고 우리 아들과 헤어져. 네.
2: 뭐죠?
0: 네.
2: 멋있다.
0: 너무 신나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들과 헤어지겠다고 하니 더욱 당황한 그 어머니는 네. 너는 우리 아들과 헤어지는 게 좋으냐? 아주 신바람이 났구나. 아주 신바람이 났어. 아 그게 사실 좀 만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1: 아, 길어요.
2: 뭐 뭐야? 이만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있어.
1: 와, 뭐야?
0: 뭐? 아니, 우리 아들이 어때서? 제가 살면서 김치 안 먹는 남자 처음 봤거든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그건 그렇긴 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쵸? 아, 그렇다니까요. 그건 좀 별로거든요. 내 말이 아니 잠깐 아니,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왜 이러니? 급 정신이 든 그 어머니. 아무튼 가래. 너 이 돈 받고 떨어져.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언니는 그 자리에서 돈을 세어봤대요.
2: 와, 거기서.
0: 그분은 또 당황했죠. 뭐야 너? 어? 뭐 모자라다는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돈이 딱 떨어져서요. 이렇게 꽁돈 생기면 친구들한테 한턱 쏴야 되는데 이 돈 깨기 싫어가지고 요건 요대로 은행에 딱 넣고 싶어가지고야. 그러시는데요. 5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어, 그래. 일리가 있네. 결국 그 어머니는 현금 5만 원을 더 주시고 뭔가 깨림칙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셨대요. 그런데 얼마 후 그분이 또 언니한테 전화를 하셨다랍니다. 어머, 어머님! 아, 왜요?
1: 어머님.
0: 너 약속대로 아드님 지금 안 만나는데 왜요? 그러자 그분 말씀이 그게... 진짜... 내가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아, 왜 자꾸 네가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어머 저도요.
1: 어머 저도요.
0: 결국 그분은 저희 언니의 시어머님이 되셨고
2: 와 진짜로?
0: 언니는 시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2: 와. 와, 근데 성격이 일단 너무 좋은 게 느껴지니까
1: 반해버린 거지. 네.
4: 제가 하나 또 읽어드려야 되네요. 저는 남자 발레리노입니다. 제 무용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용기 내서 제보하니까 합니다.
1: 발레리노는 처음인 것 같아요.
4: 때는 겨울, 무용수로서 처음 공연에 서게 되는 감격스러운 날. 첫 공연이라 전날 밤새 연습했고 공연 당일 사건은 발생. 너무 격하게 운동을 한 건지 공연용 의상 타이즈 엉덩이 쪽이 갑자기 조금 찢어졌어요. 공연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10분. 하나둘 공연장으로 올라가고 대기실에 저만 남아있었죠. 만약 이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찢어진 구멍은 점점 늘어나 저의 엉덩이 복숭아가 만천하에 공개될 게 분명했어요. 10분 안에 오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타이즈를 입기 전에 사포터라는 걸 입는데 살색으로 마치 티팬티를 연상시키는 속옷을 입어야만 보정이 되죠. 그런데 하필 찢어진 곳이 항문 쪽이라니. 더군다나 타이즈는 흰색이었기에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두루마리 휴지. 저는 이거다 하고 휴지를 둘둘 말아 찢어진 곳을 넣어봤어요. 색이 같아서 감쪽 같았어요. 전 재빠르게 무대에 올라가 멋지게 공연을 했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점프. 갑자기 북 하는 소리와 함께 엉덩이에서는 돌돌 말린 휴지 끝이 나풀거리면서 빠졌어요.
1: 꼬리
4: 휘지는 엉덩이 아래로 나쁜 나쁜

0: 플라플 라플 라플 아원토 아원토 나플라플 아원토. 마치 저는 하얀 꼬리를 단 것처럼 나플대며 무대 위를 뛰고 다니고 있었어요. 공연장은 와 어 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무대가 멀리 있어서 다들 저게 휴진가 의상소품인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세를 몰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공연의 일부 마냥 휴지의 끝을 내 꼬리인 듯 쓰다듬으면서 내 몸을 휘감기 시작했어요. 휴지로 관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태연하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대기실 선배들은 미친 듯이 웃고 있었어요. 그 후 한동안 동료와 선배들은 저만 보면 야 엉덩이에서 휴지 좀 뽑아줘 하는 농담을 3년 동안 했었어요. 잊을 수 없는 저의 첫 공연이었어요.
1: 자, 노준호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해병대 병 125기 아 125기가 아니겠죠. 이게 1250 몇 기를 그렇죠. 표현한 네. 거겠죠. 1250 뭐 땡기 교육 훈련단에 있을 때 실화입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었어요. 진짜 사나이 해병대 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빨간색 체육복을 입고 일자로 서서 점호 시작을 알리는 번호를 차례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번호 하나, 둘,
2: 셋,
1: 넷, 다섯 쭉쭉쭉 가다가 69까지 갔고 70번 동기의 차례였어요. 네, 이 녀석이 일은 하고 외쳐야 되는데 칠순
3: 칠순 번호 끝
4: 칠순
1: 이러는 겁니다. 저희 동기 모두 웃음을 겨우겨우 참고 있었고 그 무서운 교관도 입을 실룩실룩 대더니 지금 잔치하나
2: 잔치하나 교관 잔치하나 노래 한 곡 할 건가
1: 하더니 평소였다면 바로 얼차려를 받을 텐데 갑자기 다른 방에 갔다가 한참 있다 나와서는 자기도 웃고 온 거야. 한참 있다가 와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하고 외쳤습니다.
2: 번호!
1: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68, 69, 그리고 그 문제의 그놈 차례. 아까 그 칠순 했던 그놈. 다행인 녀석은 일은 이라고 바르게 말했어요. 오. 근데 다음 동기가 칠순 하나 번호 끝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2: 아, 71명이었구나.
1: 71명이에요.
2: 70이 끝이 아니고. 아 너무 웃기긴 했겠다 현장에서.
3: 칠순
4: 칠순.
5: 자유연구라는 제목이고 글쓴이 최현정님입니다. 여자분이시고
2: 현정씨 네.
5: 초등학교 선생님인 제 친구 사연입니다. 초3 담임이었던 친구는 여름방학 숙제로 자유연구라는 걸 내줬습니다. 여기서 자유연구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죠. 아이들에게 이건 의무가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해오라고 했더니 28명의 학생 중 딸랑 3명만 해왔대요. 연구 주제를 확인하는데 부모님의 손길이 닿은 느낌이 다분했죠. 블랙홀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3: 초등학생이요?
5: 예, 초삼한테.
3: 초등학교 3학년한테.
5: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개미로 알 수 있는 계급 사회의 문제점.
2: 너무 오바들 하셨네.
5: 그러니까 너무
2: 초삼인데.
5: 선을 넘으신 거죠. 네. 아, 이건 처음 의도와 다른데. 그런데 마지막 연구 주제를 확인하는 순간. 이거야말로 아이들만의 순수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느꼈대요. 그 보고서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주제 사람은 입이 아닌 아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네. 주제 사람은 입이 아닌 고추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아니 왜 또 나한테
2: 기발한데
5: 기발하잖아요.
2: 기발해요.
5: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2: 와 네. 기발한데?
1: 그럼 방학 동안 내내 그걸 연구를 했다고?
5: 그럼요. 자유연구잖아요. 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주제를 정한 이유. 수영장에서 물도 안 마시고 놀았는데 오줌이 마려웠다. 입이 아닌 몸으로도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와.

0: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1: 연구 방법.
0: 실험 2시간 전에 물을 마시지 않고 목욕탕에 몸을 담갔다. 20분 만에 오줌이 마려웠다.
1: 어, 고추를 마셨네.
0: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분이 연구하시는 걸 쭉 보시죠. 목욕탕에 물을 반만 남기고 다리만 담갔다. 하반신만. 1시간 후 오줌이 마려웠다. 어? 종이컵에 물을 담고 어? 종이
2: 진정한 실험을 했구나. 여기 진정한 실험을 했어.
0: 실험이 시작돼요 이제. 종이컵에 물을 담고 고추를 담갔다. 2시간이 지나도 오줌이 안 마려웠다. 연구 결과 실패.
1: 어, 확실한 실패네요. 근데 다리만 남겼을 때는 오줌 마려웠잖아.
0: 그러니까요.
1: 야, 이거 되는 거지? 네.
0: 실패의 이유. 아빠가 비뇨기과를 갔다. 아, 아버님이 피 실험체였나 봅니다. 네.
1: 아, 지가 한 게 아니고
2: 아빠 시켰다고?
1: 아, 그게 딸인가 보다. 딸인가?
3: 아빠, 실험하게.
2: 한 시간만 담그고 있어봐.
0: 원래 방학 때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2: 아빠 한 시간만 담그고 있어봐.
1: 부모님이 아주 아빠가 되게 자상하고.
2: 야, 근데 방송 이런 거 해도 되냐? 예,
1: 이게 돼요. 애기가 한 실험인데요 뭐.
2: 아빠가 했잖아요.
0: 아, 그러네요. 아이가 한 실험이 아니었네요. 이분은 정말 참 아버지신 것 같아요.
1: 이런 걸 연구했기 때문에 컬투쇼에 사연이 오는 겁니다.
0: 맞아요. 자, 아버님이 피 실험체였나 봅니다. 부모님의 손길 대신 다른 것이 닿은 연구 덕분에 기발한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었네요. 지금은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참 아버지예요. 참 아버지. 참 어른.
1: 한 가정의 도전 정신이 전 국민을 웃음의 도가니로.
4: 여성분이 보낸 기분 나쁜 이유입니다. 재작년 설 연휴 때 다들 쉬는데 일하는 당직자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애인이 없거나 미혼인 직원들이 당첨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점심 먹고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똥을 싸고 물을 안 들인 거예요.
1: 뜻밖의 선물을 받았구나.
4: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냥 아주. 그냥 막 성질내면서 막 사무실에 들어갔죠. 짜증나 진짜. 여자친구 누가 똥 싸고 물 안 내렸어. 그러다가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오늘 우리 층에 출근한 여자 직원은 너 하나뿐이야. 어쩐지 그 똥이 참 익숙하다 싶었거든요.
1: 뭐야?
4: 제가 창피할까봐 동기가 한마디 더 해주더라고요. 야, 괜찮아. 우리 집 개도 배변 패드에 싼 지똥 보고 가끔 지죠. 이놈 새끼! 여자친구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 야, 이렇게 짧은 사연.
1: 본인이 오전에 와서 싼 거야?
4: 오늘 하고 하루 종일 자리밖에 안 갔다.

0: 야 발레리노 아 발레리노 미쳤어.
1: 난 내가 이제 내비게이션 내가 재밌을 거라
0: 이제 내비게이션. 아 진짜 웃기다. 아.
2: 아, 자,
0: 저희는 오늘... 다음 주에도 컬투샷을 뒤적뒤적 해갖고 잘 뽑아다가 편집을 쫙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서 방송 놈들이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게요.
2: 아우 최강이에요.
0: 이제 오늘 4부 네. 고막을 털어라 고털. 오늘 누가 나오죠?
2: 충격적입니다.
0: 예.
2: 자, 코요테 메인 래퍼 이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백가 씨와 함께합니다. 예.
0: 너무 반가운 동생 우리 성현이 백가가. 왜 나오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2: 야. 아, 딴 건 모르겠는데 고막을 털어라의 백가 형이 나온다는 게.
0: 그러니까요. 여기 아티스트들만 나오는 데인데.
2: 네.
0: 야, 아티스트로 오는 모양이에요.
2: 기대됩니다.
0: 자. 마이크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노래도 하는 모양입니다. 백가가 말이죠.
2: 오늘 무슨 도전 이런 건가요?
0: 자 우리 백가가 출연을 하니까 인트로에 우리 노래를 깔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백가를 모셔보도록 하죠.
2: 네, 자 코요테입니다. 디스코 왕.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나나나나
1: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서는 여름이 되면 목동들이 마을의 소를 데리고 더 높은 산지의 초원으로 이동합니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알프스 고지대에서 이뤄지는 스위스의 전통 방목 문화인데요. 겨울 동안 눈에 덮여있던 초원이 여름에 푸른 목초지로 바뀌면서 목동들은 소들에게 더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 몇 달 동안 산 위에서 소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선한 우유로 알프스 전통 치즈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돼 목동이 꽃과 큰 방울을 단 소들과 마을로 돌아오는 날에는 성대한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여름 목동 문화는 알프스 자연과 스위스의 전통을 지켜주는 소중한 유산인 겁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Into the disco scene.
6: 고막을 틀어라. Let's go tall. 자, 쇼드란들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30분 오늘 이분의 음악과 이런저런 근황 토크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귀를 고막을 행복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7: 그렇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영원한 컬투쇼의 패밀리 본명은
6: 백성현!
7: 자, 재능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댄서,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사업가, 예능인, 컬투쇼에서는 레전드설 영상 제조기, 연예인 명함 수집가라고 불리지만 본업은 이겁니다. 코요테의 메인 래퍼이자 솔로 가수, 그리고 저의 김포 이웃 주민, 백가!
8: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백가로 나왔습니다.
6: 오, 백가로.
8: 네,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6: 예. 네. 전에도 백가로 나왔었잖아요.
8: 아, 맞습니다. 네.
6: 근데 뭔 얘기예요?
8: 아, 앞에 오늘은 코요테를 잠깐 뺐습니다.
6: 아, 코요테의 백가 아니고.
8: 오늘 원래 코요테 백가가 많습니다. 아, 근데 백가 오늘 백가 하겠습니다.
6: 예?
8: 아, 전에.
6: 예, 오늘 백가 그냥?
8: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7: 코요테 백가 맞으면 오늘 그냥 백가 하겠습니다. 백가입니다.
8: 아, 오늘 좀 오늘 아티스트로 나왔으니까.
6: 아, 그래요? 대우를 좀 해줘요?
8: 자,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약 올리지 마십시오.
6: 야, 약 올린 게 아니라 네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8: 알겠습니다.
6: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 아티스트 백가 씨를 모십니다.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가입니다.
7: 예. 아니 오늘 의상부터 뭔가 다릅니다.
6: 느낌이.
7: 예.
6: 선글도 꽤 각시 나가는 그런.
8: 예. 아, 네. 오늘.
6: 예, 샷땡을 또.
8: 예, 이제. 예. 또 준비할 때는 투자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6: 예. 안 쓰십니까?
8: 네, 투자를 해야 돼서 투자를 좀 했습니다.
6: 예. 네. 아니 그 코요테 활동할 때는 그 선글라스 안 쓰잖아요.
8: 아, 안 쓰죠.
6: 이야.
8: 아, 네, 이제 새 앨범 나 솔로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6: 이야.
8: 네.
6: 오늘 뭐 목걸이부터 시작해갖고 막 반지 뭐, 야 이게 뭐 다 자기 겁니까?
8: 아, 예, 맞습니다.
6: 이야, 예스 맞습니다.
8: 제 거 맞습니다. 예. 네.
7: 혹시 뭐 그 통역가가 필요하세요?
8: 아, 오늘 더 천천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이제 꽤 오랫동안 컬처 패밀리로 스페셜 DJ도 오래 하시고
8: 네.
6: 지금 짤 영상도 예 레전드 사연들 진짜 많이 남겼잖아요.
8: 아, 그럼요. 전 컬투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봐봐, 있게 됐습니다랑 있는 거 합쳐진 거예요. 저 미치겠다니까요. 죄송합니다.
7: 아니, AI가 지금 얘기하냐고요. 그런 것입니다.
8: 아, 네네.
6: 코요테 백가는 컬투쇼에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8: 네, 맞습니다.
6: 예.
8: 그겁니다.
6: 좋습니다.
8: 네.
6: 지난달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7: 네.
6: 코요테 백가. 코요테 리더는 김종민 씨.

0: 네.
1: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더는 신지 씨로 알고 있죠.
2: 맞습니다.
1: 예.
2: 맞아요.
1: 결혼을 했어요.
2: 아, 맞습니다. 와.
1: 예. 네. 그때 뭐 영상을 짤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백가 씨가 많이 울던데.
3: 오열을 하더라고요, 거의.
2: 오열까지. 아니, 그러니까 오열까지는 아니고 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네. 울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와. 그냥 와, 솔직히 저거 누가 데리고 가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누가 데리고 가니까 진짜 고맙기도 하고
1: 고마워서 눈물.
2: 네, 짠하기도 하고
1: 사실 하고. 그 잘 살아야 될 텐데.
2: 멤버이기 이전에 저는 신지랑 또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가 결혼을 해서 슬펐습니다.
3: 네. 그날 축사를 또 우리 네. 백가 씨가 김종민 씨가 했는데 그 첫 글이 그녀의 왼팔 백가 백성현입니다라고 시작했다고.
2: 맞습니다. 네. 예, 그 정말 저는 신지의 왼팔입니다.
1: 왼쪽에 늘 서 있으니까.
2: 네, 맞아요. 종민 형이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가지고 왼팔로 그렇게 섰습니다.
3: 예. 네. 근데 부케를 백가 씨가 받았다면서요?
2: 종민 형이 예. 신지랑 이제 셋이 얘기하면서 야 부케 누가 받으면 좋겠냐 그래. 종민 형, 야 백가가 아직 안 갔으니 백가가 받는 게 어떻겠냐. 그 종민 형도 그리고 신지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3: 예. 근데 받으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을
1: 해야지 이제 예. 언젠가는 해야지.
2: 안 하면 안 돼요?
1: 부케 받으면 해야 돼.
2: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하겠습니다.
3: 아니 부케 때문에 결혼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2: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1: 네 맘대로 하세요.
2: 네. 아 네.
1: 자 이제 아티스트 솔로 아티스트로 모시는 우리 백가 씨 솔로 음원 어떤 겁니까? 싱글 비치 베이비?
2: 네, 비치 베이비입니다.
1: 6월 29일 네. 바로 내일 발매가 되네요.
2: 맞습니다. 내일 발매.
1: 특별히 컬투쇼 패밀리니까 여기서 선공개를.
2: 아, 네, 컬투쇼에서 선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네요.
2: 아, 예. 제가 감사드리죠.
1: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솔로니까 혼자 부르는 거잖아요.
2: 그럼 둘이 합니까?
3: 네. 네.
2: 솔로 앨범이에요.
1: 아니면 백가 씨의 솔로 음원을 우리 컬투쇼 쇼단원들이니까 먼저 들어볼 수 있는 영광을 또 선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2: 아, 네. 같이 저도 영광이고요.
1: 예, 예.
2: 이쪽도 영광. 영광 했으면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1: 예.
3: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8월에 솔로곡 I Can Not Speak English
2: 네.
3: 후보하러 왔을 때는 그 노래가 네. 심의를 통과 못해서 네. MR로
2: 네, 맞습니다.
3: 그냥 멜로디만 들었는데
2: 네.
1: 가사를 못 들었어요.
3: 예, 이번에는 네. 노래 송출이 가능한 거예요.
2: 이번에는 가사를 정말 간당간당하게 쓰다가
1: 간당간당하게 네,
2: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안전하게
1: 좀 순화시켰구나.
2: 네, 근데 이게 사실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백사장에서 여성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요.
1: 예, 어떻게 사랑을 나누길래 간당간당했을까요?
2: 그러니까요. 되게 안 간당간당 할 뻔에다가 간당간당하게 바꿨는데 제가 예전에 10대 때 그 신문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전화로 야한 얘기 하는 게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1분에 뭐 150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돈을 해서 했어요. 그럼 막 그 여성분이 막 얘기를 해요. 저와 그 남자 어디서 만났고 막 이런 해서 막 스토리를 막 고등학교 설레잖아요.
1: 설레고 막 그때 불끈불끈 할 테니까.
2: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저와 그 남자는 함께 모텔로 들어가서 하면서 끝나요 그냥. 이러면서 끝나요.
3: 재결제 해야 돼?
2: 네. 아니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냥.
3: 그게 끝이야.
2: 재결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면서 그냥 끝냈습니다.
1: 아, 사랑을 우린 사랑을 나눴지 하면서 딱 이렇게 싹 끝나버리는구나.
2: 그렇죠, 네네.
1: 아쉬움을 남긴 채.
2: 네.
3: 근데 그 얘기를 다 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 다 들었네요.
2: 그러면
1: 가사 내용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2: 예,
1: 음악 스타일은?
2: 음악 스타일은 그 사이키델릭이라고 70년대에 그 약간 몽롱하고 듣고 있으면
1: 몽환적인
2: 네 몽환적인 그런 곡이고요. 제가 이제 그 신중현 선생님의 곡을 듣다가 또 김정미 선배님이 있어요. 그분의 음악을 이렇게 듣다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밴드 음악이 그래서
1: 밴드 음악이.
2: 예, 그 공부를 조금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이런 음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1: 네.
2: 그래서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1: 사이키델릭이라고
2: 네, 도전을 했습니다.
3: 자, 저희가 이제 그 비치 베이비 먼저 좀 그 소식을 입수를 했습니다.
2: 네.
3: 자, 이것만 읽어도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0: 곡속의 영상이에요. 곡속의 글이에요.
1: 네, 멈추지 않고 읽을 테니까 일단 쭉 들어주세요.
0: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써놓은 글입니까?
2: 아니, AI한테
0: 맡겼어요?
2: 아니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이런
0: 이렇게 제가, 뽑았어?
2: 네, 제가 막 이런 무슨 씁니다 막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 정리해줘가지고.
0: 곡소개를 이제
2: 내용은 다 그대로 넣는데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0: 뭐 그런... 잘 정리해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했군요. 네, AI한테. 네.
1: 예.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백가의 디지털 싱글 비치 베이비는 대중음악계의 거장들과 인디씬의 뮤지션들이 의기투합해 완성했습니다. 드럼 김간지, 슬탄 오브 더 디스코, 베이비 이태윤, 부활 송골매
0: 베이스 베이디가 아니고 베이스.
1: 죄송합니다.
0: 너는 저는, 왜 그러냐?
1: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베이스 이태윤, 부활 송골매 출신. 기타 백영필, 백가 부친이 참여했고,
0: 우와, 아버지가 기타 쳐주셨어.
2: 네.
1: 산울림의 김창완이 피처링에 독보적인 아우라를 더했습니다. 또 이번 작업은 60-70년대 빈티지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한 아날로그 릴 녹음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 오, 릴 테이프로 녹음한 거야?
2: 네.
0: 우와.
1: 후반 믹싱 역시 릴 테이프 작업을 거쳐 미국 포틀랜드에서 최종 마스터링을 마쳤습니다. 이어폰을 꽂는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곳은 70년대의 낭만적인 백사장이 될 것입니다.
0: 우와. 아니, 참여하신 뮤지션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완전 거장들이신데.
2: 네.
0: 와, 그 미국까지 가서 마스터링을 하고 왜 그랬어요?
2: 아, 정말 뮤지션으로서 정말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와. 아,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제 음악을 정말 사실 전 원래 본업은 가수 아닙니까?
0: 그럼.
2: 솔직히 말은 잘 못하지만 음악은 들려주 말을 안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아 음악만큼은 조금 진정성을 갖고 해야겠다.
0: 와.
2: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의 영감을 70년대에서 받아서 다 그때 60년대, 70년대
0: 활동하시던 분들.
2: 예, 그리고 앰프랑 마이크도 전부 그때 걸로
0: 야.
2: 다 작업을 했어요.
0: 의미가 있다.
2: 네, 그래서 들었을 때 정말로 오, 되게 78년 정도의 대학가요제에서 들을 법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그런 식으로 불렀고.
0: 근데 안 들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2: 네, 맞아.
3: 해변으로 가요.
2: 그저 그런 건데 좀 몽환적인 거.
0: 좀 몽환적인 거.
1: 몽환적이고.
0: 네. 김창완 형님은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2: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저랑 잘 모르거든요.
0: 예.
2: 근데 전화번호를 구해서 예.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코요테의 백가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앨범을 내는데 형님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곡을 들어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곡을 보내드렸죠.
0: 예. 그래도 하겠다.
2: 그랬더니 하시겠다. 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예 그 가사를 써서 그냥 답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어떤 여부를 떠나서 그냥 가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사를 하겠다.
0: 아 가사까지 써주셨구나.
2: 네, 그냥 갑자기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죠. 선생님이 정말
0: 가사 원래 네가 쓰려고 그랬잖아요.
2: 아 선생님 부분, 아 형님 부분은 형님이
0: 아, 부분이 직접.
2: 네, 근데 형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기타를 쳐주시고 얼마나 뜻깊어요.
2: 네, 진짜
0: 이태윤 씨 베이시스트는 진짜 우리나라의 완전 전설이거든요.
2: 그렇죠, 태윤 형님도 이렇게 선뜻 도와주셔.
0: 그러니까 워낙에 또 아버지랑 친분이 있으신
2: 분이. 아니 아버지랑은 몰라요.
0: 그래요?
2: 저 이분도 그냥 진짜 연락해서 음악 들려드리고 해주실 수 있는지 듣고 하시겠다고 해주셔가지고.
1: 와. 아 그럼 우리 백가 형님이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통해서
2: 네네 다
1: 네, 섭외를 하고. 야 근데 오늘은 이제 김창완 쌤의 그 나레이션이 포함된 버전은 6월 29일 날 발매가 되고 오늘은 그냥 오리지널 버전.
2: 네, 오리지널 버전으로 제가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0: 아버지한테 음악을 들려드리고 직접 기타를 쳐달라고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2: 네. 아버지가 야 요즘에 너 이런 음악도 하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죠.
0: 예. 부자 간의 아주 뜻깊은 대화였습니다.
2: 네,
0: 이런 음악도 하니?
2: 네.
0: 예. 알았다.
2: 아, 네. 아, 그랬죠. 네.
0: 그런데 아버지 성함을 직접 백영필로 안 적으시고 그냥 백가 부친으로 적으셨네요. 이렇게 거기에.
2: 모르겠는데요.
0: 그렇게 돼 있대요.
2: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0: 아, 네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아니,
2: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네.
0: 그럼 아버지는 직접 기타 연주비는 네가 페이를 드렸어요?
2: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집에 테레비가 잘 아 TV가
0: 안 나온다고.
2: 네, 잘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0: TV를 바꿔달라 그랬어요.
2: 요즘은 OTT TV가 나오잖아요.
0: 예, 예.
2: 근데 아버지가 OTT TV가 없으셨나
0: 봅니다. OTT TV.

0: 예,
1: 네, 그래서 아버지를 OTT TV를 네. 어, 그 세 개의 성이 있는 그 브랜드로 사들였습니다.
2: 오, 세 개의 성. 이야, 삼전이죠.
0: 예. 그럼 혹시 그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혹시 더 나갔나요? 아니면 좀 절약을 한 건가요?
1: 훨씬 더 나갔죠. 근데 이제 어쨌든
2: 차라리 페이가 났었다.
0: 페이가 났다.
1: 훨씬 났습니다. 오. 네, 그랬습니다.
2: 자, 음원으로 들어볼 텐데. 네. 어, 오늘 라이브가 아니었어요?
1: 아, 저 라이브 이제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걸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 예전 저희 때는 그 립싱크를 많이 했어요. 예, 예.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립싱크를 좀 보여드리려고.
2: 아, 옛날. 왜요? 아니,
1: 너무
2: 그 마이크를 왜 세워놨어요?
1: 아, 립싱크 마이크 있어야죠.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2: 아, 선공개인데 그래도 녹음된 그 좋은 걸로 들려드려야죠.
1: 아, 맞습니다. 제가 괜히 망칠까봐. 진짜 여러분 어디서도 2026년에 예. 립싱크 가수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2: 아, 좋아요.
1: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2: 이 립싱크는 오롯이 이 방청객들만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예.
0: 아니, 고막을 털어라 해서 립싱크 한 사람이 있었어요?
2: 처음이죠.
1: 네. 아니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아,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삶이라는 게?
2: 난 이게 맞다고 봐.
1: 예.
2: 난 내가 립싱크 그래.
1: 좋습니다.
2: 아니 라이브를 한다길래 새 음원을 라이브 한다고 아 백가가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 립싱크였어요.
1: 네.
2: 저, 우리 샵에 1088번으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네. 립싱크 후기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저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1: 네, 알겠습니다.
2: 뭐요? 아니, 이제 무대로 모실게요.
1: 아, 알겠습니다. 예. 네.
2: 아, 정말 7,80년대 감성을 그대로 살린 악기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0: 예.
2: 그리고 아버지가 기타를 치고 김창완 선생님은 직접 전화를 해서 네. 베이스는
1: 너무 가까이 있으면 티나니까 좀 뒤에 살게요.
0: 아니 차라리
2: 야, 벽에 붙었어요. 벽에 붙어서
0: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부르고 너무... 나서 차라리 립싱크라고 하지 너무... 이미 다 아는 거잖아 이제. 차라리 뭐... 뒤돌아서 하세요.
1: 아, 그래도 립싱크 앞에 보고 해야죠.
2: 야, 야, 조명도 잘 때려줘. 조명도 좀 이렇게 어둡게 해줘갖고 네. 이 티 안 나게 조명을 네. 좀 어둡게 해줘.
1: 자, 노래할 때 웃으면 안 돼요?
2: 너나 웃지 마.
1: 아, 네, 알겠습니다.
2: 자, 백가의 야심찬 솔로 아티스트로 새로 낸 음원입니다. 비치 베이비.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0: 립싱크.
1: 이츠 바이 베이 이츠 베이 베이. 어, 중독성 있어. 어, 위치 베이비
2: 위치 베이비
1: 위치 베이비. 저는 듣는데 약간 이거 네. 영화 OST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아, 진짜요?
1: 네. 어디 운전할 때 딱 이 노래 나오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 너무 올드카 오픈카를 타고
1: 맞아요. 네. 맞아 맞아.
4: 해변을 달리면서
1: 네.
3: 예. 괜찮았습니까?
1: 예.
5: 예. 아. 광고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3: 광고요?
5: 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3: 아, 예, 알겠습니다.
5: 예,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6: 자, 솔로 아티스트 우리 백가씨와 오늘 함께 했는데 내일 음원이 공개되는데 네.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립싱크로 참 감사드립니다.
7: 네, 진짜 오랜만에 립싱크 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색다른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 네. 아, 노래 좋아요 진짜로. 네.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싶어.
7: 네, 여러분 비치 베이비 진짜 이번에 잘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8: 비치 베이비.
6: 네. 아, 따라하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0: 안녕하세요.
1: 자, 최성 PC 수고하셨어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자, 나무라는 최성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7: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8: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9: 올리비아. 아, 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0: Present! Arms!
1: 황재성의 황.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는 백과사전 나무땡땡 다들 아시죠? 제가 또 심심해서 황제팡어 나무땡땡 이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월뮤페가 우리의 자랑 나의 사랑 월뮤페가 월드뮤직 페스티벌의 줄임말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적혀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월뮤페는 월미도 뮤직 페스티벌의 약자라고요.

자, 저는 그거 어떻게 수정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빵댕이들 얼른 들어가서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되게 신경 쓰입니다. 자, 월뮤페는 월미도 뮤직 페스티벌의 약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좌우지간 오늘도 4부에는 월뮤페가 진행됩니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0: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네, 첫 곡은 태연 위켄드 듣고 오셨고요. 내가 몰랐는데 나무땡땡이 이게 팬분들이 이렇게 막 적어주신 게 엄청 많다고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오류들이 있으면 대체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그냥 막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 이 황제파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뮤페가 월미도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울부짖었는데 그걸 또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이거 빠르게 가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리고 그 가수분들 중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 땡땡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 있던데 연예인 중에도 동명이인이어가지고 잘못 입력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이게 또 재밌죠. 이게 또 예능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잘못된 오류들을 네 아무튼 이게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약간 팬블로그 같은 느낌으로 됐어요. 나무 땡땡이 네 그것도 들어가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4부는 월뮤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저희는 연중 무휴입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일요일 누가 들어왔는지 출석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광고 이츠 가공.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

0: 열무 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진우션, 엄정화, 나대조는 출첵 출발!

0: 문자님, 정상희님 어서 오십시오. 권태규님, 노미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유민님, 정종원님까지 출석 체크. 0376님, 빵디, 지갑을 세 번이나 잃어버렸는데 그때마다 전화가 오네요.
1: 따뜻한 세상입니다.
0: 네, 따뜻한 세상이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0376님, 저기 정신차려 비물 한번 우리 바다 누나의 정신차려 비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 번 잊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갑 두 번 잃어버렸을 때 진짜 하늘을 향해 석고대죄를 드렸어야 됩니다. 갑니다. 정신차려 빔.
2: 정신차려.
0: 이럴 수가. 김준철님, 주식으로 돈 좀 벌어서 전기 자전거 샀어요. 잘했다 나 자신. 야, 저 지금 방금 제작진한테 전기 자전거 산다 그래가지고 호되게 혼났는데. 님 후기 좀요. 나도 사게.

0: 1님 인사동에 친구랑 놀러 갔는데 진짜 외국 사람이 80% 한국말이 안 들릴 지경.
1: 아 그렇습니까?
0: 하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가 더 신기하겠죠. 네, 인사동이 또 외국인들이 북적 거려줘야지 또 여행할 맛이 나버리죠. 충분히 즐기셔요. 이성준님, 황규민님 반갑습니다. 문수빈님 그리고 이동근님도 웰컴.

0: 1565님, 오늘 저녁은 남친 어머님께서 뼈 직접 톡 아궁이에 끓여서 만들어주신 감자탕입니다.
1: 와, 이게 아궁이에다가 감자탕을 끓여주신다. 이거 무슨 정성입니까? 야, 1565님 아주 귀한 손님인가 보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주 그냥 살을 쏙쏙 발라먹어서 어머니한테 너무 맛있었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다음 곡은 이효리, 에릭, 애니모션, 추백.

홍차 빙수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완전 취향저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홍차 빙수. 나도 먹어야지. 정한철님 도전한 곡 언제 전화 올지 몰라서 요즘 노래 연습 중입니다. 전화 기다려요. 자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20명 채워지면은 그 신청 주신 분들만 해서 열차 출발해 버릴게요. 황은아님, 박민정님, 서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이재인님, 김설아님 오늘도 황제 바울을 찾아주셨습니다.

0: 재범님, 면허 딴 기념으로 안전운전 빔도 쏴드리겠습니다. 네, 차 샀다고 또 이거 많이 돌아다니실 텐데 갑니다. 안전운전 빔. 정엄지님, 김윤중님, 황기웅님 어서오세요. 오늘 출제 끝곡입니다. 비 안녕이란 말 대신.
1: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아니야.

이가을님 남편 생일인데 케이크를 못 사서 밥그릇에 리본으로 장식을 해줬습니다. 네, 뭐 케이크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평생 밥 차려준다는 의미라고 저기 이렇게 멘트로 저기 비싼 케이크값 해버리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세나님, 지광훈님, 진정범님, 강희태님, 어서와요. 여기까지. 자, 강희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강희태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까지. 387 하나님, 빵디, 이사를 왔는데 여기 방음이 너무 안 돼서, 아니 진짜 이웃들이랑 거의 한 방에 있는 느낌이에요. 내적 친밀감 업 업.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음 안 될 때 이거 진짜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게 본인들 의지가 아니고 지금 건물이 얇게 지어져가지고 방음 공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거 이제 뭐 일 막 1년 살고 몇 개월 살 거 아니고 막 한 2년씩 계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게 이사할 때 확인이 안 되니까. 아, 이럴 때 진짜 와, 등에 식은땀 쫙 흐를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옆집에 사람들과 한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 정도면은 아, 여러 번을 방문해 봐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내가 이사 가야 될 뭐 전셋집에 한번 가면은 잘 안 보여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실이 아닌 이상은 여러 번 방문하기가 조금 죄송하고 그렇죠. 근데 뭐 층간소음 확인한다고 저희가 뭐 7시, 8시에 맞춰서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유, 이 387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기 윗집, 옆집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집 본인들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집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사면 초과로 그냥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치 조심스. 자,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끝곡 스트레이키즈 소리꾼 640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2부로 넘어가 버립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요? 1109님, 베이킹 했는데 스콘이 아니라 돌덩어리를 만들었네요.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도 될 듯합니다. 빵디, 베이킹 해봤나요? 금손인가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베이킹. 베이킹은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애당초 진지게 손을 뗐습니다. 관심 끊었어요. 안 그래도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빵을 직접 만들어 먹어야겠다, 단팥빵을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계량이 거의 칼계량을 해야지만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우리나라 음식처럼

완벽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니더만요. 이 베이킹은 진짜 눈금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막 꾹꾹 눌러 담는 거 없고.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뭐 그냥 한 꼬집, 한 꼬집이란 단어 있잖아요. 나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워. 소금 두 꼬집. 두 꼬집이면 얼만큼 꼬집을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두 꼬집이면 뭐야 대체? 이렇게 꼬집어서 요거 두 꼬집인 거예요? 근데 아니던데? 어떤 너튜버 보고 요리 따라해보려고 하니까 두 꼬집이라고 해놓고는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뿌렸어. 이게 꼬집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아, 이거 꼬집 없었으면 좋겠어. 계량, 그나마 우리나라 음식은 이제 더욱더 그 돌리는 거, 뿌리는 거 보면은 양을 그나마 측정할 수 있는데 베이킹은 또, 아, 그쪽 장르가 아니더라고요. 이래서 K푸드가 대단한 거예요. 톡톡 그냥 톡톡 한 주먹 한 주먹 이런 거 어? 사람마다 주먹 크기가 다를 텐데 한 주먹 해주시고요. 한 꼬집 소금 두 꼬집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누군가가 이제 종이컵 계량을 하기 시작했죠. 종이컵으로 이제 계량해가지고 종이컵 3분의 1 종이컵은 이제 사이즈 똑같으니까. 자, 1109님 아, 어려운 길에 들으셨는데 꼭 저기 맛있는 빵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스콘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손끝의 감각으로 간식을 획득하는 시간이죠. 터치 바이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As You Wanna Be 라라라.

만들어라, 설명하라, 그리고 맞춰라. 그래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다. 터치 바이 터치. 방송 중에 간식을 걸고 한판 붙는 코너, 문제를 맞힌 자에게만 음식이 허락되는 코너, 터바터 터치바이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빵댕이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서 30초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빵댕이가 제 설명만 잘 듣고, 제발 좀 잘 좀 듣고 박스 속에 물건을 맞추면 제가 간식을 먹고, 못 맞추면 간식을 못 먹습니다. 자, 전화 연결된 빵댕이가 정답을 맞추면 큰 선물, 틀리면 막대사탕을 딸랑 하나 보내드립니다. 진짜입니다. 막대사탕 하나만 보내드립니다. 선물을 얻어서 명예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를 쫄쫄 굶길 것이냐, 그래서 조롱을 할 것이냐. 전화 연결된 빵댕이의 손에 제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자, 간식 공개합니다. 오늘의 간식 뭔가요? 수박 주스! 여름하면 뭡니까? 바로 수박이죠. 요즘에 사람들 만나서 카페 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무조건 카페로 직진을 하고, 밥 먹고 나와도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자 해놓고, 커피 먹자 그래놓고 수박 주스를 시킵니다. 온통! 저의 5월달부터의 카페에서 음료는 수박주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을 애낌없이 갈아 넣은 수박주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시원함이 정말 예술이에요. 어쩜 이렇게 씨를 잘 발라냈는지. 어쩜 이렇게 카페에서 잘 곱게 갈아가지고 잘 해놓으셨는지. 아, 인위적인 이 단맛이 아니라 수박 본연의 달콤함. 거기다가 조금 곁들이게 조금 더 힘내시라고 설탕 조금 넣으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 버린다. 진짜 천연 에어컨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의 간식 수박 주스를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나 게시판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전화 연결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노래는 딘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올게요.

0: 자, 터치 바이 터치. 그럼 오늘 퀴즈를 맞춰줄 빵댕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1: 안녕하세요, 빵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청주에 사는 피카츄 빵댕입니다.
0: 아, 청주의 피카츄 빵댕이?
1: 네네.
0: 네, 청주는 제가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청주는 뭐가 유명합니까?
1: 청주는 교육의 도시예요.
0: 아, 교육의 도시예요?
1: 네네네네.
0: 아, 거기 학생들은 그럼 전부 좀 공부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나요?
1: 그렇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0: 아, 딱히 그렇다고는 또 할 수 없고.
1: 네네네네.
0: 네, 아니 그 본인은 왜 닉네임을 피카츄로 지으셨어요?
1: 아, 제가 하는 일이 전기 쪽 일을 하고 있어서 피카츄죠.
0: 아, 전기 쪽 일하고 계세요?
1: 네네.
0: 뭐 전기 기사입니까?
1: 아니요, 아니요. 전기 아,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아, 아주 닉네임을 네.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뭐 네. 대충 들으셨죠? 터치 바이 터치?
1: 네.
0: 네, 못 맞추면은 막대사탕이 가고 저는 간식을 못 먹게 됩니다. 맞추면 서로 좋다. 네, 네. 알죠?
1: 네, 저 근데 막대사탕도 좋아해요.
0: 막대사탕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막대사탕을 네, 네. 좋아하긴 하는데 선물 네. 받아서 그거를 네. 뭐 당근을 하시든 저희가 뭐 중고 거래를 하시든 안 막을 테니까 그걸로 저기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설명 웃지 마세요. 지금 장난칠 기분이 전혀 아닙니다. 수박 주스예요 오늘.
1: 네.
0: 자, 준비됐죠?
1: 네네.
0: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잠시만요. 어, 오늘은 깊숙이 있네 물건이. 이거 뭐야? 어? 아, 되게 길쭉한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고요. 이거 손잡이는 어, 그립감이 되게 좋게 생겼고 길쭉하고 끝에 아주 너부대대하게 부침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아주 얇게 슬라이스 처지. 거기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거 보니까 이 손잡이를 휘둘러서 그 넓은 판으로 무언가를 잡는 것 같죠? 어릴 때 이걸로 많이 맞기도 했어요. 여보세요?
1: 네.
0: 저 되게 일부러 설명도 어렵게 할 정도로 이 물건 되게 쉬운 물건입니다.
1: 네.
0: 제 집 장난칠 기분 아니라고 피카츄님.
1: 네.
0: 제가 지금 장난치 싫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 뭐 어디 계세요 지금? 거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0: 아, 그래 지금 신날 일이 전혀 없는데 뭔지.

0: 모르겠는데 시행이 지금 많이 나셨네요.
1: 네네.
0: 자 갑니다.
1: 네.
0: 네? 피카츄님.
1: 네.
0: 이제 갈 거예요.
1: 네네.
0: 자 정답은요.
1: 빵디 다이어트 하세요. 모르겠어요.
0: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양반 이거 전화 연결할 때부터 약간 맞출 마음이 없고 온통 그냥 장난칠 생각만.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유달리 이 양반을 설득을 계속했는지 아시겠죠? 이 말을 나눠보면 안 되니까요. 너무 아쉽다. 어우, 여기 수박 주스 냄새가. 어, 수박이 한 맛이 들어있네, 그냥 안에. 와. 아, 이 주스는 저희 막둥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막둥이 먹어. 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리코더 소리 되게 거슬리네, 진짜. 음악 꺼요. 아, 리코더 더럽게 못 부네,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거 근데 음악이 너무 짜증난다. 이거 말고 또 어디서 우리가 쓰죠? 여기서만 쓰나? 아니, 되게 거슬리네요, 이거.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정답은 파리채였습니다, 여러분. 파리채. 근데 이거 디자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기의 저항을 계산해서 구멍을 뽕뽕뽕 뚫어놨고, 손잡이는 이 놓치지 않도록 그립감을 최대한 살리도록 중간에 홈들을 착착착착착 파놨고, 적당한 길이에.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이 파리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반대로 잡으면 어렸을 때 네, 맨매를 맞았다 그런 파리채죠. 옛날에는 이 안에 철근도 들어있었어요. 요즘에는 네, 철근이 없애고 아주 경량화를 많이 시켰네요.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간식 못 먹는다였습니다. 간만에, 근데 간만이네요. 간식 못 먹은 게. 간만에, 그동안 많이 먹었어. 자,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박산의 물건을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바이 터치는 다음 시간까지 안녕. 자, 2부 끝곡 방탄소년단. 주스를 못 마시더니 발음도 힘드네요. 방탄소년단 앙팡맨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 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여보세요.
1: 빵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아들사 키우고 있는 핑크공주입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농구 선생입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농구를 시작했어요.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 막내는 7살 때부터 농구를 해와서 벌써 5년째 주말마다 각종 농구대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세 아이가 대회를 나가게 돼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응원하느라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차에 타자마자 엄마, 황제파워 틀어줘! 하더라고요. 황비 덕분에 저희 집 정씨 삼형제 정수리가 빵빵 터지면서 집에 왔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아이들 농구 가르치느라 고생하는 우리 신랑 마누리와 정수리 삼형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수리도 농구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빵디의 힘찬 응원 한마디 꼭 듣고 싶습니다. 빵디 응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빵 날 것 같습니다. 저의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해피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핑크 공주님의 신청곡 데이식스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이 집에 아무래도 농구를 하는 집안인 거 보니까 거인들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네, 농구 선생님, 농구 선생님이시면은 뭐 대기권 확보됐고요. 그 유전자를 또 아들들이 물려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셋, 아들이 셋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들이 셋이 딸이 되게 귀한 집이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결혼할 때 저를 이제 재성하라고 잘 안 부르세요. 아이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아이 왜? 왜 엄마? 우리 집이 딸이 참 귀하다. 엄마는 손주가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딸이 하나 있었으면. 네. 결국 해냈죠. 대단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들만 있는 집, 딸만 있는 집 이렇게 옆 주변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 딸이 있는 집은 그게 장르가 안 겹치게 둘 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둘 다 뭐가 힘든지 아는데 아들 셋은요 여러분 이 피지컬적으로 이 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육아의 힘듦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나의 행복이고 우주기는 하지만 와, 이 아들 세 명이라고 지금 듣는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가 진짜 일단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는 디폴트 값이고 우와 장난 아니겠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있어요. 한 번 키워놓으면 끝난다. 한 번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일단 저도 아들이 둘인 집이기 때문에 아, 뭐 아주 든든하실 거고 뭐 이 집 뭐 SUV 차 같은 거 막 이거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내렸을 때 네, 무슨 거의 뭐 마피아처럼 그냥 아주 그냥 장신의 남자들이 이렇게 내리면 엄마가 아주 든든하실 거예요. 이 집 엄마는 그냥 와 예술이겠네. 네, 그리고 보기만 해도 또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카들 삼촌 라디오 듣고 저 재밌어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농구하면서 저기 다치지 말고 항상 운동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중에 커서 너희들이 꼭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고마워. 반갑고. 자 우리 핑크 공주님도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늘 행복한 하루만 보내십시오. 자 여기까지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그 가수가 돌아왔다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가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젠 황제파워가 벌써 빨라나가서 반응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자,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들을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 가돌. 일요일 3부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 맞히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자, 그 가수가 돌아왔다. 오늘 황제파워의 컴백을 보고하러 온 가수 팀입니다. 바로 팀이에요.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컴백에 맞춰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릴게요. 대체 이거 기사 제목 언제 AI로 하실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아니 기술을 나 내가 읽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술을 쓰라고 개발을 해놨는데 왜 안 쓰는 거야? 자, 기사 제목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 힌트. 아, 그러니까 주세요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주세요. 새로운 3인 체제로 컴백. 그 시절 감성손. 이게 내가 주세요 하고 내가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3인 체제로 컴백입니다. 그럼 새롭게 3인이 아, 이따 분석해야겠다. 02년생 새 멤버 땡땡은 초딩 때부터 팬. 12년 만에 컴백. 사랑해 주세요. 자, 일단 결정적 힌트. 새로운 3인 체제로 컴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멤버가 원래 3명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새 멤버가 02년생인데 초딩 때부터 자기가 합류할 이 팀의 팬이었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12년 만에 컴백. 12년 만이면은 지금으로부터 26년이니까 올해가 한 14년, 2014년. 그리고 여러 그룹이 머릿속에 스쳐가지만 좀 한 팀이 좀 유력한 팀이 기억이 나는데 며칠 전에 컬트쇼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의 3배속. 네, 이 팀의 히트곡을 3배속으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아, 근데 우리 임팔라 PD님 자꾸 뒤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 떡볶이를 드시고 있어요.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아, 진짜 여러분 텍스트 그대로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먹으면서 일해야죠. 먹으면서 일해야죠. 자, 두 번째 3배속 힌트 주세요.

끝났죠. 이 노래 끝났죠. 너무 너무 익숙한 노래고 너무 유명한 히트곡이고. 자, 4인조 걸그룹으로 큰 사랑받았던 이 그룹이 3인조로 재편해서 12년 만에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황제파워에도 이분들의 노래가 히트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힌트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의 전 멤버였던 송지은 씨의 솔로곡을 힌트로 드릴게요. 송지은의 예쁜 나이 25살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황제파마의 일요일 코너 그가 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그가 돌의 이번 주 컴백 가수는 바로 시크릿입니다. 네, 시크릿이었어요. 걸그룹 시크릿. 3인조로 재편해서 12년 만에 컴백을 했고요. 기존 멤버인 전효성 씨, 진거 씨와 새 멤버 예빈 씨가 합류를 했는데 저는 얼굴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빈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크릿 팬이어서 어린 시절 학예회 때 시크릿 노래로 춤을 췄던 기억이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성덕보다 더 위에 없나? 아니 여러분, 제가 H.O.T와 제키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 멤버로 들어갈 확률이, 이게 지금 이렇게 넘길 게 아닌데, 이게 성덕이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대단하다 진짜. 내가 응원했던 팀의 멤버로 들어가는 그 확률. 우와, 우리 예빈 씨 축하드리고요. 세 멤버

멤버 예빈 씨는 전효성 씨보다 무려 13살이 어리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나란히 서가지고 컬투쇼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때 모습 보니까 진짜 확실히 관리가 중요하다. 멤버들이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예빈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0719님 그 시절 유치원 다녔으면 다들 재롱잔치 때 마돈나 돈나 마돈나 돈나 돈나 했다 나도 했다 라고 네 예빈 씨 저기 또래인가 보네요. 0719님 자 유은경님 샤이보이 노래 따라서 어깨 둠칫둠칫 뚜밥 뚜밥 뚜밥 했던 기억 다들 있죠. 우리 때는 시크릿이 초통령이었다고. 아 이때 시크릿 초통령이었거든요. 였군요. 그때 시크릿이었습니까? 샤랄랄라라 그 노래잖아요. 아 이때는 또 그렇죠. 각 시대별로 초통령들이 다 있죠. 자 일단 그가 노래에서 만난 컴백 가수 시크릿 정답 맞춰주신 분들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백을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아이스크림 그리고 예전 히트곡이죠. 샤이보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쇼리 실라

0: 지능형.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개판 5분 전, 정신없이 어수선하고 엉망인 상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왜 하필 개판이라고 하게 됐을까요?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0: 가장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는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난촌에서는 배식용 밥솥을 열기 5분 전에 개판 5분 전이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개는 한자로 열다는 뜻의 개자였다고 해요. 이 말이 들리면 배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이 모습이 지금의 의미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정확한 유래는 아니라도 흥미로운 이야기란 건 분명하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결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6: 휴무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화.
1: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황재성의 황제파워.
3: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6월 28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흰색 반팔 티를 30분째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차이죠? 아, 결국 낮은 가격순 클릭하시고 제일 싼 걸로 사시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0: 129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희 집 중학생 딸내미가 이번에 방 독립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기 방을 갖게 된 건데요. 침대에 옷장에 화장대까지 일주일 내내 골라서 어제 주문을 마쳤죠.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동준이가,
1: 엄마, 누나 화장대 사주게? 그럼 누나 방에서 아예 안 나와.
0: 순간 엥? 했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은 방에 책상 하나뿐인데도 문을 꼭꼭 닫고 안 나오거든요. 아들의 날카로운 팩폭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결국 화장대는 거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딸아, 앞으로 화장은 거실 나와서 해라. 안 그럼 엄마가 네 얼굴 까먹어서 그래. 네, 오늘은 고사춘기가 찾아오는 딸을 둔 129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했네요. 진짜로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이제 남자라서 이 화장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여자들에게 화장대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남자한테 게임기 같은 건가? 화장대가 있으면 방에서 안 나오나요? 맨날 화장하고 거기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자 조카들이 화장대에서 뭘 하는지. 지금 시대에 우리 여자 제작진들은 우리 때는 또 그런 게 없었다고. 요새는 진짜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화장대를 사주나요? 아니면은 혹시 뭐 핫쇼핑 화장대 이런 건가? 그때는 우리 때는 책상 위에 두고 그냥 살았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지. 책상에는 책만 둬야 되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둬야지. 책상에 화장품을 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 아닙니다, 여러분. 책상에 화장품이 있어도 공부할 사람들은 다 했어요. 네, 맞아. 그리고 우리 때는 화장품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거 훔쳐다 쓰는 거지. 네. 어쨌든 우리 조카 화장대 생긴 거 너무 축하하고, 동준이 그만 일러, 알았지? 자, 오늘 제가 선곡해놓은 노래는 김필의 청춘. 네, 다 청춘이죠. 네, 1293님 한때입니다. 네, 우리 조카에게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김필 청춘.

0: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다 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1: 내일 일은 내일부터, 내일 걱정도 내일부터. 그저 지금은 일요일을 충분히 즐기십시오. 일요일아, 일요일아, 대답해, 일요일아. 몇 시간만 더 연장하면 안 되겠니? 이 마음을 담아서 월요일 첫 곡 출발합니다. 어스, 일요일아, 제발 지금 이대로.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 분장을 했죠. 과연 누구일까요? 힌트는 문워크, 팝의 황제. 여기까지.

실신 1위 러닝머신 타면서 듣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황새 파워. 7117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원후패 때 운동하는 거 이거 참 칭찬해 칭찬해.

뭐라고요? 본보 싸움? 본보 싸움? 저희 임팔라 PD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비비는 거 있으니까 그거 참 맛있어요. 드셔보삼.

아니 이거 대체 3개씩 반품 하시는 분들 뭡니까? 요즘 막 5개 반품, 2개 반품 이 반품 문자가 엄청 많이 오는데 이런다고 해서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이정님, 지하철 앞에 앉아있는 여자분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요. 향수 뭐 쓰시나? 이럴 때 정말 미쳐버리겠죠? 향수 어디서 쓰는지 이거 향수 냄새 판독기 없습니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자기 향기 진짜 안 가르쳐주던데. 진짜 자기 향수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좀 가르쳐줘라 좀. 가르쳐줘라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쏩니다. 좀 제발 좀 향수

정훈이 더운 블루베리 밭에서 일하지만 황제 파워 들으면서 신나게 입장! 여러분 항상 힘든 와중에도 우리 황제 파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주말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노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점액추 비빔밥으로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14명 기준 6개입니다. 19명 기준 6개. 자기가 먹던 것보다 2개 더 올리세요. 자, 오늘 점액추 집에 있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3kg가 찔 수 있죠?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3kg는 하루면 가능한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사사위원님 저희 4kg 찌는 거 보셨어요? 참고로 맛있는 녀석들 오전에 나갔다

0: 이중생 조카랑 팥빙수 먹고 집에 갑니다. 취포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외쳐주세요.
1: 네, 지민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없지. 취포빔 싸드립니다. 자, 우리 조카

0: 여기까지.
1: 자,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장한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슬프죠. 가끔 내한하셔가지고 공연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혹시 임팔라 PD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이제 못 봐요. 절대. 영원히. 영원히 못 봐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뮤지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우리나라 뮤지션 분들도 그렇고 언젠가 한 번은 이 형님을 만나 뵙겠지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내심 있었는데 못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마이클 잭슨도 아 죽기 전에 꼭 공연을 한번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죠.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너무 사랑했습니다 진짜. 자, 여기까지 월매패 하겠고요. 여러분 일요일을 여기서 이제 살랑살랑 보내주는 연습을 해야죠. 내일 월요일날 또 우리 또 파이팅 해야 되니까 내일 월요일은 또 보라 생방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4시부터니까 주변에 또 황제파워 재밌다고 하고 친구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다 상대해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꾹꾹 유미의 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요일 마무리 한번 해보죠.
0: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꼭 아이스크림 박스 아니어도 되는데 널린 게 스티로폼 박스인데 핑계김에 떠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입 이런 게 사는 맛이지 껄껄대봅니다.

엔디고 여름아 부탁해 박소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올라송 DJ 박소현입니다. 2226님 저는 운동하려고 운동복을 잔뜩 샀어요. 그동안 옷이 없어서 못했나 봐요. 간만에 쇼핑하니까 너무 좋다. 또 핑계김에 이렇게 사면서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해보고 그런 거죠. 예, 이런 맛 있어야지 또 운동하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살짝 늘어지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라고 있는 일요일 아닐까요? 행복하면 됐습니다. 몇 시간 안 남은 일요일 잘

0: 잘 즐기고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합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이어지고요. 오늘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스테이씨의 수민, 시은 두 분과 함께할 거예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머리 아프게 이러고 고민할 필요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세요. 노래도 1+1, 선물도 1+1으로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1+1으로 두 잔씩 나가요. 첫 번째 사연은 7923님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털어서 비빔밥 해먹었네요. 당근, 애호박, 콩나물 쪄서 밥 위에 올리고 계란후라이까지 턱. 지금은 또 라면이 생각납니다. 신청곡은 악동뮤지션 라면인 건가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비빔밥하고 뭐 라면까지는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 비빔밥 진짜 냉장고 털기에 너무 좋죠. 옛날에는 제가 잡채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야채들이 많이 남으면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로 이제 당면 위주로 많이 먹으니까

있는 야채 다 털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말인데 여러분 예, 냉장고 털기 한 번씩 해보시고요. 아이스커피 원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라면인 건가 이어집니다.

피처링 윤보미, 윤현상, 밥 한 끼 해요. 덤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1530님인데요. 군대 외출 나온 아들 데리러 가는 길인데 아들만한 나이에 만났던 첫사랑이 문득 생각나네요. 가수 뺨치던 실력으로 군대 있을 때 아침마다 전화해서 모닝콜 노래도 불러주던 순수한 아이였는데 그 시절 함께 어울렸던 유님이 현주 수경이도 그립고요.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30년 전에 이 곡을 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들으면 또 이렇게 나의 추억과 함께 떠올라서 아련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이어지고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선물 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쌀 한 톨의 무게는 단 0.02g. 크기도 0.5cm가 채 되지 않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죠. 쌀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 가운데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GABA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 중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이번에는 고자양님의 사연입니다. 다음 주 보고 때문에 평일에는 야근을, 주말에는 특근까지 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열일하신 모든 분과 함께 듣고 싶어요. 아, 다음 주 보고 때문에 그냥 고생을 엄청 하셨네요. 방송 이제 문자 보면 남들 쉴 때 다 쉬는 것 같지만 일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신 모든 분들 파이팅이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스커피 원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수고했어 오늘도 이어집니다.

B2B 집으로 가는 길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린 곡이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최효경님 사연입니다. 포도밭에서 작업 중인데요. 갑자기 뱀이 튀어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 뱀도 놀랐는지 움찔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또 나왔네요. 아이오아이 갑자기 신청합니다. 아니 뱀 나오면 뭐 다 놀라긴 하는데 얼마나 이 발성이 좋으셨으면 그죠? 뱀도 예 깜짝 놀랐다는 그 표현이 와닿습니다. 아 뱀 나오면 소름이 쫙 돋죠. 예 여러분 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최혁영님의 신청곡 아이오아이 갑자기 이어드립니다.

0: 트위스터로 하이파이브 이어드렸습니다.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렸습니다. 최혁영님께 아이스커피 1+1으로 갈 거예요. 다음 주에도 1+1 노래 배송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신청곡 받고 있거든요. 예, 간단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한 곡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 마음 두 배로 공감해드리면서 예, 선물도 1+1 또 노래도 1+1으로 나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예,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언제든 신청 부탁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 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5: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0: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러브게임 3, 4부에는 아이돌 팬미팅 함께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스테이씨의 수민, 시은 두 분과 오늘 3, 4부 아이돌 팬미팅 함께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0: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스테이시 에이셉 박소현의 러브게임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스테이시의 수민 시은 두 분과 함께 아이돌 팬미팅 진행합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러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튜브 검색창에 스테이시 러브게임 혹은 스테이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무조.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보는 시간, 박소현의 아이돌 팬미팅. 누구든지 일렬해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0: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쨍한 햇살, 한 줄기 바람,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청량한 노래죠. 오늘은 여름의 노래를 가지고 컴백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썸머송으로 여름을 꽉 채우러 돌아온 스테이씨 두 분과 여름엔 스테이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0: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윤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 저도
0: 진짜 많이 제 목 길어진 거 보이죠?
1: 네.
0: 정말 오랜만에 컴백.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린 스테이씨의 컴백 축하드립니다.
1: 와. 드디어
0: 정말 드디어 예 돌아왔습니다.
1: 맞아요.
0: 음악이 청량하고 막 너무 좋잖아요. 앞에 이제 잠깐만 들어도 좋잖아요.
1: 네.
0: 음악 방송 일주일 해보니까 이제 어때요? 좀 실감이 납니까? 컴백한 게?
2: 실감이 나고 일주 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0: 그거 한 네. 3주는 해주셔야 되는데.
2: 그러니까
0: 너무 진짜 우리가 막 아끼면서 보고 있어요.
2: 그래서 너무 좀, 예. 신나고 여름 컴백이라서.
0: 예.
2: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활동도 했지만 라디오도 출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라이브도 몇 번 들려드리고 했는데 진짜 실제로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시원해진다 네. 이런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0: 그렇죠.
2: 너무 뿌듯했습니다.
0: 맞아요. 기분 좋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수민 씨 어때요?
1: 저도 뭔가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0: 예.
1: 팬분들이 엄청 기다리셨거든요.
0: 맞아.
1: 그래서 활동하면서 팬분들 보니까 아 이래서 활동을 하는구나.
0: 그렇죠.
1: 네, 스윗들 눈을 보면 이제 힘을 진짜 확실히 많이 얻어서
0: 맞아요.
1: 진짜 솔직히 잠 못 자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도
0: 네.
1: 이제 스윗들 눈 보면서 힘내서 또 무대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우리 스윗들도 엄청 지금 막 더위를 이겨낼 만한 에너지를 예 얻고 막 주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번에 이제 여름 음악인데
1: 네.
0: 어떻게 여름 이 음악 처음에 들은 게 언제였어요?
1: 와, 저희
0: 꽤 됐어요?
1: 한 4월? 3, 4월쯤에 받았던 것
0: 올해?
1: 같아요.
0: 올해?
2: 네. 3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그러면은 라도 PD님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1: 네, 네 전에 받았어요.
2: 맞아요.
0: 결혼 전에 어쨌든 네. 우리 멤버들은 들은 거죠?
1: 그쵸.
0: 예, 예, 예. 그때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2: 완전 여름을 딱 이렇게 겨냥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0: 네네.
2: 그리고 사실 전 제일 처음에 가이드만 들었을 때는
0: 네.
2: 뭔가 너무 반복이 많고 이게 아직 약간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서
0: 네.
2: 괜찮을까 이런 생각 또 하긴 했는데
0: 그래요.
2: 녹음을 하고 나서
0: 예.
2: 아 이거 좋다 노래 그리고 뭔가 PD님이 노래 자체를 좋게 만들자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0: 예.
2: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소화할까를 약간 상상하면서 만드신 느낌이었어요. 느꼈을 때.
0: 그래서 네. Keep Calling 할 때 이거를 그 뒤집으라는 그 주문을 받았을 때
2: 네.
0: 옆에 수민 씨 계셨어요 그때? 없었어요?
1: 현장에 있었는데
0: 그 주문 받았을 때 어땠어요? 수민 씨 얘기 좀 들어봅시다.
1: 이게 사실 시은이가 네. 이게 잘 녹음을 해놓고
0: 그쵸?
1: 저희도 그렇게 불러달라
0: 예.
1: 이렇게 하셨는데 다들 이게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거예요.
0: 그 윤 씨도 그렇게 계속 하다가
1: 네.
0: 안 돼서 이제 지금 버전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1: 맞아요. 예. 한번 저희가 진짜 마스터

0: 믹싱 나오기 직전에 네. 다 그걸로 바뀌었었어요. 네. 다 꺾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네. 아 이게 뭔가 모든 파트를 그렇게 넣으니까 또 그 뭔가 그 풋풋한 느낌이 아, 살짝 맞아. 죽는 것 같다 네, 해서 네, 네. 다시 이제 바꾸고 시은이 파트만 아, 뒀는데 그렇구나. 그게 오히려 포인트가 된 거예요.
1: 근데 그게 맞죠. 다 그렇게 부르면 사실 특별함은 없잖아요.
0: 맞아요.
2: 예. 저도 그걸 다 그렇게 바꿔놓은 걸 들었을 때 네. 아,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원래대로 하고 네. 네. 처음에 네. 한두 번에 금방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뒤집는 거
2: 그러니까 즉석에서 네. 하라고 하셔서 한 건데 네, 네. 이번엔 조금 더 PD님께서 녹음에 공을 들이신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되게 후딱후딱 녹음을 하는 편인데 네. 좀 시간을 길게 잡고 했어요. 네. 이번에는 네, 네. 처음에도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뭐 Keep calling 이렇게 했었는데 네, 네, 네. 이제 PD님이 뒤집어, 아, 약간 뒤집어. 뭔가 더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시나 거기 약간 뒤집어줄 수 있어? 네. 그래가지고 피님 원하시는 게 뭘까?
1: 어, 그렇죠. 뭔지 모르니까.
2: 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그 텔레파시를 받고 네. 아, 네.
1: 한번 해줘요. 재현 한번 해줘요. 아,
2: 네.
1: 예.
2: 네, 어. Keep calling 이런 식으로.
1: 오, 좋아, 좋아. 약간 반응이 막 나온 거예요.
2: 네, 약간 보컬 프라이를 섞어서 네. calling 이거를 이제 그래. 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2: 좋아하시더라고요.
1: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도 물론 좋아하셨지만 이 파트가 지금 맞아요. 이 보컬 스킬을 알려달라면서 그래서 제가 신 씨한테 이 보컬 스킬 이거 뭐뭘 연습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 연습해야 돼요?
2: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뮤지컬도 하고 했는데
1: 맞아요.
2: 이게 평소에 정말 다양한 걸 많이 시도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음역대가 아닌 부분도 네네.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되고 아. 뭐 나랑 맞지 않은 음악도 들어봐야 되고 뭐 아. 카피도 해봐야 되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쓸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 것 같고 네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뮤지컬 서편제 얘기하는 거죠.
2: 네, 맞아요.
1: 여러분 진짜 서편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또 국악이어가지고 소리가 지금 이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나더 레벨의 소리를 쓰다 보니 네. 지금 이 킵컬린이 이게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2: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어디 연습을 나 따라 해봤잖아요. 이제 네. 연습해봤잖아요. 어때요? 이미지 어때요? 느낌이? 아, 이게 본인 버전. 예.
0: 저는 원래 사실 이렇게 막 뒤집고 꺾고 이런 거를 네.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 네. 뭔가 빼려고 많이 연습을 했어서 네, 네. 잘 안 되니까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분명히 원래 같았으면 됐을 텐데
1: 그쵸?
0: 너무 안 돼가지고 네. 와 이거 안 되겠다.
1: 아 그냥 네. 그 원래 또 포기가 또 빠른 또 그게 빠르잖아요.
2: 네. 이게 사실 음역대가 낮아서 그 킵컬린이 왜냐면 막 아예 높으면은 네. 뭐 자체를 뒤집거나 네. 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낮아서
1: 어려워.
2: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1: 아 네. 그렇구나. 그게 낮아서 오히려 더 네. 어려운. 여러분 이제까지 저희가 이 노래에 대해서 보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긴 녹음 시간을 가지고 녹음한 곡입니다. 타이틀 맞아요. 곡이거든요. 그래서 To Love라는 곡인데 이 청량함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BTS의 To Love를 들어봤습니다. 청량하고 예 너무 에너지 넘칩니다. 혹시 이번 활동으로 얻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1: 근데 저는 썸머퀸 좋은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저희가 몇 번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0: 네네, 썸머퀸.
1: 근데 이제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썸머퀸 이렇게 예. 말을 하게 된 건데 참 좋은 수식어 같아요.
0: 맞아요, 썸머퀸. 예, 네. 정말 썸머퀸으로 예 썸머퀸 스테이지. 그럼 네. 이제 여름만 되면 우리가 또 생각나잖아요. 그런 수식어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뮤직비디오가 네. 이제 텐스. 네. 아니 시윤 씨는 공을 몇 번 치는 게 풀샷에 나오던데.
1: 맞아요.
0: 몇 번 친 거예요? 그 많이 촬영한 거 어떻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1: 네. 꽤 많이 쳤고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디렉션을 주셨냐면 예. 자 조금만 더 좌우로 움직일까요?
0: 예, 예.
1: 자 이번엔 그 자리에서 할까요? 예. 아, 이번엔 좀 웃지 말고 해볼까요? 아. 뭐 약간 그런 디렉션을 주셔서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이 없었어요. 네. 공이 없이 이제 공은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넣고
0: 그렇구나.
1: 이제 스윙만 아. 모션을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0: 아하.
1: 진짜 공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0: 그러면 연기를 진짜 잘한 거네. 아 저는 네. 당연히 그게 공을 맞추려면 사실 이게 NG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쵸.
0: 그쵸. 난 정말 너무 열일했다 생각했는데 아 연기를 네. 해준 거. 제일 힘든 장면 뭐였습니까? 본인 거 촬영할 때.
1: 저 본인 거 촬영할 네. 때요? 뭐가 있었지? 이번에 다 좋았는데?
0: 테니스 이제 사실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면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연출을 해주는 게.
1: 원래 제가 갔을 때 이게 저희 아직 비하인드 영상이 네. 안 나왔는데 네네. 테니스를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가지고 아 있구나. 네. 가서 맡았는데 네.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0: 현장에 갔더니 아니 그분이 멀리까지 오셨어요.
1: 이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영어를 하잖아.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예. 영어를 이렇게 배웠어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저희는 빨리 촬영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 너무 또 디테일하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이게 급하게 이게 마무리가 돼서
0: 네.
1: 사실 거의 배우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했었고.
0: 그 느낌. 예.
1: 네.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직 수민이 모르겠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이랑
0: 예.
1: 계속 이렇게 촬영을 했었잖아. 그분 중에 한 명이었어.
0: 그분 아까 몰랐어요?
2: 아니 저는 네. 저는 진짜 웃긴 게 시윤이가 네. 테니스 치는 장면이 진짜 조금 나왔잖아요.
0: 네, 진짜 짧게 나오죠.
2: 그런 장면을 찍은 줄도 몰랐는데 그 코치님이 계셨던 것도 몰랐고
0: 네, 네, 네.
2: 그게 브라질 분인지도 몰랐고
0: 지금 다 처음 하셨는데 러브게임 최초 공개네요.
2: 그냥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0: 야, 아니 이 방송 안 나왔으면은 좀 모르고 그냥 수민 씨 갈 뻔했어요.
2: 네, 저희가 이제 개인 촬영이 있을 때는
0: 그렇죠.
2: 서로 모르니까
0: 못 보니까.
2: 그런 비하인드인지 몰랐어요.
0: 그럼 이제 수민 씨 비하인드 이제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1: 아,
0: 시윤 씨 잘
1: 네.
0: 들어봐요.
1: 네, 좋아요.
0: 아니 뮤직비디오를 제가 보니까 옷이 머리 위에 탁 얹어지는데 나는 그거 공 맞추기보다 그거 맞추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얘기 좀 해줘요.
2: 아 그게 제가 진짜 우참을 진짜 열심히 했던
0: 네.
2: 게 저는 그냥 앉아 있고 옆에서 카메라 감독님
0: 네.
2: 계속 이렇게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1: 맞아요.
2: 옷을
0: 네.
2: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옷이 굉장히 얇고 작은 옷이었는데
0: 네네.
2: 처음 던져서 제 머리에 착 하고 얹힌 거예요.
0: 왜냐면 예쁘게 얹어지지가 않잖아요. 던지니까
2: 네. 근데 이게 첫 테이크였는데 그 너무 웃긴데 네. 제가 열심히 참았는데 앞에서 다 빵 터지신 거예요.
0: 아, 우리 스태프들이
2: 착 이렇게
0: 네.
2: 제 얼굴 동그라니까 거기 착 이렇게 얹어지니까 모두가 빵 터지셔서
0: 이게 잘못 보면 여러분 약간 속옷 느낌이 있어요.
2: 아,
0: 그게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게 더 빵 터지는 거예요.
2: 네.
0: 속옷 느낌. 예.
2: 그래서 네. 저도 우참을 진짜 그 촬영하는 내내 열심히 하고
0: 네.
2: 또 그 맞추시는 것

0: 또 어렵고 그러니까 네. 여러 번 맞았어요 옷에.
1: 그래 그래서 그게 엔지가 좀 많이 났을 것 같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아 그래서 최고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0: 네. 네
1: 여러 번 촬영해서
0: 맞아요.
1: 혹시
0: 맞아요.
1: 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촬영 있었어요 수민 씨?
0: 저는 햇빛 밑에서 찍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1: 너무 뜨겁고
0: 네.
2: 다들 눈이 안 눈 뜨는 걸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1: 너무 강렬해서 빛이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앨범을 자세히 보면 제가 울고 있어요. 네. 눈이 그냥 그대로 충혈이 돼 있고 울고 있고 사실 자켓 사진 고를 때도 네. 사진 컷들을 많이 받았는데 네. 진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1: 그 여러분 눈이 다 울고 있대잖아요. 눈물이 네. 눈이 부셔서
0: 네 그래서 열심히 골랐어요. 제일 안 울어져 보이는 걸로.
1: 아니 근데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햇빛 봐도 눈물이 줄줄줄 나가지고 네. 아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0: 네, 예.
1: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햇빛 막 이런 데서 촬영하다 보면 이제 음식이나 이런 이제 에너지도 이제 잘 챙겨야
0: 아,
1: 되는데 요즘에도 계속 우리 소식자 우리 신 씨는 저하고 제가 신 씨하고 소식자만 먹방한 것도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0: 진짜
1: 테디베어 할 때요. 테디베어 이거 할 때.
0: 그러네.
1: 때는.
2: 진짜 예. 오래됐어요.
1: 그렇죠. 네. 그때도 정말 제작진이 한 상을 준비해 줬는데 윤 씨가 다 먹은 거예요. 그걸 우리 많이 못 먹었고.
0: 윤이 진짜 잘 먹어요. 네,
1: 윤 씨 없었으면 방송 못 할 뻔했어요. 네. 왜냐하면 시은 씨하고 저는 많이 못 먹어가지고 요즘에도 공진단 계속 챙겨 먹어요.
2: 어머, 네.
1: 계속.
2: 네. 아. 저 엊그제 산옥할 때도 네네네네. 공진단 먹고 사실 이제 해외 투어에서 처음에 공진단을 한번 먹고 네. 그것도 참 비하인드 웃긴 네. 게 제가 어느 한의원을 갔었는데 네. 한의원에서 이제 저희 아빠 팬이라고 하셔서 공진단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로 주신 어머, 거였어요.
1: 근데 그게. 공진단은 보통 나이가 좀 저 정도 되면 저 아버지 나이나 이렇게 보통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드리라고 준 거 아니었어요?
2: 아니요 분명히 저한테
1: 네네.
2: 이게 이제 몇 시간 후에 효력이 있으니까 보통 뭐 리허설하기 전이나 이런 걸 먹어보래요.
1: 오케이.
2: 그래서 그때 이제 먹고 뭐 해외 투어 때도 먹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효과가 있나 네. 잘 모르겠다 싶었어서 네. 그 이후로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진 않았어요.
1: 네.
2: 근데 어느 날 네. 갑자기 저희 아빠가 네. 공진단을 어디서 엄청 많이 받아오셨더라고요.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그때 한의사님께 받았던 건 다 먹었었고
1: 네.
2: 이제 아 그거 별 효과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안 먹다가 우연히 이제 며칠 전에 먹었는데 네. 아니 글쎄 네.
1: 아니
2: 제가
1: 글쎄.
2: 산옥을 하는데
1: 네.
2: 두 시간밖에 잠도 못 자고 네. 나왔고
1: 네, 네.
2: 그런데 너무 쌩쌩한 거예요 제가
1: 눈이 막
2: 네, 너무 쌩쌩하고
1: 오?
2: 모르겠어요 첫 녹화여서 그냥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1: 오.
2: 너무 기분 좋게 네. 그리고 또 액상 아르기닌도 같이 먹었는데
1: 정말 영희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액상까지 너무, 대단해
2: 너무 컨디션이 좋았어서
1: 네.
2: 며칠 뒤에 그 인기가요 네. 산옥할 때도 그때는 네. 심지어 20분밖에 눈을 감고 있다가 일어났거든요.
1: 네네.
2: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래?
2: 그런
1: 이번 인기가요 얘기하는 거죠?
2: 네네. 최근 인기가요.
1: 그래.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괜찮은 건데 반짝하는 거네요. 네,
2: 그래서 앞으로 조금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0: 정말... 진짜 좋았나 봐요.
1: 네.
0: 이게 시인이 원래 컨디 좋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1: 네, 네.
0: 그 먹은 날에 하루 종일 네. 나 왜 괜찮지? 나 왜 쌩쌩하지? 나 왜 괜찮지?
1: 아니, 진짜 그거는 뭐 스윗의 힘도 있지만 공진단의 힘도 있는 거예요.
0: 그런
1: 아니 잘 맞네. 잘 맞아.
0: 그런가
1: 옛날에
0: 봐요.
1: 먹었을 때는 좀 그때 나이가 더 어렸을 때고 이제 또 이제 더 성숙했니 한 7년차 되면은
0: 네.
1: 공진단을 또 먹어주면 반짝합니다.
0: 벌써부터
1: Be My Love 노래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1: 아, 저는 상반기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집중해서 올해 목표 꼭 이뤄볼게요.
2: 저는 여행을 조금 많이 다녀보려고요. 아니, 상반기에 제가 진짜 일만 계속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3: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쳤을 때 아쉬운 마음이 오래 머물기도 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떠올리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박소연의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스테이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스테이씨 러브게임 혹은 스테이씨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에 챌린지

0: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수민 씨하고 오마이걸 효정 씨 네. 그 리더즈가 떠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1: 예.
0: 아니 정말 너무 유쾌하게 봤거든요. 네. 그 촬영 금방 했나요? 어땠어요?
1: 되게 금방 했어요. 뭔가 그 효정 언니가 네.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상큼한 거를 많이 네. 하셨다 보니까
0: 그리고 이런 스타일 거를 진짜 잘하잖아요. 네. 요런 스타일 음악을 예.
1: 사실 하면서 저보다 너무 상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상큼하게
2: 열심히,
1: 해야겠다.
2: 열심히.
1: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날도
0: 맞아요. 그냥 정말 멤버라고 해도 될 만큼
1: 맞아요.
0: 예. 효정 씨 또 그런 파티에 맞아요. 특화돼 있어.
1: 맞아요.
0: 예. 캔디 리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리더끼리 만나면 좀 통하는 게 리더즈가 있어요? 지금 어때요?
1: 통하는 게 확실히 있는 예. 것 같아요. 뭔가 그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예. 그런 약간
0: 그래 그럴 수
1: 이런
0: 있죠.
1: 필링.
0: 예 맞아요.
2: 근데 네. 둘이 그 두 명이 같이 있으면 예. 그냥 그 그림체나 이미지 자체가
1: 비슷하지.
2: 너무 예. 잘 어울리고
0: 잘 어울려요.
2: 비슷하고.
0: 그래서 맞아. 나중에 만약에 다른 팀과 유닛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그 리더즈 조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너무 좋아요. 귀엽겠다.
0: 그렇죠. 너무 너무 잘 어울려서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좋아요.
0: 네네. 시은 씨는 어떻게 챌린지 계획 어떻게? 아니 이번에도 좀 아버지 등판하시나요? 항상 네. 아버지 등판 해주셨잖아요.
2: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많은 요청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0: 아버지 설득이 됐네요.
2: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잡아야겠다 해서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
0: 어머.
2: 이거 끝나고 아빠랑 챌린지를 하러 갑니다.
0: 그럼 아버지 지금 열심히 영상 보고 준비하시겠네요.
2: 네. 며칠 전에 예. 같이
0: 연락 왔어요?
2: 같이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어제도 신 한번 연습할까 이랬는데 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아니야. 다음에 하자 이러고
0: 아버지가 너무 진심이야. 원래 춤의 대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디테일한 거를 그 남잔데도 정말 맞아요. 그 디테일을 잘 살려서 또 아버지가 등판해 주셔야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2: 네 이번에도 네. 오늘 화이팅 해보는 거예요.
0: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기대하고 있을게요.
2: 네.
0: 그리고 저 갑자기 이 영상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메이크업 버전 각설이 나 정말 그거를 저는 작품 보기 전에 그 영상이 먼저 떠가지고
2: 네.
0: 그 스페셜 메이크업 버전이었나 그랬어요.
2: 안무 영상. 네.
0: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윤 씨는 거의 정신을 놨던데 그냥 앞에 그냥 도입부부터.
2: 맞아요.
0: 그 백설공주로 네. 해주는데 노란색 스커트에 네. 백설공주 시은 씨 너무 예뻤는데 우리 수민 씨의
1: 네.
2: 뭐였더라.
1: 나도 각설.
0: 각설이었어. 각설이. 근데 그거 하지 마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누가 이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예요 도대체 이 각설이.
1: 그게 저희가 이제 제일 벌칙 같은 옷을 네. 골라보자. 네. 후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딱 그 각설이 의상이 딱 세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하면서
0: 정말.
1: 저는 솔직히 좀 덜했어요. 왜냐면 네. 다음에 챌린지 촬영이 예정이 네. 돼 있어서 못했고 네. 막 윤희 얼굴에 제가 막 낙서해주고 그걸
0: 누가 낙서했나 했더니 범인을 잡았네. 범인을 잡았어.
1: 해달라고 해서
0: 진짜.
1: 열심히 낙서하고 막 네. 채영이도 여기 하고 싶다고
0: 맞아요.
1: 해서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할 줄 몰랐어요.
2: 그러니까.
1: 저는
0: 정말 그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공주 나오고 각설이가 나오니까 너무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보는 영상이 맞는 영상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재밌게 촬영했습니까?
1: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아니요 각설이 의상 앞으로 입어볼 일이 없는데 그걸 뭐 본인들이 골랐다고 하니까
1: 네.
0: 할 말이 없습니다.
1: 심지어 저희 입고 괜찮은데?
2: 그러니까
1: 잘 어울리는데?
2: 이게 보통 벌칙이면 싫어야 되는데
1: 네.
2: 너무 즐기더라고요. 네,
0: 멤버들이
1: 맞아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 공주 의상 입고 준비하기 네. 너무 오래 걸려서 왜 저게 벌칙인데? 그래서 저희끼리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2: 맞아.
0: 아니 근데 너무 예뻤어요.
1: 공주
0: 의상들이 다 예뻐가지고 그래서 각설이의 그 비하인드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여러분 작건도 많이 좀 봐주시고 그런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두 분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떠요?
1: 알고리즘.
0: 네. 밈은 아직도 잘 몰라 시은이죠?
2: 전혀 네. 안
0: 전혀 되고. 아직도
2: 더 심해진 것 같아요.
1: 안 되겠네.
2: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 나름 핑계,
0: 변명
2: 해명을 하자면
0: 해명 타임 드려요.
2: 이제 제가 서편제를 준비하면서
0: 네.
2: 거의 사회 문명의 흐름과 끊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한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어머. 정말 다른 노래도 듣지 않고 아, 그냥 뭐 유튜브 아무것도 안 보고 드라마 영화 아무것도 안 보고
0: 그 서편제 시절에 가 있었던 거예요.
2: 네, 정말 그거에만 제가 네. 매진을 해서 그렇게 살아서 네. 이제 그게 나름의 조금 핑계거리에서 네.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슬슬 저도 컴백 준비를 하고 네. 공연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보고 네. 이렇게 전 분명 그냥 멀쩡하게 살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뭐 야호 이런 걸 말하질 않나.
0: 난리도 아니야.
2: 네. 네. 며칠 전에도 그 팬사인회를 네. 하는데 거기서 네. 그 분팔라 챌린지
0: 해줘요.
2: 그거를 해달라는데 문팔라, 문팔라. 저 그걸 몰랐거든요.
1: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2: 그래가지고
0: 너무 서편제에 살았네. 네. 예.
2: 아 그래서 제가 어제 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0: 분팔라.
2: 야 너 분팔라 챌린지 아냐고. 알지 언니?
0: 그쵸.
2: 나 이거 모른다. 네. 언니 진짜 좀 심각하게 하다 이러더라고요.
0: 심각하네.
2: 심하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 아, 좀 알려줘요. 알려줘야지. 영상을 좀 네. 이제 링크를 보내줘야지.
2: 이게 예. 뭐부터 봐야 저의 알고리즘이 바뀔 수 있을까요?
0: 그렇네. 또 링크를 보내주면 알고리즘이 안 바뀌는구나. 그렇네.
2: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예. 휴대폰이 듣고 맞아요. 알고리즘 반영을 할 법도 한데 네네.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나 봐.
1: 도대체 뭐가 뜨는 거야?
0: 그럼 못 떠요. 아니, 주로 못 떠요. 예를 들면 뭐
2: 근데 지금 요즘은 제가 스테이시 컴백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트러블랑 계속 맞아요. 그 방송에 대한 게 뜨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아이돌 분들 하신 것도 뜨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이제 평소에 뭐 여행 브이로그나 그런 유튜버 분들 구독했었던 거 네.
0: 그 여행에 관한 컨텐츠가 뜨는군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이번에 뭐 팬콘 가고 같은... 하면 훨씬 좋겠네요. 왜냐면 그런 거 정보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어가지고 실시간 아니면 서편제 영상이 뜨나요?
2: 뮤지컬 관련 영상들.
0: 그래.
2: 네, 다른 뮤지컬 배우 선배님들에 네. 대한 거라든지 뭐 그쵸. 커튼콜이라든지 그쵸. 뭐 그런 등등의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검색을 하니까. 수민 씨는 어떤 알고리즘 못 뜹니까?
1: 저는 네. 저 솔직히 진짜 솔직히 저도 서편제가 떠요.
0: 왜요? 왜?
1: 검색해서 시은이 직캠이 계속 올라오고 이번에 커튼콜 나간 것도 예. 올라오는 거야. 네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시은이가 떠 있어요.
0: 왜냐면 항상 보니까 그 영상을. 네.
1: 그래서 보면서 말하면서 그때 저희가 또 보러 갔었어요. 네. 다 같이. 네. 그래서 그때 생각나면서 아 잘한다 하면서 보고 막 시은이 옆에서 일부러 틀고
2: 엄청 틀고 엄청 그래. 따라요 애들이.
0: 아니 그래서 아니 그 서편제 사실 창법이 네. 그쵸? 많이 다르죠.
2: 네 많이 다르고 또 그 판소리를 했어야 돼서 그게 어려웠죠. 힘들었죠. 네.
0: 예전에 수지 씨가 네. 그 지금 그런 서편제는 아니었지만 그런 국악을 하는 그런 영화를 찍었었어요.
2: 음식 도리화가인가?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창법 너무 그러니까 목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영화가 차라리 낫지. 영화는 그쵸. 잘못되면 NG 내고 다시 갈 수 있지만 이 뮤지컬은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 부담일 것 같아서.
2: 이게 그러니까 판소리도 판소리인데 뮤지컬 넘버도 해야 되니까.
0: 그쵸.
2: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 넘버만 하는 것도 제가 하는 영역에서는 조금 새로운 걸 배워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판소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좀 감정 소모가 많은 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울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0: 맞아. 그 서편제 아마 이 나이 때는 잘 모를 걸요. 제 나이 때 서편제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영화가. 그래서 그 감정 굴곡이 굉장히 심해서 너무 어려운 작품이긴 하죠.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here are you 듣고 올게요.

0: 스테이시 Where You At을 전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시가 8월 22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팬콘 팬콘서트 투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아니, 제일 중요한데 네. 예, 가장 기대되는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1: 기대되는 점이요?
0: 네, 어떤 게 가장 기대되는지.
1: 그래도 저희가 콘서트는 했었지만 팬콘서트는 네. 또 처음인가? 처음은 아닌가?
2: 두 번째.
0: 예.
1: 아무튼 어쨌든 콘서트랑 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좀 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네. 그런 셀리스트들이나 아. 아니면 좀 스페셜한 무대들
0: 네.
1: 이런 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우리 이제 스윗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0: 네네.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예,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 네.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네. 챙겨가는 것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투어가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그 전에도 예.
3: 아, 딱 시은이랑 제가 네. 전기 매트를 챙겨 다녀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0: 야, 정말 아니 근데 호텔에서 자는데도 전기 매트가 필요해요?
3: 호텔이 더 추워요.
2: 맞아요.
3: 호텔이 정말 추워요.
1: 이게 진짜 이유가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난방이 되는 호텔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난방이 잘 안 되는 호텔도 있어요. 네. 그럼 무조건 이제 매트가 무조건 필요한데
0: 네, 네, 네.
1: 잘 되는 호텔은 뭐가 문제냐면 네. 호텔은 굉장히 건조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히터를 틀면
0: 얼굴
1: 너무 기관지와 아. 피부에 너무 안 좋아서 목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0: 오히려 히터를 그냥
1: 네, 그냥 매트로 아. 뜨끈하게 하고
3: 맞아요.
1: 히터는 틀지 않고
0: 공진단 먹어 매트 가져다녀. 야, 정말 대단합니다.
1: 네.
0: 예. 데뷔 때하고는 우리 인터뷰 내용이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1: 네.
0: 그때는 막 굉장히 우리가 팀프레쉬 막 이런 이야기 막 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 또 챙겨가는 거 한 두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혹시 꼭지 전기 매트랑 또
3: 네. 그리고 그 샤워기 필터가
0: 아, 네.
3: 저는 원래 중요성을 몰랐었거든요.
0: 네네.
3: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다니면서 있고 없고 너무 차이가 나면서 그 샤워기 필터 색깔이 바로 변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건 어딜 가나 챙겨 다녀야겠다
0: 아.
3: 생각을 했었고
0: 네.
3: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제.
0: 영양제 소개 좀 해주고 가요. 영양제.
3: 영양제 저는 이제 원래 약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 이런 것들도
0: 있죠.
3: 있잖아요.
0: 네.
3: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또 찾고 막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0: 네.
3: 저는 올인원으로 아~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0: 네.
3: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하루에 한 포씩
0: 그쵸.
3: 뜯어서 으앙 넣고 네. 그냥 먹고 그러고 다닙니다.
0: 한 명은 공진단, 한 명은
3: 올인원,
0: 올인원 영양제. 아,
3: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필요하군요. 혹시 뭐 챙겨 먹는 보양식 같은 거 있어요?
1: 보양식?
0: 네, 그건 따로 없어요.
3: 아,
0: 네.
3: 저거 있어요.
2: 뭐야?
3: 그
0: 뭐요?
3: 면역수라고
0: 네.
3: 뭔가 그 안에 아연 같은 네. 게 첨가돼 있는 네. 물이 있는데.
0: 네, 네, 물. 예.
1: 너무 웃겨.
3: 그게
0: 면역수. 예.
3: 네, 그게 생각보다 이게 춤추고 땀 많이 흘리고 할 때 먹으면 좋아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0: 여름에 컴백했을 때 필요한.
3: 네.
0: 네.
3: 맛은 조금 없는데 먹을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쟁여놓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또 이제 시은 씨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막 땀 나고 하면 한번 드셔보시면 반짝할. 수 있죠.
1: 새로운 정보다.
0: 네. 아니, 오늘 방송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방송을 잘했네요. 두 분이 방송 같이 하는 거 얼마만입니까? 둘만 하는 거 진짜

0: 오랜만.
1: 표정 왜 이래?
0: 둘만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1: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2: 완전 오랜만. 그렇죠.
1: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
0: 그 정도로 오랜만이죠. 저도 네. 진짜 이 두 투샷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여가지고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많은 수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질문이 많아서 공통된 질문들 저희가 좀 추렸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뽑아서 읽어주세요. 가장 지금 느낌이 빡 오는 질문.
2: 아 저는 네. 조금 웃겨 보이는 거는 네네네. 예전에 수민이가 네. 신인 옷 갈아입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폭로했잖아요. 네, 네. 어, 지금도 여전한가요? 시인에 대해서 또 폭로해줄 게 있다면?
0: 네네 쉬운 폭로를 사람들이 참 좋아해. 아니 왜 자꾸 여러분 쉬운 폭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1: 아니,
0: 거예요?
1: 아니 저를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아,
0: 여기가 이게 좋으니까 리액션이
1: 타격감이 좋은가 봐요 제가.
0: 좋으니까.
2: 약간 완벽해 보이는데.
0: 맞아요 맞아.
2: 자세히 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0: 그렇죠. 혹시 있어요?
2: 최근에 네. 기억나는 게 저희가 네. 이제 자켓 촬영 현장이었는데요. 네. 그날도 어김없이 네. 이제 모든 멤버 앞에 선발대 후발대가 나눠져서 이제 네. 선발대 시인이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동생들 옷을 다 갈아입었는데 시인이 옷도 아직 안 갈아입고 아, 네. 아직 수급할 게 많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윤희가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네. 가가지고 시인이 피스들을 막 뒤에서 떼주면서
0: 아, 빨리 가려고
2: 네, 네. 막 머리 다 풀어주고 피스 네. 떼주고 막 빨리 가자고 네. 이러고
0: 예, 퇴근 빨리 하려는 분들은 막 네. 미리 나가 있잖아. 진다 매부 막.
2: 맞아요. 원래 같은 게 기다릴 텐데 그 떼주는 예.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0: 아, 그거 촬영해놨어야 되는데.
2: 촬영을 해놨어요.
0: 나중에 한번 공개해줘요.
2: 네.
0: 아,
2: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0: 나중에 풀어주세요.
2: 동의 없이.
0: 동의 없이. 아니 해명할 타임 드릴게요. 그날 왜 그렇게 느리게.
1: 그날 네. 그냥 수급을 미리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뭐였지? 뭐 중국어 멘트 쓰는 건가? 뭐 네, 멘트 네, 쓰는 네. 게 있었는데. 네. 그냥 그게 이유였어요.
0: 아, 그것 때문에 네. 늦게
1: 그리고 아 기억나는 게 네. 이제 저희가 몇 명이 일찍 끝나가지고 네. 일찍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그거 아시죠? 빨리 저 멤버보다 일찍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네. 뭔가 네. 우리가 먼저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이러고 있다가는 저기에 있는 멤버들과 같이 출발할 것 같은
0: 그쵸.
1: 거죠.
0: 그쵸.
1: 그걸 더 윤희가 피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0: 그래서 막 예, 급하게. 네.
2: 맞아요.
1: 그래서 와서 막 제 헤어피스를 떼주길래 전 고마웠어요.
0: 빨리 퇴근하려고. 너 그 마음 너무 압니다. 네. 예. 하나 더 읽어주세요. 이번에 시은 씨가 뽑아주세요.
1: 아 뭐 하지?
0: 네. 이것도 느려. 수민 씨 같으면 벌써 뽑았는데.
1: 아무거나 할까? 그냥 이거?
0: 네, 다른 거.
1: 동갑내기 친구라 티격태격 장난을 자주 치지만 서로 의지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0: 수민 씨가 의지될 때, 이번에 이제 활동 쭉 준비하면서 앨범 네. 녹음부터 뭐 뮤직비디오 촬영 다 네. 하면서 내가 말은 못했지만 수민아 이건 진짜 참 고마웠다. 이거 하나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줘요.
1: 근데 저는 사실 네.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랬냐면 네. 항상 의지된다고.
0: 항상. 네네. 항상.
1: 이게 정말 모르겠다. 다른 멤버들한테는 네. 비밀이지만
0: 네네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
1: 이거 절대 비밀이 안 될 것 네. 같아. 어떡하지?
2: 안 되지 방송되고.
1: 어떡하지? 근데 그냥 수민이랑 네. 둘이 있을 때는 뭐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편하거든요. 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가장 편한 멤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말하지 않아도 의지가 되고 뭔가 믿을만하고 네. 약간 든든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비밀 하나 폭로하자면 이 얘기를 시은 씨만 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멤버들도 똑같이 이 얘기를 수민 씨한테 했습니다. 했어요. 이런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너무 다른 멤버들한테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1: 안 미안해하는 걸로 바꿀게요. 네.
0: 안 미안. 네.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리 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8: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저희.
9: 항상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8: 그러니까. 너무 빠르죠. 수민 씨 오늘 저랑 오랜만에 만나서 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9: 진짜. 네, 저도요.
8: 중간중간 우리 신신 봤는데 수민 씨를 못 봐가지고 네. 저 너무 행복했고, 남은 음악방송 마무리 잘하시고 예, To Lov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으면서 예, 두 분과는 다음 앨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수위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귀엽게. 예. 네. 둘, 셋.
9: 수위 사랑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름 휴가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누워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는 늘 한가로운 시간을 꿈꾸지만 이 꿈을 이루기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철학가의 말로 전해지는 것 중에도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어느덧 일요일인데요. 이번 주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면 다음 주에는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챙겨보도록 하죠. 아주 잠깐이라도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유피의 바다였습니다. 이 한가롭다는 게 지루하다, 심심하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쫓기는 거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잠깐이라도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6월로 추억여행을 떠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 2부에서는 완소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4: 5달
6: 와 건강한데 맛있네
7: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6: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8: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9: 리아야, 놀러 갈게.
8: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9: 리아야, 함께하자.
8: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9: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완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하는데요. 여러분이 응원받고 싶은 일이나 기다리고 있는 계획 혹은 목표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 속 노래로 긍정의 기운만 가득 채워드릴게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차트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인데요. 완소들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노래와 함께 좋은 기운부터 가득 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인 만큼 100% 긍정의 기운만 보내드리기 위해서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100위 곡 민니의 꿈결 같아서 듣고 올게요.

민니의 꿈결 같아서 듣고 왔고요. 이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1960님, 열무김치를 두 단이나 담갔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이걸 어떡하죠? 한 단만 담글 걸 그랬네요.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요. 조금이라도 맛있어지길 바라며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열무김치. 아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방법이 그래도 나와있지 않을까. 근데 열무김치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좀 커팅을 좀 잘라가지고 그 김치볶음처럼 또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달달하게 좀 해서 설탕 조금 넣고 뭐 참기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들기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볶아서 하면은 그 무도 맛있을 수도 있고 그 열무 줄기도 또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는 이제 너튜브로 김치 너무 익었을 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걸 열무김치로 좀 바꿔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에서 1960님에게 행운을 드릴 노래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바로 54위를 차지한 곡인데요.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이 긍정의 기운이 우리 1960님에게 갈 겁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서 열무김치가 아주 맛있어지길 바라며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오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직장인 완소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김서현님, 출산 후 육아에만 집중하다가 곧 회사로 복직하게 됐어요. 예전처럼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생각에 마음도 복잡합니다. 둘 다 잘해낼 수 있겠죠? 아자아자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워킹맘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한 거고, 초반에는 힘드실 수는 있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수는 있겠지만 엄마들은 다 해내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현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생각에 좀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셨지만 쉬는 날이 그래도 생길 거잖아요. 그 쉬는 날 아이와 또 어디 놀러 가고 또 좋은 시간 보내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1361님, 회사 부서 이동이

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해요. 갑작스럽게 바뀐 거라 더 걱정입니다. 사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적응하는 중이었거든요. 팀원들도 바뀐다고 하니까 조금 슬프네요. 완디가 위로와 응원 좀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적응하는 중인데 또 이게 부서가 이동이 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심지어 또 팀원들도 바뀐다고 하니 또다시 회사에 새로 입사한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처음에 적응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잘 적응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만났던 팀원분들은 어딘가에서도 또 같은 회사 내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361님 화이팅! 그럼 우리 걱정 중인 두 분을 위해 제가 긍정의 기운이 담긴 노래를 골라볼게요. 이 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69위 곡인 태연의 꿈. 두 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골라왔습니다. 육아와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꿈, 부서 이동해서 새로운 업무에 수월하게 적응해내는 꿈, 모두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의 꿈.

0: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트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셔츠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생활 정보.
5: 어느 지역이든 꼭 맛보아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수원하면 왕갈비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1985년 고유 향토 음식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왕갈비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은 1940년대 수원 영동시장의 한 해장국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해장국에 소갈비를 푸짐하게 넣어 팔았는데요. 손님들이 몰리면서 1956년부터 소갈비를 양념해 구워 팔기 시작했고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거죠. 특히 다른 지역 갈비와 달리 간장 대신 소금을 기본으로 양념하고 큼직한 갈빗대를 쓴다는 지금의 수원 왕갈비가 해장국집에서 시작됐다니 의외죠.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자리 운세로 이어갈게요. 긍정의 힘이 필요한 일이나 응원받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완소들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익명으로 남겨주셨네요. 몇 년째 키우던 강아지가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 걱정이 많아요. 하필 이런 시기에 회사일도 바빠져서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 강아지 빨리 나으라고 행운 좀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병원은 가보셨죠? 네. 병원에 꼭 데려가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기에 회사일도 바빠져서 뭔가 마음도 쓰이고 정신도 없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럴 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걸로. 그러면 다 손에 안 잡히거든요. 더 걱정도 커가지고

그래서 일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 병원도 데려가고 요렇게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 그때 그랬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날이 올 겁니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강아지를 위해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노래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르고 싶은데요.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바로 72위 곡인 이클립스의 Run Run. 사연자님의 강아지가 얼른 나와서 활발하게 Run Run 뛰어다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얼른 나으라고 제가 노래와 함께 행운의 기운도 가득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클립스의 Run Run.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514님, 취미로 밴드 활동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공연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연습 중인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팀원들에게 민폐가 되진 않을까? 긴장해서 실수하진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들면서 연습에도 집중이 안 되네요. 완디가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6514님뿐만 아니라 같이 지금 팀을 하고 계신 많은 팀원분들도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공연 기회가 생겼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민폐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걸 다르게 돌려서 잘하자. 잘해서 우리 팀에게 도움이 되어 보자라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뭔가 민폐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었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서 멤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 전환을 시켰더니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하려고 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연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차트 속 노래로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또 골라볼게요. 이 곡이 좋겠습니다. 2024년 6월 마지막 차트에서 12위를 차지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6514님에게 그 공연이 좋은 기억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골라왔습니다. 이 노래도 밴드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들으며 또 열심히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저희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사랑의 힘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5039님,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그건 말고도 준비할 게 많아서 힘드네요. 예산 문제로 예비 신랑과 의견도 엇갈리고요. 싸우지 말고 잘 조율해서 행복하게 식 올리고 싶어요. 자기야, 우리 사이좋게 잘 헤쳐나가보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결혼 준비라는 게 저는 이제 해보지 않고 이제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봤는데 결혼 준비가 수월하신 분들도 계셨고 좀 힘들었다는 분들도 있고 다 성격 성향 차이인 것 같고 또 얼마큼 또 더 많이 준비하신지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건 어때? 이건 어떻게 생각해?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의견도 물어보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해서 또 행복한 또 시기 또 완성이 될 거고 또 이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최민정님,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요즘이에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하고 좋은 사람 만났는데 정작 저는 여유가 없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친구가 소개팅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받아도 될지 고민이네요. 완디가 좋은 사람 만나라고 좋은 기운 좀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 이런 거 궁금해요. 지금 내가 여유가 없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여유가 있을까요? 뭔가 지금 내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안 바쁘라는 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바빠도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남들이 결혼한다고 내가 해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의 좋은 짝을 만나고 결혼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일이 되게 먼저인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유가 없고 너무 바쁘니 연애는 나중에 해야지 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후회가 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개팅에 대해서 한 번은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모르죠. 또 우리 민정님과 되게 잘 맞는 분이 또 나타나실지. 그래서 이번에 소개팅에 한번 나가셔서 그 좋은 분을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두 분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줄 노래로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이 곡으로 하면 좋겠네요.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에서 19위를 차지한 아이유의 Love Wins All. 제목이 말해주고 있죠. 두 분에게도 사랑이 긍정의 힘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이유의 Love Wins All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0: 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1: 르노.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응원을 받고 싶은 일이나 기다리고 있는 목표 혹은 계획이 있다면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3, 4분은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합니다. 차트 속 노래들로 아주 쉬운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완소들의 일상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33위 곡인 전국의 7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아비.
1: 인생은 와우프레스.
2: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 바로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인데요. 좋은 노래들과 함께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시면 돼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 속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사운드님, 남편이랑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5주 차래요. 일주일 뒤에 심박동수 들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아기 집도 무럭무럭 잘 자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게 몇 주차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또 몸조심을 엄청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조리 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심박독수 들을 때 어떨지 이게 제가 막 울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이제 아기의 형태가 점점 보이고 손, 발 보이고 막 발 차고 그러면 더 막 믿기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 일주일 동안 몸조리 잘 하시고 또 아기도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호님, 주말 내내 쌍둥이 조카 봐주느라 지금도 삭신이 쑤십니다. 이제 22개월 쌍둥이들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둘이 싸우는 거 말리고 놀이터 한번 나갔더니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땅바닥에 누워서 대자로 뻗은 두 녀석들 안고 업고

쌍둥이고 씻기고 먹이고 놀아주고 싸우는 거 말리고 땅바닥에 누워서 안 가겠다고 막 하는 거 업고 안고 와 하루가 한 며칠 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영상통화로 막상 또 보시면 또 얼굴 보고 싶고 가서 보고 싶고 놀아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잘 조절하셔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61위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62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아이브의 Love Dive, 2번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앞에 나오는 악뮤의 노래랑 분위기가 정반대인 아주 신나는 그런 노래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62위 1번 아이브의 Love Dive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에 이어 I've a love dive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이어서 만나볼게요. 3124님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13년째 시내버스 운행하는 청취자입니다.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또 틀어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끔 또 이렇게 버스 기사님 아니 버스 안에서 듣는 이제 또 분들 또 택시 기사님들께서 잠깐 또 운행을 멈추시고 또 보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3124님 항상 화이팅입니다. 또 320

이수님, 매번 듣기만 하다 사연 처음 보네요. 배달하고 있는 주부 라이더예요. 배달 중인데 너무 덥네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날이 요새 덥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배달하는 방법도 이제 다 다양하게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라이더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66위 김민석의 취중 고백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67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레드벨벳의 Cosmic, 2번 임한별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아, 이거 힌트를 드려야 되죠. 제가 힌트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정답 아시겠는 분들이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김민석의 취중 고백.

정답 발표할게요. 김민석의 취준 고백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67위 1번 레드벨벳의 커스믹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4: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0: 케어 원에어
1: 케어 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 든든하게
0: 집에서도
2: 간편하게
0: 소시지 베이커리 5달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0: 5달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아일리스의 Lucky Girl Syndrome 듣고 4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전통 디저트 이튼메스입니다. 이튼메스는 영국의 명문학교 이튼 칼리지에서 유래한 디저트인데요. 머랭쿠키와 생크림, 딸기만 있다면 집에서도 쉽게 이튼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의 메스는 영어로 뒤섞인 상태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생크림을 휘핑한 뒤 머랭쿠키와 딸기를 넣고 한 그릇에 담아 잘 섞어주면 완성이죠. 딸기 대신 다른 과일을 넣어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부드러운 생크림과 바삭한 머랭, 상큼한 과일이 어우러지는 영국의 전통 디저트 이튼메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이튼메스를 만들며 달달한 하루를 즐겨보셔도 좋겠죠?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시티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할게요. 오늘은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서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1525님, 남편이 차에서 항상 라디오를 듣거든요. 그 옆에 있다 보니 이젠 집에서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남편분께서 라디오를 어떻게 보면 소개를 시켜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스며들었네요. 네, 라며들었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자주 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4070님, 오늘은 제주 밤바다와 함께합니다. 드라이브는 웬디와 함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제주도 너무 좋죠. 네. 특히 날 좋으면은 막 어디론가 계속 다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6370님, 완디, 저는 고장난 선풍기 고치면서 영수 들어요. 고장나 보니 선풍기 바람에 감사함을 새삼 느껴요. 너무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저는 선풍기가 없거든요. 선풍기는 없는데 에어컨을 틀기에는 아직 제 방이 좀 작고 너무 이렇게 바로 쐬이는 그런 곳이라서 에어컨을 아직 틀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니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걸 틀면 약간의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선풍기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는 아니지만 이 선풍기 바람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게 제가 요새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느낍니다. 내 공기청정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47위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48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DK의 심, 2번 10cm의 봄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번엔 다른 번호가 나올 때가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48위 2번 10cm의 봄눈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어 10cm의 봄눈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안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장은희님. 웬디, 딸이 용돈 쓰지도 않고 모은 돈으로 제 스카프를 사주네요.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스카프 색상도 오렌지 계열이라 너무 마음에 드네요.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는지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정말 잘 커주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감동이다.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이 말이 엄마 감기 걸렸어라는 감기 걸렸어? 라고 아 조심 좀 하지. 약 먹었어. 이 정도만으로도 끝낼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스카프를 또 이렇게 그것도 용돈을 쓰지도 않고 모아서 아 진짜 우리 따님분 대단합니다. 이렇게 잘 커졌다는 건 좋은 부모님 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방진수님, 이제 간호학과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을 맞이합니다. 조금 더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마지막 기말고사. 얼마나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나기만을.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그때까지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을 위해서.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2위 디오가 피처링한 이영지의 Small Girl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3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뉴진스의 How Sweet, 2번 뉴진스의 Bubblegum. 뉴진스의 두 노래 중 과연 어떤 노래가 정답일까요? 이번엔 힌트 없고요. 여러분의 감으로 정답을 골라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디오가 피처링한 이영지의 Small Girl.

2024년 6월 마지막 주 차트 3위 1번 뉴진스의 How Sweet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1588 시스팡.
1: 제조미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0: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 중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레노.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 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아,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아주 잠시 스케줄 때문에 DJ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저 대신 또 프로미스나인의 송하영 씨가 대신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만서분들 하영 씨 많이 많이 챙겨주세요. 아셨죠? 네. 보고 싶으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동안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시고 우리 하영 씨 잘 챙겨주시고 저는 예, 월화수 잠깐 예, 비웠다가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코드쿤스트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13: 2 1 속보. 요새 조리는 그냥 씻는 게 아니다. MG 사로잡은 발, 구
14: 와, 여름이다! 막 이래.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만 깜짝으로 다시 돌아온 스페셜 DJ 쿤텐의 코드쿤스트입니다. 많이 반가우시죠?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재훈의 오아시스였습니다. 10시를 알린 헤드라인, 요새 쪼리는 그냥 씻는 게 아니다. MG를 사로잡은 발

애꿎였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슬리퍼나 샌들, 플립플랍, 쪼리 신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발을 드러내면서 요즘은 발구가 유행이랍니다. 핸드폰 꾸미기처럼 발에 끼는 반지

0: 여성분들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밟고 하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하면 조금 아직은 저는 적응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남자분들의 밟고는 밟고도 좋지만 여기 써 있네요. 발을 깨끗하게 씻고 각질 관리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신 없으면 양말로 무 좀 가리시길 바랍니다라고 써주셨네요. 아, 경험담에서 나온 것 같네요. 글이. 오늘 판까지 마 피아에서는 저희 좀 실망스럽겠지만 저의 찐 패밀리 저희 소속사 식구들 그레이와 쿠기가 놀러옵니다. 그레이 쿠기 그리고 저 유희관 씨까지 함께하는 오늘도 내무반 같은 남탕 방송 전혀 기대가 안 되겠지만 뭐 그래도 기대해 주시고요. 코쿤의 쿤테는 녹음 시간 맞춰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식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정가정 생중계 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코너지기 유희관 씨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후가제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르노.
9: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싸움.

0: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판까지마 피아.
1: 꼼짝마!
2: 당신 마피아지!
0: 판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입니다. 돈 많고 쉬워 보이는 남자? 돈 많고 쉬워 보이는 남자.
1: 소개가 뭘 이래 이거
0: 진짜. 소개가 무례하네요 굉장히. 네. 돈 많고 쉬워 보이는 남자 유희관 씨 어서 오세요.
3: 아 반갑습니다. 코코 씨보다 없을 것 같은데 제가.
0: 에이 무슨 소리예요.
3: 인기 많잖아요. 아,
0: 형 팔 봐요.
3: 아 아니야 아니야.
0: 머리에 왕관을 쓰고.
4: 많이 반짝이셔.
3: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아, 예.
0: 바로 감추는.
3: 그냥 뭐 저는 돈 많은 것보다도 그냥 많이 재밌게 해주고 그냥 다가오기 쉬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0: 근데 형 진짜 재밌어요.
3: 아, 진짜. 아유. 네,
0: 전 진짜 재밌어요.
3: 코쿤 씨가 재밌죠.
0: 감사합니다. 예.
3: 같이 뭐 하나 해요.
0: 어, 좋습니다. 예,
3: 뭐 할 때 저 좀 좀 껴주시고.
0: 아, 저 불러주세요. 야구장 가게 한번 불러주세요.
3: 야구장 가게. 어, 좋죠, 좋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그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 두 분 소개합니다. 제가 라디오 한다고 지원 사격 나온 두어보 동료들입니다. 힙합씬에서는 좀 많이 잘 나가는 아티스트 두 분. 고급진 음색으로 귀를 홀리는 남자 그레이, 유니크한 플로우로 기강 잡는 남자 쿠기 두 분을 모십니다.
5: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5: 감사합니다. 예. 네.
0: 어쩌라고?
5: 네. 어쩌라고?
3: 아, 그래요? 왜 남자만
5: 있는데? 아니 힙합은 여자 없어요.
0: 아, 어쩌라고? 아,
3: 왜 없어요? 윤민혁 씨 있잖아요.
0: 네. 네. 네. 일단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5: 네
0: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각자.
5: 안녕하세요. 저는 코쿤의 친구 그레이입니다.
3: 아, 제 친구이기도 해요.
5: 네. 네. 아 그리고 희관이가 오늘 하는지 몰랐고 네. 그래서 아 배텐에 이제 DJ 한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전에 카톡했는데
3: 의리가 있네. 한 걸음 이렇게 달려.
0: 아 그럼요. 저희는
5: 아, 무조건 와야죠.
0: 저희는 다 가요.
3: 쿤디가 한다니까 바로 왔고. 네. 네. 네.
6: 안녕하세요. 저는 코쿤 형 그레이 형의 동생 쿠기라고 나왔습니다.
3: 오. 아까 또 들어가 있네 힙합이라 아, 그런지
0: 반갑습니다에서 들어 있었어요.
3: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쿠기라고 나왔습니다.
5: 오 텐션 좋다.
3: 귀엽네.
5: 이 텐션으로 쭉 갈까?
6: 여기 바로 여기 이게
0: 여기 그, 꺼드럽게 없애라고.
6: 좀 없애라고. 주문이 손 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 바로 시정하는.
0: 그리고 그 저 방금 그 소식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친구라는 그 소식이.
3: 아 그게 뭐야? 그 왜 재밌지?
5: 네, 네. 네.
3: 제가 예전에 나와서 한번 86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네, 네. 네.
5: 영상도 뭐 봤었는데 어디 방송에서 그게 나왔어.
3: 방송에서 막 나왔죠, 네. 나왔죠. 네.
0: 근데 그레이 형이 좋은 의미로 비정상이에요, 사실.
3: 너무 잘생기고 동안이죠.
0: 86이라고 솔직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3: 저도 상상이 안 되나요?
0: 86의 왕 같아요. 86의 왕. 네.
3: 아유 또 쿤디가 좀 질문해 주시죠.
0: 네네. 네. 그리고 쿠기 씨는 5월에 디지털
5: 네.
0: 싱글 스톡을 발매했어요.
5: 오, 예.
0: 피처링은 네. 네. 피처링은 백예린 씨.
5: 와우 백예린 씨.
0: 근데 이게 좀 사심으로 찍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6: 사심. 좀 있었어요.
3: 오, 상상도
5: 어떤 사심이
6: 이제 막 어떤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막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사심보다는
0: 팬심.
6: 이제 팬심도 있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좀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0: 네. 그러면은 그 새 앨범 언제 나와요? 그 들어있는 앨범이죠?
6: 네 이게 선공개곡이었어요 네. 원래.
0: 새 앨범은 언제 나와요?
6: 새 앨범 이제 7월 중순에 나옵니다.
5: 그래. 채팅창에 지금
0: 아, 여기 한패예요. 아, 그레이 아. 그레이 빼고 백예린 데려오라고. 아.
3: 지금도 어떻게, 사실 뭐 늦지 않았는데.
5: 아니 또 작업을 또 하고 친하지 않나요?
0: 네 제 저 뭐 잠깐 나가 계실래요?
5: 바로 제가, 어떻게?
3: 네. 아이. 무례하시네 잠깐이라뇨. 아, 그냥 계속? 오늘 가셔도 돼요.
0: 아, 가셔. 예. 아나 아, 나가래. 저 나가라는데. 아, 아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3: 그렇구나.
0: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이쯤까지 이쯤에서 유희관 씨가 그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거 안 틀리고 읽으면 딸기 라떼를 드리는데 네 번까지는 받으래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안 틀리지 않을까?

0: 누구야?
1: 아니, 직업이 래퍼인데.
0: 아 직접 그럼 시켜볼까요?
1: 어때요?
0: 약간 스페셜이니까.
1: 쿡, 아, 쿡이 안 틀릴 것 같은데.
0: 그 본인 거를 본인이 약간 그죠? 오늘 프로필을 그러니까. 읽는 거를. 근데 빠르게 해야 돼요.
2: 빠르게요.
0: 네, 그러니까 래퍼니까.
1: 형이 예시로 속도만.
0: 네,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레이 본명 이성아 1986년생 강남 8학군 모범생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1: 이 정도 속도로.
0: 네. 아, 쇼, 쇼.
2: 진짜.
0: 야 이게 힙합이지.
1: 그러면
0: 오늘은 특별하게.
1: 네. 네. 저희 야구 선수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직업이 래퍼기 때문에.
0: 네. 본인 네. 프로필은 본인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그러면
3: 나부터. 네. 네.
1: 그레이 형부터.
0: 안 틀리는 한 문장 프로필 유이가 내게 딸기 라떼를.
2: 3, 2, 1
3: 그레이.
0: 야야야 이 뭐야?
3: 아,
0: 아.
3: 그레이. 아이
2: 진짜 아, 다시
3: 하면 안 돼. 야 이영아 그레이 그레이 뭐야 그레이.
1: 아 형 이거 왜 이렇게 긴 아, 이걸 왜 긴장한 거예요?
0: 아, 이게 쉬운 이게 뭐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3: 야 이거 긴장되는데.
0: 그레이.
1: 어, 한번 다시 한번 네. 다시.
3: 오케이. 아. 그레이 본명 이성아 1986년생 강남 8학군 모범생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을 시작 홍익대학교 흑인 음악 동아리 출신으로 2012년부터 그레이라는 예명을 짓고 본격적인 음악 활동 시작 스윙스가 그레이를 발굴하면서 조금씩 유명세를 탔으며 자생이 왜 외모와 탄탄한 몸매로 특히 여성 팬이 많은 아티스트 한국 대중음악상의 최우수 랩 힙합 부문 3번 수상 영화 발레리나 프로젝트 Y의 영화 음악을 담당한 음악 감독으로서 실력 있는 프로듀서이자 가수이고 저작권료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저축까지 잘하는 청년 부자 코쿤 피셜로 노잼형 인간입니다.
0: 쿠기 이어서
4: 쿡이 보면 김정우 빠른 94년생 초딩 때 에미넴 노래를 듣고 힙합에 빠진 래퍼 지망생이었지만 부모님이 반대로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하게 살던 중 녹음한 곡을 리퍼 빌스틱스에게 보냈다가 발탁되며 서울로 산 게 2018년 쇼미더머니 77에 참가 최종 8위라며 유명해졌고 깔끔한 보이스와 발성이 특징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28개의 치크스가 있으며 술 담배는 못하는 무해한 래퍼 예능인이 된 코쿤을 모로물대로 삼고 있으며 귀여운 얼굴에 근육질의 반전 몸매 소유자 곧 새 앨범은 출시될 예정입니다.
0: 잘하네.
1: 두 개 합쳐서 네 개 안 틀린 것 같은데.
0: 어, 그죠? 두 분 때문에 제가 딸기 라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늘도 드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오.
3: 어렵다 이거.
0: 쉬운 게 아니에요.
1: 대단하네,
0: 이게.
1: 대단하네.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거.
0: 아,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세 분한테 내 인생 최고의 힙합 뮤지션은 누군지.
1: 네. 내 인생 최고의. 네. 국내로만 합시다. 국내 한정으로.
0: 국내. 예. 네. 아, 자부심 있으면 본인 꼽아도 돼요. 나만한 힙합 뮤지션은 없다.
1: 저는 네. 에픽하이 다듀 딱
3: 이렇게 에픽하이 나도, 다듀. 나도 딱 네. 다듀 형들 생각했는데
0: 다듀
2: 저는 크러쉬
0: 여기 옆에 같은 회사 선배 두 명 있는데 지금
2: 아 다른
0: 아 다 크러쉬
1: 형은요 형은 네? 형은
0: 어떤 거요? 야구 선수?
1: 그, 아니 래퍼요.
0: 래퍼? 형이 나는 코쿤이랑 그레이지.
1: 넉살 어디 갔냐고.
0: 넉살이요? 넉살이 누구야?
3: 넉살.
0: 그래요?
1: 네. 그리고 또 같은 아 그레이 씨는 대학생 때 흑인 음악 동아리였는데 홍대 흑인 음악 동아리가 래퍼들의 성지잖아요. 저 그거 좀 궁금하긴 해요. 뭐가? 약간 혁우. 그러니까 로꼬, 우원재,
0: 원재 씨,
1: 그레이 이렇게 흑인 음악 동아리 같은 동아리예요. 혹시 홍대 흑인 음악 동아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3: 아 근데 진짜
1: 요즘에 없어요. 요즘
3: 요즘에는 잠깐 그게 동아리가 없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막 또 다시 생기고 걸로 알아서.
1: 그러면은 전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안 해보긴 했는데 네. 뭐 해요 동아리에서?
3: 동아리에서 뭐 그냥 술 먹자.
1: 합법적으로 네. 술 먹는
3: 술 먹고 네. 그래도 술을 먹더라도 좀 힙합 나오는 공간으로 홍대 근처에 놀이터 근처에. 네.
0: 그러면서 뭐 악상을 떠올리고 막
1: 같이
0: 이런
1: 만들기도 네. 하고
0: 얘기하는
3: 거 아니야? 음악을 하고. 만들고 그때 자작곡을 많이 만들었었고
2: 그때 음악 얘기하는 친구들.
3: 그치 그때 이제 로꼬도 알게 됐고 로꼬가 그때 회장이었어요.
0: 동아리 회장
3: 기수별로 회장이 있는데 네, 회장이었고 제가 군대 그 휴가 나올 때 그때 공연하는 거 보고 잘한다.
1: 아 그럼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3: 네,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맞아. 그리고 원재는 10살 차이 나기 때문에 우원재는
1: 마주칠 일은 없었고요. 네,
3: 그러다가 제가 그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작곡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학생으로 있었었는데 그때 그 알게 됐어요.
0: 어, 원재 씨는 저 여기 배텐에서 라디오를 같이 했는데 목소리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3: 아, 와, 약간
0: 좀더 그 최용만 씨 아니에요?
3: 아, 그런데 아, 근데 네. 약간 비슷.
5: 방송마저 지금 실망하기도 전에
3: 이런 스타일.
1: 그래서 전화 오면은 저 바로 발음 똑바로 하라고 바로 전화할 때도 형 뭐예요?
0: 아, 군기반장이네 힙합 쪽에.
1: 아니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지. 어.
0: 아니
1: 저,
0: 이,
1: 어, 네. 저 이거 좀 궁금해요.
0: 뭐요?
1: 부모님의 반대가 쿠기씨 여기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 쿠기씨 말고도 다 음악을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은지.
0: 피식대학?
2: 피식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회사.
3: 어, 맞아 맞아. 어. 저도 컴공이니까 공대죠 쿠기씨도.
2: 네 소프트웨어 쪽.
3: 맞아 맞아. 그래서
0: 오, 공부 잘하셨네. 어.
3: 그쪽으로 취직을 하지 않았을까요? 취업?
1: 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쿠기는 하이닉스 안 간 거 후회 안 하냐고.
3: 아 이제 공대니까
2: 그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제가 그 딱히 소프트웨어 이쪽에 그 당시 공부를 했을 때 많이 소질이 안 맞는 거를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갔을 거예요.
1: 네. 어 이거 되게 어. 되게 진지한 고민으로 받으니까 조금 신기하긴 하다. 그죠?
0: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 지금. 어. 거기 못 갔어라도 거길 샀어야 되는데 약간
1: 띠로리라고 어, 많은 분들 띠로리라고 하시는데.
0: 아니 쿠기 씨가 징크스가 28개가 있다고.
1: 아 징크스 덩어리예요.
0: 네. 어떤 징크스가 있는지 좀.
2: 어, 28개인지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간단한 걸로는 이제 집에서 외출할 때 문 방 다 닫고 나오고 그거랑 신발장에 신발 이제 6개만 놓고 6켤레 놓고
0: 어,
2: 나오고
0: 왜? 왜요?
2: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렸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1: 아 그러면 사실 안 됐을 때는?
2: 안 됐을 때는 이제 아 이것 때문에 안 됐나? 이것 때문에 안 됐나? 그걸 다 체크를
1: 아 그럼 아. 말이 징크스고 핑계거리를
2: 맞아요 제가 혼자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28개가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오늘은 신발장에 신발이 6개가 없었나 봐요.
3: 어, 너무 피곤하겠다 근데.
2: 6개긴 했어요.
0: 아 그래? 근데 네.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 끝까지 한번
0: 좀 더 기다려볼까요? 네.
2: 아. 문 다른 걸 또 찾아보고.
1: 아, 다른 걸? 문 하나 열어두고 온 것 같은데. 네.
0: 못했네 못했어.
3: 아니,
0: 어.
3: 아니 그럼 약속 시간에 많이 늦으면
2: 그래서 약속을 이제 약속 준비를 좀 길게 잡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한 기상을 스케줄 전에 한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요.
1: 그 징크스를 해결하려고?
2: 다 이제 하나씩 좀 체크를 하려고. 원래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시나 다들?
1: 아니 전 징크스가 없어요.
0: 아 징크스 없고. 그래 나도 그래
3: 그런 씨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저도 요즘에 좀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거 아닌 것 같다. 저도 택시가 너무 많아지니까 힘들어져서 갑자기 좀 이거를 하나 좀 타파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0: 근데 그게 뭐 징크스가 많은 게 그 일을 했을 때 뭔가 잘 풀리고 절실하니까 이걸 해야지 잘 될 것 같은. 나만의 약간 그런 약속 그런 거잖아요.
1: 룰 같은.
2: 맞아요. 네. 맞아요.
1: 형 징크스 없었어요.
0: 있었죠. 저 선수 때.
2: 선수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네. 선수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0: 저는 그 시합 때에만 입는 이 팬티, 바지, 유니폼, 모자가 따로 있었어요.
1: 아. 네.
0: 팬티 안 입어요?
2: 아 근데
0: 왜 흑이야?
3: 근데 그게 그게 브랜드 종류인지 아니면은 딱 그 하나만
0: 그건 경기 때만 그걸 입는.
1: 그러니까 그게 그런 느낌이어서 시험 볼 때 입는 팬티 뭔가 이런 느낌이어서
0: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뭐 해지거나 구멍이 나면 똑같은 제품으로서 아~ 그걸 또 입어야 되는
2: 근데 속옷은 저도 그랬어요. 이제 뭐
0: 빨간색?
2: 경연을 준비할 때 저는 주황색이었거든요.
0: 아 주황색?
2: 주황색인데 아직 갖고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 있을 때
1: 이번에 워터밤 때 입으면 되겠다.
2: 워터밤 때
0: 아쉽다 오늘 입고 오지
2: 그때 입었어요.
1: 아 이, 오늘 안 입었구나.
0: 아 그래서 오늘... 이런 거봐 지금.
2: 아. 아. 쇼미더머니 이번 피처링 때 그거 봐 그거를 입고 나갔어요.
3: 아 진짜.
2: 네,
3: 아~
2: 나갔어요. 딱 그게.
3: 와. 베이스 네. 넘고.
2: 맞아요.
1: 그걸 왜 여기서 말하냐.
3: 상상하기 싫으신가.
0: 아니 래퍼들이 여성분들의 네.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또 그레이시는 워낙 또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아유. 또 인기가 더 많을 네, 것 같은데 아니요. 어때요? 인기 많죠?
3: 저요?
1: 아, 네. 난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네.
3: 그냥 뭐
1: 그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거울 보면 어떤 느낌일까? 다 모르실 것 같아 죄송해요.
0: 근데 왜 유독 나를 보면서 왜 모를 것 같다고 하지?
1: 형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3: 아뭐뭐
1: 좋겠지. 네. 좋겠지.

0: 뭐.
1: 아 그리고
2: 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3: 요즘 운동하니까 또 샤워하고 나왔을 때 거의 뭐 몸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서 또 자세 잡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2: 네, 이 시즌 때 딱 지금 물 오를 때입니다. 지금 한 7월을 달려갈 때. 이제 여름 행사 많을 때. 운동을 빡세게 하기 때문에
1: 웃어? 아주 행복해 좋지?
2: 아유, 형님들 무섭네.
1: 근데 남자들은 사실 좀 있잖아요. 다들
2: 거울 그, 딱 봤을 그 때 샤워하고 딱
1: 오늘 좀 괜찮네. 맞아,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3: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 진짜로? 네.
3: 바로 그냥 씻고 바로 나가죠.
1: 근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 안 해요?
3: 아, 그 샵에 가야 돼.
1: 아 샵에 가야 돼.
3: 조만간 네.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뗄까도 생각 중인데 굳이 필요 없더라고.
1: 네. 그럼 형이 볼 때 그런 사람 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이 래퍼 아니면 혹은 이 뮤지션 진짜 멋있지.
2: 래퍼분들한테 관심이 어디서 궁금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2: 아 이 래퍼 멋있다. 네. 뭐 비주얼로.
1: 뭐 여러 가지로 그냥
2: 여러 가지로
1: 아, 비주얼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2: 아 비주얼로는 최근에 나암형 보고 와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 생각을 했지.
3: 쿠기 씨 롤모델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1: 어 이거는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워.
4: 롤모델 이제 코드쿠스트 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3: 어 아까 다른 사람 아니었나요?
4: 아 아까는 이제 너무
3: 크러쉬 아니었나? 크러쉬
4: 이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너무 옆에 계시는데 네. 또 너무 이렇게 보이면은 네. 또 그것도 너무 많이 보는 어떤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과로죠. 과로는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그런 거고요. 정말 제 롤모델이시고 쿤 형님은 그래서 어떤 면이 롤모델이셨냐 이거를 입다면은 이제 음악도 음악이신데 이런 어떤 다방면으로 엄청
3: 예능 활동 뭐 이런 거
4: 네 그런 걸로도 이제 능력치가 엄청나시는 걸 보고서 아 저렇게 해야 오래 가고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느껴서 이제 롤모델로 지금 말씀을
3: 아 예능 중에 뭐 욕심나는 거 있어요?
1: 가서 빨리 가서 팬티 입고 와 집에 시간 줄 테니까
3: 팬티를 입든 신발을 여섯 켤레 놔두든 문을 닫든 뭘 하나 하고 오라고
4: 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 아니 그
1: 하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 뭐 일, 아니면 뭐 라디오도 좋고 뭐든 하고 싶은
4: 라디오
1: 분야나.
4: 방송 저는 뭐든 다 하고 싶어요. 정말.
3: 아니 혼자 살아요 혹시?
4: 네.
3: 아 그럼 그 혼자 사니까 그 징크스 28개를 집에서 다 하면 그것도 웃길 것 같은데.
1: 그럼 그거 한 번에 네. 할 수 있어? 팬티 입으면서 문까지 닫으면서 한 번에 할 수
3: 있어? 신발 여섯 개.
4: 방송이면 한 40개 해서 할 수 있어요. 진짜 더 추가해가지고.
1: 거짓말은 안 돼. 우리는 거짓말은 안 써.
4: 28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3: 그래? 그레이 씨도 뭐 예능 욕심 있는 거 있어요?
2: 뭐가 욕심 있다 이러진 않은데 그냥
3: 이거 하면 나 잘할 것 같다.
2: 자신이 없는데.
3: 알겠습니다.
2: 예. 아 근데 저는 그냥 불러주시는데
1: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5: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여름이면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시작해 입안과 손발에 수포가 생기는데요. 원래 수족구병은 7, 8월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지만 해마다 그 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감염병의 유행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달 들어 만 6세 이하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1,000명당 2.9명에서 9.8명으로 불과 2주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손 씻기 같은 기본 위생수칙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채
1: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깜짝으로 다시 돌아온 코드쿤스트의 쿤텐 일요일 코너 판까지마 피아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페셜 DJ 힘 실어주겠다고 달려온 저희 소속사 힙합신 동료들 랩 좀 하고 인기도 좀 있고 그레이시 쿠기씨 나와 계시고요. 얼핏 보면이 아니에요. 그냥 봐도 래퍼 비주얼 유희관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예스 예스
2: 예 컴온
1: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의 진짜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인 씨 목소리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 4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3명은 시민, 1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2차 지목에서 잡아내면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4: 네.
1: 지금부터는 판까지마 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4: 네. 두 분 마피아 게임 많이 해보셨어요?
5: 많이는 안 해보는데
4: 그래요?
5: 룰은 알죠.
4: 룰은 알고. 네. 토크 주제. 나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학창시절 인기는. 네.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 잘 가리셔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0: 그럼 저부터 어떻게 얘기를 할까?
1: 네.
0: 네. 학창시절 인기 뭐 세 분에 비해서는 좀 많지는 않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공 딱 나뉘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인기가 많은 학생. 저는 약간 오락부장? 반에서 약간 좀 재밌어가지고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기 많았던
2: 것 같아요. 운동선수는 좀 이렇게 운동선수 버프가 있는데?
0: 어? 저는 전혀 없었어요. 네. 저는 거의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3: 네. 아, 멋있었을 것 같은데.
0: 아, 약간 운동선수 버프는 없었고 그냥 맨날 재밌고 뭐 어디 수학여행 가면 항상 그 맨 뒤에 제 사진이 나와 있고 그 수학여행 가면 뭐 이렇게 반길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잡히잖아요. 그런 약간 어린아이여서 굉장히 어렸을 때는 좀 인기가 많았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가 좀 귀여웠거든요. 그래도 인기는 많았다. 네, 외모나 이런 거에 비해 재밌어 해가지고
1: 이성한테
0: 인기 많았어요.
3: 인기 많았어요.
0: 어렸을 때 인기 많았어요.
3: 형은 뭐 인기 딱 있었을 것 같고
1: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반장을 했어요.
0: 오 진짜로?
3: 아, 네. 초등학교 뭐 풀로 한 번도 안 쉬고?
1: 네.
3: 아 진짜?
1: 5, 6 그다음에 1, 2, 3, 1, 2.
3: 아 공약 지켰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형은.
1: 근데 그때는 이제 뭐가 있었지? 공약이 그냥 막 햄버거 돌리고 이런 것도 있었고.
3: 피자 돌리고.
1: 아, 근데 그쵸. 막 900원짜리 햄버거.
3: 그때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두발 자유화 뭐.
0: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야?
1: 내가 그거를
0: 반장에서
1: 나는
0: 그거는 전교 어린이 회장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였죠.
3: 아 그런가?
1: 그 전교 레벨에서 보통. 네.
0: 반
3: 반장. 아 맞다. 아 나 좀 헷갈렸어요. 저 그 전교 회장이랑 헷갈렸어요 지금.
1: 전교 회장 했었어? 아,
3: 나가긴 했었죠.
1: 네.
3: 잘 안 됐죠.
1: 아, 난 전교급은 아니고
3: 나갔었는데 잘 안 됐어요.
0: 약간 엄친아 느낌이 있어.
3: 아 있죠 있죠.
1: 아
3: 뭔가
1: 아, 내가
3: 딱 깔끔한 느낌이 있어.
0: 아니 저기도 아니고.
3: 왜요? 저도 엄마 친구 아들이 있어요.
0: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 어느 정도가 인기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1: 아 저희 학교가 이제 이게 지금 네이버로 얘기가.
0: 아이 뭐 어때요? 다 인기.
3: 맞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데.
1: 고등학교 때 바로 여고가 붙어 있는데.
0: 기다렸구나.
1: 이제 학교 할 때. 분필을 던져요 저한테.
3: 어?
1: 2층에서. 그게 인기의
3: 보라고.
1: 표시에
3: 나 좀 보라고.
1: 라고 알고 있는데.
0: 아 대부분 근데 편지나 뭐 이런 걸 비행기나 이런 걸 던지지 않나요?
1: 분필은 아프지 않아요?
3: 분필.
1: 아예.
3: 근데 잘못 던지면은 이렇게 네. 이런데 맞지 않나? 눈에 맞거나.
1: 근데 뭐 그렇게까지 명사수는 없었고. 세화고 출신인데. 이게 네, 세화고. 얘기를 하시네.
0: 옆에 세화여고.
1: 네네. 옆에 세화여고에서 분필을 던지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죠. 뭘 던지니까. 근데 이름 부르면서 하는 게
3: 딱 분필을 주던데 그 각인으로 그래 이성화 써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0: 인감이에요?
1: 인감 자기 인감 쓰라고.
3: 아 근데 뭔가 마음 표현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0: 그냥 던지면서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얼굴 한번 보려고 이제 던지는 거지 뭐.
1: 약간 뭐 어렸을 때 고무줄 끊는 그 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닐까?
3: 약간 괴롭히는? 좀 꼬집는 심리?
1: 일단 봐라.
0: 아니 뭐 사물함 같은 거 있으니까 뭐 거기에 편지 넣어놓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1: 그거
3: 아 뭐 발렌타인데이나
1: 무슨 데이 때 그 서랍에 이렇게 책 그때 책상에 여기 서랍이 있잖아요.
3: 맞아,
1: 거기다가 뭐가
3: 넣어놓고
1: 예. 그런 건 있었는데
3: 형은 없었어요?
0: 뭘요?
3: 그 아니, 초콜릿이나
0: 초콜릿?
3: 네,
0: 안 좋아요.
3: 있었어요.
0: 받았죠. 저도 받았죠.
3: 없을 수가 없어요.
0: 받긴 받았죠. 저도.
3: 거기는 어땠어? 학창 시절 인기.
4: 저 인기 애매했어요. 근데 분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앞자리 많이 앉았거든요. 키가 작아서 전 지우개똥 많이 맞았어요. 애들 많이 뒤에서 던지더라고요.
3: 그거는 다른 거 같아요.
0: 그거는 약간
4: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우개똥이 비는 거예요.
0: 그건 조심스럽게 약간 네. 괴롭힘 아니에요? 괴롭힘?
4: 근데 제가 막 이성한테 어떤 한 번도 그런 게 없다가 딱 한 번 되게 이사를 갔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 전학을 갔는데 딱 전학 간 그 학기는 인기가 많았어요.
3: 아 그 딱 갔던
4: 그
3: 학기?
4: 네 딱 학기.
3: 그러면은
4: 그때 한 대여섯 명한테 고백 받았어요. 뭔가 그 저는 지금 생각해서 이게 살짝 그 매기 효과인가?
1: 매기 효과. 네.
4: 그래서 이거 그래서 내가 그때만 내가 좀 고백을 받았나? 그 후에는 한 번도 이제 없었고.
0: 이제 좀 풀리네 이제.
1: 그러니까 빨리 떨어졌어. 그 매기 효과가 조금. 네.

0: 네. 첫인상은 되게 좋았나 보다.
1: 첫인상은 괜찮나 봐요.
0: 그치?
2: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
0: 아, 여기 보니까
1: 잠깐 그 한 학기 초등학교
0: 그날 팬티는 기억 안 나냐고. 그러니까 그날 팬티는
2: 무조건 기억 안 주황색이지 그날은.
0: 무조건. 네. 오케이 오케이.
2: 코쿤의 인기.
0: 아, 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2: 나쁘네 지금 멘트가.
0: 아,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마음을 써줬던 친구들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한 알음씩 들고 들어왔어요.
2: 아, 뭐를요?
0: 뭐 초콜릿 받는 날.
2: 아, 분리수거 아니고.
3: 이거 좀 도와줘. 아,
0: 가끔
2: 페품 아니야, 페품?
0: 아, 가끔 너무 괜찮은 애들은 많아서 버리더라고. 그래서 넉살이 얘기해 준 건데. 자, 진짜 예를 들어 그레이 형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팔이 두 개니까 두고 가는 게 있대. 그러면은
2: 미역캐시야?
0: 여기 먹을 수 있는 건가?
2: 그거 들고 이제 받은 것처럼 그러고 나가는 거구나. 짬철이라고 여기.
0: 그래서 그 얘기해줘갖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딱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크면서.
2: 아니 뭐 지금 다
0: 않았어요.
2: 인기 많으시잖아요. 예.
0: 지금은 이제 아, 형도.
2: 아이, 이 세 분에 비하면 뭐 없죠 저는. 네.
0: 아, 그래, 그래. 그게
4: 없어요.
0: 네? 근데
2: 그 방금 알아서 가지가 않아.
4: 너무 잘 몰라서
0: 되게. 아, 아 근데 지금 활동 중인 거죠?
2: 누가요?
0: 그 마피아.
2: 마피아가. 뭐 활동 중이겠죠.
0: 네. 아, 아직.
2: 근데 알려주세요. 단어를 얘기 못하면.
0: 아, 여기서
2: 벌금 1,000만 원이 있는
0: 그 거. 단어가 있어요. 마피아로서 해야 되는 단어. 그거를 말 못하면 벌금 1,000만 원 바로 꺼내고 가야 돼요. 이 자리에서.
2: 이분들은 뭐 예. 플렉스 하시니까. 그럼 뭐 이정 인기는 뭐 이 정도 들은 것 같고. 좀 그럼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까요?
0: 일단은
2: 그레이 씨는 좀 누가 의심이 되는지.
1: 쿠기? 저 아니에요.
3: 아니야?
1: 네.
2: 그럼 쿠기님은?
1: 저는. 그래 형님? 나?
2: 네. 그럼 뭐 사랑의 짝대기가 아니고요. 저희
3: 매칭 낸 거죠.
2: 네. 저는 의심 가는 분이 딱 있습니다.
0: 누구? 형은 누구예요?
2: 쿤디요.
0: 아까도 네. 저라 그랬잖아요.
2: 이번에
0: 저번 주에도.
2: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 확실합니다.
0: 저는 형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은 둘은 마피아였으면 티가 났을 것 같아 이번에 처음이라.
2: 저는 지금 티가 많이 나서 저는 쿤디라고.
0: 근데 저번 주 틀렸잖아요. 저라고 했는데.
2: 아 근데 맞췄잖아요 제가 결국에는.
0: 아니 제가 맞췄죠. 제가 처음부터 피터라고.
2: 아니 그 떨어지고 맞힌 건 의미가 없고. 저는 네, 무조건.
0: 아 저는 무조건
2: 쿤디라고 봅니다. 예. 네.
1: 그래도 제가 그래 다 같이 한 표씩 받은 상태인 거네요.
2: 네.
0: 아 그러네.
2: 네. 그래 그럼 좋다. 저희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3: 왜냐면 빨리 택시 타고 집에 보내야겠는데.
0: 제시어를 지금 아이캐치를 못한 거 보니까 형인 것 같아요. 말끔하게.
2: 저는 제시어를 캐치까지 해서. 쿤디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뭐였을 것 같아요, 제시어.
2: 공약 아니면 첫 인상인데, 지금 당황하죠. 공약했을 때 눈동자 흔드는 거 봤죠.
0: 아, 근데 그래 분필?
1: 저는 분필 생각했어요. 이게 분필 아프거든요.
2: 분필일 수도 있겠다.
0: 그죠? 아, 그게 상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필을 던지진 않거든요.
2: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이거 뭐지? 편지나 비행기나 이거 써서. 맞아. 이게 메모나 이런 걸 써서 던졌을 텐데 분필 그렇죠.
0: 네. 지우개 똥은
2: 이거는 확실히 맞은
0: 거
2: 아니지? 아 그래인가? 분필 갑자기? 아,
0: 근데 채팅창에 실제로 분필 문화가 있었대요. 여기 많대요 경험하신 분들이.
2: 세화여고
0: 오히려 신뢰가 여기 많다고 경험하신 분들.
2: 세화여고 어째 동덕여고 뭐 서문여고 그쪽이잖아요.
3: 세화여고 세화고등학교랑 남고랑 붙어있어요. 세화여고 여중.
1: 여기 세화여고에 다니셨던 분들이 다 계셨던 건가?
2: 여기 지금 TV는 사랑하시고 아니에요.
0: 아,
2: 네.
0: 아 근데 그 세대는 그랬어요.
1: 세화여고 치마 길잖아.
2: 뭐에 터진 거야? 뭐에 터지는 거야 지금? 너 어디에 속힌지 모르겠네 도대체.
3: 너, 택시
0: 이거 뭐 뜬금없이 웃어야 되는 징크스 같은 거?
1: 아니야. 네.
0: 아 흰 분필이 아니고 색깔 분필을 더 많이 사용했대요. 아니, 흰 분필 아니었어요?
3: 흰 분필.
0: 흰 분필이었어?
3: 아 색깔 분필도 있지.
0: 아 있어요. 골고루.
3: 아 분필 세대가 아니.

0: 저는 분 아 그러니까
1: 그 그냥 보드 마카
0: 모르죠.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분필 맞아봤을 수도 있죠.
2: 분필 세대지 우리는
1: 보드 마카 던질 수는 없잖아.
0: 아 저희 학교에 고등학교 때는 보드 마카가 들어왔었어요.
2: 아. 분필 있고 저희는 뭐 주번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지워야 되고
0: 탈탈탈탈탈 하고
1: 털어야 되고
2: 여기 옆에 오른쪽 구석에 항상 그 떠든 사람 이름 있고
0: 맞아 지각 위에 있고
2: 있고 그죠.
0: 그러면 일단 1차 지목 한번 해볼까요?
2: 1차 지목 한번 해보죠.
0: 아 잠깐 그래
2: 소신 투표
0: 결정해서 소신 투표로
2: 소신 투표 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0: 아 오케이 그러면 1차 이름 외쳐서
2: 네
0: 오케이 1차 지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희관
2: 나?
1: 네.
0: 오케이 잡았죠?
2: 진짜 미치겠네.
0: 잡았어.
2: 게임을 안 해봤어요?
1: 해봤어요.
2: 해봤어요? 말이 안 나 진짜 너무 황당스럽네 진짜. 저는 아니에요. 저 어떻게 공개를 할까요? 아 진짜 너무
0: 잡았다.
2: 절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0: 아이 전 절대 아니에요.
2: 제 정체는 바로 오 시민.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뜬금없이 왜 갑자기 나를 꼽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 게임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지금.
1: 잡았다.
0: 근데 마피아 같아요 그냥.
2: 생긴 걸로?
0: 아니 그냥.
2: 저는 시민이었습니다. 아 이러면 지금 오리무중이야. 분명히 지금 분필 아니면 공약인데.
1: 잡았다.
2: 근데 여기
1: 찾았습니다.
2: 어?
1: 찾았어요.
2: 여긴가 보다. 어, 매길 수도 같아. 있어.
1: 저 진짜 아니에요.
2: 나를 안 꼽다 갑자기 뜬금없이 꼽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꼽으니까 빨리 죽이려고 했나?
0: 맞네.
1: 이거 진짜 실수십니다. 진짜로.
0: 국이다.
2: 본인이 실수했어 지금.
0: 국이다. 아, 근데 제시오로는 추측을 아직 못하겠긴 해요.
2: 그럼 제가 떨어졌으니까 또 의심 가는 분 한 그럼 누구예요? 이제?
0: 저는 형 말에 설득당했어요. 쿠기. 그러니까
1: 이거 코쿤 형이에요.
0: 나는 아니야.
1: 이거 내가, 진짜 코쿤 형이에요.
2: 내가 코쿤이라고 했어. 나 믿지도 않더니 지금.
0: 나는 죄송합니다. 절대 아니야.
2: 제가. 그럼 여기는 코쿤이고 그레이는? 그레이 표가 중요하네 지금.
1: 나 헷갈리긴 하는데 쿠기로 가보겠습니다.
2: 쿠기.
0: 100%야.
1: 아,
0: 너 오늘 그 모자부터가 마피아야 내가 봤을 때.
2: 아니라 억울하니까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명을 하세요. 내가 아니라는 걸.
1: 제가 왜 이렇게 느꼈냐면요. 그 형님으로 제가 바꿨던 이유가 코쿤 형님한테 설득당해서.
2: 전혀 설득력이 없었는데.
1: 이제 어느 점에서 제가 설득을 당했었냐면은 이제 능숙해서 잘한다. 잘하신다.
2: 맞아요. 제가 뭐 네. 근데 승률이 좋긴 해요.
0: 승률이 좋긴 하대.
1: 그래서 그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화살표를 돌렸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헷갈린 거죠. 그래서 코쿤 형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성화 형은 티가 많이 나셔요.
0: 아, 성화 형이 티가 안 나지. 성화 형 이거 얼마나 침착하게 딱
1: 포커페이스라서.
0: 포커페이스 잘하는
1: 그러신가?
0: 근데 넌 거 같아.
1: 저 아니에요.
3: 빨리 텍스타워가.
1: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0: 여기 보자. 여기 예리아 씨 않나?
2: 네. 근데 다 갈리는 거 같아요. 네. 갈리니까.
1: 진짜 저 아닙니다.
2: 그러면 지금 쿤디랑 그레이는 지금 쿠기 씨를 보는 거고 쿠기 씨는 쿤디를 보는 거고.
1: 네.
2: 네. 근데 과연
0: 제가 좀 약간 마피아 같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저번에도 나왔고 항상 1차 지목에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2: 그냥 마피아 같진 않아요. 그냥 약해 보여.
0: 아 보복 없을 것 같아요.
2: 가요계 약간 이윤석 형님 같은 느낌?
0: 보복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럼 찍어 볼까요?
2: 어떻게 그래도? 2차 투표 갈까요?
0: 가 볼까요, 그냥?
2: 네.
0: 지금 뭐 얘기해도
2: 소신 투표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네, 세 분이서
1: 진짜 이건 좋아.
0: 오케이 아니에요. 그러면
2: 펜을 들고 이름을 맞히시면
0: 네,
2: 됩니다.
0: 2차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쿠기.
2: 아 이렇게 해서
1: 쿠기로
0: 아 쿠기. 잡았다.
2: 천천히 네, 요거
0: 쿠기가 두 표 받았습니다.
2: 두 표를 받아서 네. 마피아로 지목이 됐고
0: 결과는 저희가 광고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고 큐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3: 가원
4: 안나입니다.
2: 배송제이 10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4: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과연?
7: 저는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6: 대박,
5: 아 그러면
6: 왜 나를 꼽았냐고 진짜.
5: 아 진짜로 대박이다 이거.
6: 내가 이거 아쉬워. 그럼 이제
5: 둘 중에 한 명은 맞게 한 거잖아.
6: 여기가 쿠기 씨가 떨어졌는데 코쿤이라고 했으니까 코쿤의 종이를 오픈을 해야죠.
8: 네. 일단 뭐 공개하겠습니다.
6: 네. 과연 쿤디는 마피아가
8: 시민입니다.
6: 아 그래였네.
5: 오늘 이 자리 다 이거네.
6: 그 뭐야 분필이야?
8: 근데 이게 제가 게임을 잘 이해했나요?
5: 아 근데 제시어가 맞아요? 뭐였어요? 제시어가?
6: 제시어가 뭐야?
8: 지목하기 전에 말하긴 했어요 제가.
5: 제시어 뭐였어요?
6: 여기 앞에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응?
8: 이게 택시인데.
6: 택시?
5: 택시? 택시 언제 했어?
6: 언제 했어요? 아 쿠기 보고 택시 타고 가라고.
8: 그래서 택시 타고 집에 가 이럴 거면 말 계속 이랬는데
6: 잘했다. 와
5: 전혀 몰랐어. 아예 낌새도 못 챘어.
8: 근데 내가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지목하고 했는지 하기 전에 했는지 모르겠어.
5: 아 왜냐면 형이 그 택시 타고 집에 가 할 때
6: 많이 있어.
5: 같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시였는지 몰랐네.
6: 나는 지시였는지 아니고 진짜 집에 택시 타고 가라고 한 줄 알고. 아 잘했네.
8: 계속 그 계속했어 그래.
5: 아 이걸 1차 지목 후에 한 번 더 했대요.
6: 택시 타고 가라고 많이 했어.
8: 아니 왜냐면 이게 뭐 그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택시 탈 일이 거의 없으니까.
6: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뭔가 주제로 녹여냈으면 그러니까
8: 내가 그걸 생각했으면
6: 걸릴 뻔했지.
8: 대학생 때로 막 이렇게 녹였었는데 그걸 생각 못한 거야.
5: 우리가 좀 말하기 편 아 분필 때문에 분필이랑 팬티 때문에 택시는 생각도 못했네.
7: 제가 오늘 폼 좋았으면은 택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안 났을 텐데 그죠?

0: 왜 왜?
1: 이제 집에 안
2: 가, 집에 가라고 안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아유 진짜.
1: 내가 오늘 잘했어야 되는데.
2: 다 그럼 쿵이 때문에 아, 저희가 아, 못 맞춘 거예요 지금.
3: 지금 팬티 나와서 했는데.
0: 네. 쿵이야 너 걸어가래.
2: 와, 아, 이거, 아 근데 잘했어.
0: 진짜 너무 잘했어. 아,
2: 그래가 게임을 잘하네.
3: 의도치 않게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 아,
1: 진짜 포커페이스가. 와,
3: 근데 분필은 진짜 분필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필
2: 한 명이? 아니면 여러 명이?
0: 여러 명이.
3: 그게 그 한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0: 한 명이 여러 개 던졌을 수도 있고.
2: 아니 던지고 이렇게 숨었나 보다. 쑥스러워서.
3: 그쵸 그쵸. 얼굴을 확인했는데.
0: 아, 형 돌아보는 형 얼굴 보려고 그랬나 보다.
2: 그치 그치 얼굴 한번 보려고. 아, 아.
3: 저쪽에서 본.
1: 분필 크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3: 한 요정도.
2: 끝났는데 폼이 올라오네 이제.
3: 어? 긴 걸로는 안 던져요 이게.
1: 큰데요?
3: 이게 하나로 뚫어 이게 해가지고 던지겠지. 아깝잖아.
2: 부러뜨려가지고. 네. 그래야 많이 던지지 또.
0: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3: 너무 즐겁게 또 마피아 게임까지 하고 가는데 다음에 또 혹시 불러주시나요? 이게 좀 채팅방이 좀 무섭긴 해가지고 혹시 조금이라도 원하신다면.
2: 재밌죠?
3: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아, 혹시라도 받아주신다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2: 아,
3: 네,
2: 좋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2: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네네. 구기 씨.
4: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 여기 채팅창에 부신 분들도 다시 모두 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즐거우신 거 맞죠?
2: 꼭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팬티를
0: 확인하고
2: 확인하고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 보고 입장하겠습니다.
2: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오늘 쿤디도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또 네. 이렇게 스페셜 DJ 했는데 어땠는지 또 쿤디도 소감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은 확실히 저도 이 매니아층이 두터운 라디오에 와서 너무 재밌었고. 이 채팅창 덕분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생각나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그 톡방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 저희는 뭐 베테너들이 다 하죠.
0: 네. 이게 다 하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네.
0: 아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거 올라올 것 같은데 찐막이구나.
2: 아쉬워해 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0: 네, 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쿤텐 진짜 마지막 시간이고요. 내일부터는 좋아하시겠는데 김소혜 씨가 스페셜 DJ로 오신다고 하니까 좋으시죠, 여러분들? 빨리 가라.
3: 빨리 가라.
0: 김소혜 씨의
3: 좋아한다.
0: 김소혜 씨의 핑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 쿤디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오늘의 끝곡으로는 쿠기 비오의 굿나잇.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몇십 년을 함께해서 낡아버린 애착 인형이나 이불을 전문적으로 수선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복구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고치고 싶은 건 물건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 추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 생각이 그리워지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로 6월 28일 일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해서 낡아버린 애착 인형이나 이불을 전문적으로 수선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오, 시간과 정성 가격도 꽤 들지만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런 추억의 것들이 있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썼던 물건 중에 아직 갖고 있는 거는 저희 집에는 없고 아마 엄마 집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있을지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딱 보면은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어 하는 것들은 있을 텐데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의 선곡으로 치워지는 버디버디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yes.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신호가 왔고 빠른 걸음으로 급하게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뭐야? 비밀번호 걸려있잖아.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스테이시의 Run to You였고요. 232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하필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요즘 근데 그런 화장실들이 많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업장의 어쨌든 영업 방침이고 사실 화장실 청소만큼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래야 되지? 업장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렇게 그냥 막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사장님의 자유라고 생각하긴 해요. 예, 그래서 예, 왜냐면은 그게

뭐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동네 뭐 업장에 화장실이라고 해서 그냥 막 쓰고 막 더럽히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그거를 그 업장 주인분이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는 너무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사면서 화장실 다녀오고 뭐 하죠. 예. 아니면 생수라도 하나 사면서 좀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방송국 화장실을 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래도 좀 깨끗하니까. 예. 그리고 또 저 출연진이니까 어딜 가도 이제 어 하고 이렇게 좀 열어주시니까 좀 그걸 좀 이용하죠. 예. 자, 사연 보내주신 2328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에릭남의 못 참겠어, 미스에이의 Bad Girl, Good Girl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9320님이 영어 공부하는 앱으로 연속 300일 학습하기 성공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꾸준히 한 일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사실 영어나 이런 거는 좀 꾸준함이 필수인데 우리가 뭐 너튜브 보고 SNS하고 하는 건 매일 하는데 약간 이런 학습적인 행위를 매일 하지 않으니까 엄청 그래도 잘 하신 행위 아닐까 싶습니다. 더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시 후 2부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 그리고 헨슨의 밥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튼튼이 엄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임신 3개월 차 주변에서 뭘로 태교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가족들이 그래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어라 해서 신경 쓰고 살고 있는데, TV를 보다가 문득 아, 저런 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아들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튼튼이가 닮았으면 하는 스타들의 노래를 이렇게만 잘하다 오플리에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튼튼이 엄마님이 이렇게만 잘하다오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저희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뭘로 태교를 하셨냐 해주셨는데, 제가 셋째다 보니까 막 이런 거에 있어서 막 크게 있었던 건 없는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엄청 많이 케어를 하셔가지고 거의 할머니가 좀 이렇게 아마 안고 키우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예, 그냥 땅에 발 안 딛고, 예, 계속 이렇게 공중에 떠서 생활하지 않았나. 자, 튼튼이 엄마님이 보내주신 이렇게만 잘하다고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김세정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대성의 유니버스입니다.

자, 김세정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대성의 유니버스 듣고 오셨고, 제 노래 영상으로 퇴교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오, 종종 있어요. 종종. 예, 그러면 저 이제 야 이게 괜찮을까? 뭐 제 노래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그리고 라디오 들으면서 뭐 퇴교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도 좀 계셨는데, 그래도 라디오 뭐 이런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예능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예. 아이들에게 저도 좀 그래도 좋은 설레를 남기고 싶어서. 자, 튼튼이 엄마님의 플레이리스트 이렇게만 잘하다오에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제시카 크리스탈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카 크리스탈의 버터플라이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오셨고, 저의 2세가 아들이라면 닮았으면 하는 스타나 딸이라면 닮았으면 하는 스타가 있냐 해주셨는데, 어렵네. 아, 없는데. 그냥 뭔가 연예인 중에 올바른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그 올바른 분들이 너무 올바르니까 사실 또 그렇게까지 올바르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너무 완벽하지 않은 인간미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엄청 모범적인 연예인 분들은 또 너무 모범적이다 보니까 약간 그 정도는 아닌,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 누구 있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아, 딸? 아, 딸이 막, 아, 저렇게 크면 얼마 좋을까? 막 이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아일릿 원희처럼 딸이 자라면 얼마나 귀여울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내 딸이 원희면. 그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딸이, 아, 그 1박 2일 찍다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저도 좀 어릴 때는 이렇게 같이 촬영하다 보면은 막, 와, 진짜 이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보면서 어머 어머 쟤 좀 봐 약간 어머 저런 애 좀 봐 약간 이랬던 것 같아. 와, 진짜 잘 컸다 막, 어휴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 얘기했던 것 같아. 제가 세윤이 형한테, 와 형 원희 아버님 진짜 기쁘시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세윤이 형이, 야 너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 약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진짜 너무너무 그 밝은 에너지가, 와 집에도, 집에서는 저러지 않겠지만 집에도 약간 가끔 저런 에너지를 어렸을 때 보여줬을 텐데 그럼 얼마나 행복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튼튼이 엄마님의 플레이리스트 이렇게만 잘하다오에서 아이유의 너랑 나, 박보검의 매일 그대와, 그리고 부석순의 청바지,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1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후회장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꼭 한 번씩은 지나간 일을 곱씹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이러면서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되돌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소심하고 쿨하지 못한 저는 자꾸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다시 꺼내보며 아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쿨해지고 싶은 제 마음을 담아 쿨해지고 싶다 플리 보내요. 여기까지 아이디 후회장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최근에 뭔가를 후회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최근에 후회한 거, 그냥 지금 이제 거의 7월달 다가오니까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 진짜 시간 빠르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뭔가 행동으로 또 보여준 건 없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은 엄청 바쁘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겹죠 뭐. 음악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지겨운 것 같고, 결국엔 아무 말 없이 꿋꿋이 좀 해야 되는데 벌써 7월이라니 약간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일주일 지나 있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한 달이 지나가 있으니까 진짜 답이 없죠. 자, 후회 장인님의 플레이리스트 쿨해지고 싶다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케이윌의 말해 뭐해,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입니다.

자, K-윌의 말해 뭐해,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듣고 오셨고, 저는 저에게 엄격한 편이냐 아니면 후한 편이냐 해주셨는데, 엄격할 땐 엄격하고 후할 땐 좀 후한 편인 것 같아요. 예. 부분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약간 일적으로는 엄격한 편인 것 같은데, 또 내가 좀 제 기준에서 제 기준에 넘어가면 뭘 해도 후한 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촬영을 했는데 뭐 조회수가 잘 안 나왔어.

근데 나는 굉장히 이 콘텐츠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후회지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시기가 안 좋았다. 약간 이런. 그래서 지금 시즌이 월드컵이라 할 말이 많습니다. 아, 월드컵이라 그래. 야, 월드컵이라 한 20만 빠졌다. 약간 이렇게 그냥 야, 월드컵이라 빠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좀 하고. 대신 내가 잘 못했는데 이 결과값이 안 좋을 때 오는 그 후회가 막심해서 최대한 그걸 안 남기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긴 하죠. 예. 자, 후회 장인님의 쿨해지고 싶다 플리에 있는 노래 다비치의 별 생각 없이 살아 그리고 김동률의 하소연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미련 뚝뚝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반년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습니다. 사귈 땐 둘 다 오는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헤어지고 나니 이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시간 지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 괜찮아질 거라 애써 위로했는데 아직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술만 늘었어요. 요즘 제 심정을 담은 노래를 모아서 나의 X에게 플립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미련 뚝뚝님이 나의 X에게 플립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전 애인에게 미련 뚝뚝 남아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아 이게 없을 수가 있나요? 예.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 미련이 남아있을 땐 계속 좀 붙잡고 막 이러죠. 예, 계속 붙잡고 막 다시 만나자 막 하고 최대한 끝까지 이렇게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까지 가보고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이제 아 오케이 이제 턴다, 아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하면 이제 터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죠. 예, 내 감정 털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 붙잡고 막 약간 이러는 편이니까. 자, 미련 뚝뚝님이 보내주신 나의 X에게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딘딘 피처링 린의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입니다.

자, 딘딘 피처링 리네의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이어서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오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별 유예 기간은 어느 정도냐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별 후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공백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 이거 어렵네. 이별 유예 기간. 그래도 그 만난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뭐 1년 만났으면 그래도 한 3달 정도는 좀 그래도 기간을 갖는 게 예의 아닌가? 한 2년 만나면 그래도 한, 그러니까 3달 최소? 예, 2년 만났어도 한 3달 정도. 예, 3년 만났으면 그래도 한, 아, 3년에 3개월은 좀 열받는데? 3년이면 한 6개월? 4년도 한 6개월? 5년은 한 8개월. 여기 이렇게 좀 두 달 정도로, 2년에 두 달 정도로 늘어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3년 만났는데 3개월은 좀 많이 열받는데? 뭐 2년까지는 그래도 3개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3년에 3개월은 좀 많이 열받을 것 같은데. 좋냐 보낼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좋냐? 이렇게 한번 보낼 것 같은데.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미련뚝뚝님이 보내주신 나의 X에게 플리에서 김나영의 솔직하게 말해서나,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안 되는 연애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918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람 아빠에게 24살에 만나 지금까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정을 위해 일해줘서 고마워. 힘들 법도 한데 불평 한마디 없는 한결같은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육아만 하다가 당신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 아직은 서툰 사회의 신생아지만 우리 함께 힘내보자.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서 40대부터는 지금보다 더 예쁘고 더 재미있게 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사랑하고 항상 고마워.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9189님이 보내주신 편지 소개해드리고 같이 신청해주신 민우 위즈월드의 꽃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선물 챙겨드리고 결혼을 그래도 좀 일찍 하신 것 같네요. 예. 제가 나중에 2세가 생기면 육아 예능 같은 거 찍고 싶냐 해주셨는데 죽어도 공개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공개 안 할 거예요.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일체 꺼내지 않을 거고 제가 이제 누나랑 사실 제가 모든 가족을 다 공개했잖아요. 뭐 큰 매형, 작은 매형, 조카, 누나 둘, 아빠, 엄마 다 공개하고 느낀 게 지금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실제로 행복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와이프는 뭐 나랑 계속 잘 만나겠지만 그 가족은 제가 볼 때 누가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틀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 엄마가 아들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아도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와이프가 생겼는데 와이프가 그런 것들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애초에 싫을 것 같고 니꼴로에겐 미안하지만 내 자식은 죽어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꼴로는 너무 예뻐서 어차피 나중에 제가 볼 때 어디서든 공개됐을 애예요. 예. 사실 진짜 맘 같아선 코르티스로 키우고 싶은데 애가 재능이 너무 없어. 끼가 너무 없어서 아 지금부터라도 약간 댄스 학원을 보낼까? 진짜 너무 잘생겼어. 제가 최근에도 만났는데 아 얘는 진짜 코르티스야. 진짜로 혼혈이라 너무 예뻐요. 다행히 막 그 우락부락한 혼혈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미소년 느낌이 있는 아 그래서 얘를 빨리 그냥 춤을 좀 가르쳐주고 약간 케이팝 댄스를 좀 가르쳐주고 싶고 한데 아 애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이브로 가면 진짜 인생 끝나는데 아 또 걔가 이 삶을 너무 막 힘들어하고 이럴까봐 또 아 근데 내 조카 코르티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아 근데 누나한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굴 봤을 때 생각보다 진짜 괜찮거든요. 내 조카여서가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보는데 괜찮아. 그리고 누나도 지금 좀 알려줬는데 나중에 만약에 얘가 포르티스로 데뷔를 했어. 포르티스로 데뷔를 했어. 뭐 포르티스 뭐 이렇게. 근데 엄마가 우리 작은 누나야. 이미 알려줬고 네모야 이미. 그럼 니꼴로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까? 이러면서 얘가 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삼촌이 나야. 아 이거 괜찮은 그림이야 진짜. 아 한번 이야기 해봐야겠다.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희는 50/50의 큐피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6: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카이 끝곡으로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have to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돌아가자라는 덤덤한 권유 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나 멀어진 관계에 대한 아픈 자각이 역설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인정하고 원래의 고요했던 자리로 마음을 되돌리려는 그 고단한 마음이 다정할 때가 있습니다. 6월 29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일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영훈의 돌아가자 였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6월도 또 끝이 나네요. 저는 생각보다 행복하고 무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3687님 사연인데요. 남자친구와 키우는 강아지랑 을왕리에 갔다 오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목소리가 아름다우시네요. 3687님 반갑습니다. 저는 을왕리를 스케줄 때문에 진짜 한 번 가봤나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직원분들이랑 조개구이를 엄청 화려한 조개구이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전 조개구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못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조개구이 먹고 싶네요. 그리고 1514님 사연입니다. 제 나이 50. 딸아이 결혼시키고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네요. 이혼하고 21년을 홀로 키운 아이가 집에 없으니 외롭습니다. 가슴만 알죠. 소향 듣고 싶습니다. 1514님 반갑습니다. 그러셨군요. 따님도 근데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해요. 엄마가 이제는 혼자 남는 거라 생각하고 항상 따님의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하고 계시겠죠.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지금부터가 1514님이 1514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놀러 오시고 같이 취미도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소향의 가슴만 알죠. 그리고 장들레의 우리들의 가능성입니다.

소향의 가슴만 알죠. 그리고 장들레의 우리들의 가능성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2253님 사연입니다. 유리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와 성까지 이름이 같아서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유리님. 더워진 여름날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몇 년 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제 본성에 따라 굉장히 즉흥적으로 여행을 훌쩍 떠나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아름답게 저장하는 소중한 방법이란 생각에 조금 더 공들여 준비하게 되네요. 나를 위한 여행도 물론 즐겁지만 가족들을 위해 취향을 하나하나 반영한 맞춤 여행 계획을 짜는 이 시간도 여행하는 시간 못지않게 큰 설렘과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유리님은 여행을 훌쩍 떠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꼼꼼하게 계획하시는 편이신가요? 2253님 반갑습니다. 친구분도 최유리신가 봐요. 아무튼 뭐 계획을 짜고 집에 와서 짐을 푸는 것까지가 저는 여행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행 계획 짜는 걸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도 어렵고 얌전히 따라다니는 편이었는데 이제 점점 몇 번 하다 보니까 더 의미 있는 여행을 하려면 직접 계획을 짜는 게 더 좋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제 여행은 제가 정말 계획을 해볼까 봐요.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이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의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그리고 정세벽의 우리의 빛과 춤입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의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그리고 정세벽의 우리의 빛과 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4884님 사연인데요. 토요일에 해야 할 일들을 쌓아놓고 퇴근해서 3살 딸내미랑 열심히 놀아준 후 자려고 누웠더니 일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2시간 뒤척거리다가 결국 출근했습니다. 회사 앞에 주차했는데 들어가기 싫어서 잠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적에 걱정 마세요.

말하여 그대 틀어주시면 한 곡 듣고 바로 들어가서 일할게요. 4884님 반갑습니다. 이게 육아와 일은 병행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해본 게 아닌데도 어렵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주 가끔 가다가 일하러 가서 좀 갑자기 안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러면 딱 2분만 있다 내려야지 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그만큼 기쁜 날들도 있고요. 아무튼 조금 이따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9568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누나. 퇴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어느덧 제 생일이 일주일 남았다는 걸 느끼네요. 생일이 월요일이라 생일 당일에도 유리 누나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퇴근할 수 있어 행복한 모래랍니다. 늘 응원하고 누나처럼 말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신청곡은 요즘 제가 기타로 연습하고 있는 최유리의 둘이 신청합니다. 사랑해요. 9568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지가 말을 깊게 하는 이미지로 제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잡혀서 가끔 민망할 때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히 말해서 상처 주는 적도 꽤 많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기에 생일이시네요. 생일 축하드리고 먹고 싶으신 음식 잔뜩 드시고요. 축하도 잔뜩 받으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최유리의 둘이입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최유리의 둘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1653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율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잘 때,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노래를 계속 틀어놓는 편인데 CD와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입하면서 CD와 테이프를 열심히 모으고 있답니다. 음악 공간을 꾸미며 채워나가는 것도 즐겁고 어릴 적 즐기던 것처럼 아날로그로 들으니 내 스스로 노래에 정성을 담아 듣는 것 같고 가사가 한결 더 와닿네요. 노래는 나를 추억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율디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취미가 있나요? 모트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신청합니다. 1653님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음악을 틀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편이에요. 일할 때가 아니면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을 선호하게 돼서 그런가? 그래서 가끔은 길을 걸을 때 들리는 노래들이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음악 듣는 게 취미가 될 날이 얼른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의 취미는 동물의 숲이에요. 되게 마음이 편하고 퇴근하면 무조건 하고 이 뭔가 분명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속세와 떨어진 느낌이 좀 모순적이게 듭니다. 또 다른 취미가 생기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명왕성 그리고 모트의 점점 더 가까워져요입니다.

루시드 폴의 명왕성 그리고 모트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3564님 사연인데요. 유리 언니 안녕하세요. 벌써 2026년도 반이 지났어요. 유리 언니는 혹시 머리와 마음이 시키는 일이 다를 때 어떤 걸 선택하는 편이에요? 머리는 분명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아서 주위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데 한 번쯤은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쿡에 어른이 된다는 건 신청합니다. 3564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통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고 마음의 아쉬움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머리와 마음이 시키는 일이 다를 때 마음을 따라가면 결국 후회하더라고요, 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은 마음대로 살아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따라오는 후회가 내가 감당할 정도일 때 그럴 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박소은의 너만 있으면 그리고 쿡의 어른이 된다는 건입니다.

박소은의 너만 있으면 그리고 쿡의 어른이 된다는 건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968님 사연입니다. 유리 언니 안녕하세요. 예체능을 하고 있는 모래예요. 요즘 들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점점 저 자신에게 버거워지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분명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에 흥미를 잃어가고 그냥 해야 해서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게 꽤나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라고 하면 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제가 하고 있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곤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맞는 길인가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많은 생각이 드는 새벽이네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작업을 할 당시 많이 들었던 이영훈의 일정의 고백 듣고 싶어요. 0968님 반갑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도 직업이 되는 순간 부담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거나 기계적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번아웃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체능 분야에 속해 있는 꽤 많은 분들이 겪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나와 일상의 나를 이렇게 영리하게 분리하는 연습이 매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미가 덜 생긴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자책하기보다는 루틴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면서 이 정체기를 버텨내는 것이 어떤 권태나 슬럼프를 빨리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0: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1: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0: feel that.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1: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스텔라장의 빌런이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김시솔님 사연입니다. 아, 당땡에서 중고거래 했다가 1077만원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라디오에 107.7번 눌렀는데 SBS가 나오네요. 좋은 경험입니다. 하하. 김지솔님 반갑습니다. 1077만원이요. 쉽지 않은데요. 아, 저는 차마 웃을 수 없어요. 좋은 경험 아니죠. 아, 어떡하지? 돌려받을 방법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것도 사기가 있구나. 아무튼 라디오에 어쩌다가 그 번호를 또 눌러보셨어요. 아, 얼른 해결이 또 됐으면 좋겠고 또 소식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곽민수님 사연입니다. 유리님 잘 지내셨나요? 얼마 전 유리님의 노래를 이어폰이 아닌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하루였고 그날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찾아왔어요. 유리님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바라고 계획했던 일이 잘 풀려서 기분 좋은 순간도 다소 아쉬운 순간도 있으셨겠죠? 삶이 항상 좋게 흘러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리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보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더 좋은 기운이 찾아와서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유리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요즘 저의 최애곡인 최유리님의 땅과 하늘 사이입니다.

저는 그리고 뭐 좋은 순간도 있고 아쉬운 순간도 있지만 요즘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땅과 하늘 사이, 그리고 온더 달의 정상궤도입니다.

최유리의 땅과 하늘 사이 그리고 온더달의 정상궤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이주희님 사연인데요. 유리님 라디오 처음이네요. 정말 팬인데 세상에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다니 마음이 설레네요. 언니 음악으로 많은 위로 받았거든요. 감사한 오늘입니다. 밤마다 우리 데이트해요. 이주희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그리고 또 제 음악이 위로가 됐다니 또 다행이에요. 밤마다 데이트합시다. 그리고 이상민님 사연입니다. 유리님, 성시경 너튜브에서 보고 팬이 되어 라디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이상민님 반갑습니다. 오, 선배님 너튜브면 꽤 전 영상인데 찾아봐 주셨네요. 감사해요. 자주 뵙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박혜경의 고백 그리고 구름의 꽃입니다.

박혜경의 고백 그리고 구름의 꽃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정아름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리님, 모레입니다. 유리님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얼마 전 셋째를 유산으로 보내고 회복 중인데 덤덤했던 마음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너무 괜찮은 척했던 건 아닌가 싶네요. 후. 유리님 노래로 늘 위안을 많이 받아요. 자주는 본방사수 못하겠지만 다시 듣기라도 꼭 챙길게요. 정아름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슬슬 들려오는 소식들이더라고요.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조심스러워집니다. 기대도 있었고 부담도 있다 보니까 이후의 감정들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명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니까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많이 기대가면서 사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양소윤님 사연입니다. 유리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모레입니다.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1시부터 3시인 애프터클럽을 아직까진 다시 보기로만 들었지만 이번에는 늦게까지 공부할 일이 생겨 실시간으로 들어볼게요. 기말고사 응원해주세요. 양소윤님 반갑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공부 친구가 된다면 다행이겠어요. 방해되는 말을 안 해야겠네요. 그리고 노래도 잘 골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수능 금지곡처럼 잊혀지지 않는 노래들을 틀면 방해가 되니까. 아무튼 소유님의 기말고사 준비한 만큼 잘 보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그리고 이혜린의 당신이 좋았어요 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그리고 이혜린의 당신이 좋았어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8052님 사연인데요. 최근에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듀엣하는 유리 언니를 보면 화음을 넣을 때 유리 언니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부르는데 아티스트 분들이 잘 쳐다보시면 힐끔 보고 눈 감고 부르다가 또 힐끔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 슬쩍 다시 눈을 감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런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승관님의 민들레 신청합니다. 8052님 반갑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무대에 섰을 때 부끄러웠던 적은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잘 웃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기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웃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구도상 그랬나 싶기도 해요. 이게 사실 카메라에 보이는 구도는 실제 시선 교류랑 다를 때가 많아서 그렇게 크게 의미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기분이 좋아서 웃어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순간의 민들레 그리고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두 곡입니다.

승관의 민들레 그리고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이세영님 사연입니다. 목소리 무엇? 너무 좋네. 그리고 정지정님 사연입니다.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 일찍 출근하는 길에 처음으로 최유리님 라디오 듣네요. 반가워요. 이세영님, 정지정님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자주 뵙고요. 그리고 이어서 9551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왜 시험 기간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했더니 시험 끝나고 라디오 네 번만 들으면 또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저에게 라디오는 너무 소중한 거라서 한 주 한 주 의미를 담다 보니 시간도 더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껴졌나 봐요. 정우의 나에게서 당신에게 신청합니다. 9551님 반갑습니다. 아, 시험 끝나고 네 번. 그러면 한 달 뒤에 또 시험 기간인가요? 원래 그런가? 원래 이렇게 시험이 자주 보는 거예요?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책임감 있게 잘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정우의 나에게서 당신에게 그리고 이영훈의 멀리 있는 그대에게 두 곡입니다.

정우의 나에게서 당신에게, 그리고 이영훈의 멀리 있는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김민지님 사연인데요. 새벽에 안 자는 틈 타서 오늘 처음 들어와 봤어요. 유리 목소리로 전해주는 말들이 힐링됩니다. 잘 부탁해요. 유리 라디오 화이팅. 김민지님 반갑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너무 늦게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유리 라디오 화이팅.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 파워FM 애프터콜러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요. 또 많은 사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곡으로 선라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릿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슬리피의 아유 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혼자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한 건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진 거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TMI. 엄마가 너무 좋은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까치산의 The Mom of Moms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기분 좋고 엄마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요즘 신조어 엄미새라는 단어가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잘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엄미새는 엄마의 미친 베이비의 줄임말로 살짝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단어 자체는 조금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마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특별한 대상에 애정을 쏟고 덕질을 했다면 이제는 나의 가족도 덕질의 대상이 된 거죠. 스스로 엄미새라고 칭하면서 좋은 곳에 엄마와 데이트를 하러 가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물건을 깜짝 선물로 준비하는 등 원래라면 친구나 연인과 할 법한 활동을 엄마랑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요. 아, 엄미새까진 아니더라도 저도 확연히 나이가 들면서 아, 엄마와 함께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느는 것 같아요. 뭔가 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면이지 않을까요?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부모님, 그 중에서도 엄마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라는 대상이 좀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내 편인 듯한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푹 빠져있는 건 뭔가요? 저에게 그 덕질 대상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9482님, 이제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저는 엄미새예요. 뭘 하든 엄마랑 같이 해야 더 재밌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불안해서 옛날엔 마마걸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젠 엄미새의 소리 듣고 있습니다. 엄마랑 오래오래 데이트하고 싶어요. 맞아요. 에, 엄마랑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한 면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막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나만 이걸 누리나? 엄마나 부모님도 요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같이 모시고 가거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네. 약간 아미새는 아직 등장을 안 한 거 보면은 아버지들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시간이 갈수록 아버님들이 조금 더 약간 여려지거든요. 좀 더 약간 예민해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민감해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미새도 빨리 좀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1635님, 원래는 차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이번 주부터 대중교통 이용 중인데요. 평소엔 귀로 듣기만 했던 라디오에 문자도 보내고 댓글도 남길 수 있어서 좋네요. 찡디는 출근할 때 차에서 라디오 들으세요? 아니면 노래 들으세요? 저는 라디오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아, 오늘 갑자기 이 노래를 들어야겠다 꽂히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은 예, 라디오 들으면서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되고요. 다른 잘하는 사람들 거 들으면은. 예. 아, 그래서 요즘 꽂힌 노래요? 저는 아, 이렇게 꽂혔다라고 하기에는 지난주에 또 가사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실리카겔의 여러분 노 페인 노 게인이 아니에요. 노 페인 노 페일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전주만 딱 들어도 뭔가 약간 찬란한 뭔가 한때가 떠오르는, 그렇게 찬란한 적이 태어나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은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 여러분과 같이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오겠습니다. 실리카겔의 노 페인 띄워드릴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찾아주신 분은 정다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드디어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숙사 짐을 빼고 떠나니까 한 학기가 참 후련하면서도 아쉬워요. 그래도 즐거운 1학기 보낸 것 같아요. 원래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학과 생활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기숙사에서 혼자 사는 방법도 알아가야 하는 거겠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성인이 되는 건가요? 쟁디, 앞으로의 대학생활 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의 아쉬움은 털어내고 앞으로 달려갈 제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보려고요. 학교가 바다 근처에 있거든요. 바다 근처 걸으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 신청합니다. 뉴진스의 하우스 스위트예요.

뉴진스의 하우스윗 듣고 왔고요. 사연 소개된 정다정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너무 부럽네요. 이제 1학년 1학기가 다 끝난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요. 저는 1학년 1학기 딱 끝났을 때는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학점이 1.89인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2주 밤을 새도 1.89가 나와서 와, 나 진짜 부족한 애구나. 조금 이렇게까지 뒤처져도 되나? 그래서 그때 참 혼란스럽게 방학 때 또 그냥 집에만 있고 친구들 잘 안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쓰라린 기억 안고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대학 생활이 즐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 된 삼촌의 입장에서 우리 정다정 씨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대학교 졸업하니까 결국 남은 거는 그때 만났던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추억 남기면서 또 밝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시고요. 우리 친구분들도 언제든 목동 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응원과 함께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6483님,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집들이 메뉴 고민 중입니다. 우선 지금 고민되는 게 밀푀유 나베랑 등갈비 김치찜인데요. 찡디라면 둘 중에 뭐가 더 끌리세요? 등갈비 김치찜이요. 너무 대쪽 같았죠. 아, 이것도 맛있잖아요. 에, 제가 한식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먹었을 때 좀 배부른 느낌도 확 들고 밥도 같이 먹고

요거 시킨 다음에 이제 모든 음식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치킨 시키면 너무 좋고요. 치킨 시키고 나서 아이스크림이나 뭐 과일 같은 것만 딱 준비해서 하면은 이게 손도 많이 안 가고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나영님, 인천 30번 버스 운행하시는 차량 번호 2711 기사님. 기사님도 찡구시군요. 버스 안에서 같은 라디오 들으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저는 내렸지만 남은 운행까지 꼭 안전 운행하세요. 찡디가 끝까지 함께 해줄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나영님도 그렇고요. 2711 기사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또 사실 이런 친구분들도 되게 귀한 게 더 많은 친구를 영입을 하는, 영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 친구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딴 데 가시지 말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안전운행 잊지 마시고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릴 건데요. 먼저 이무진의 청춘만화,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무진의 청춘만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4676님. 5살 아들이 어제 스케치북에 아빠 얼굴이라며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눈은 일자에, 코는 돼지코에, 머리카락까지 꼬불꼬불하게 그려둔 게 저랑 묘하게 닮아서 한참 웃었네요. 찡디도 조카들이 그림 그려준 적 있어요? 이럴 때 진짜 너무 귀엽고 아들 덕분에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림은 사무실 책상에 두려고 잘 모셔서 출근 중이네요.

아유,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직 제 조카는 그림을 그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끄적끄적 스케치북 주면은 낙서와 뭐 이렇게 줄긋기 정도는 많이 하는데, 그림은 시간이 좀더 있어야죠. 근데 저도 한번 조카가 그려준 그림 먼저 받아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내 자식이 그려주는 내 얼굴도 또 책상에다 딱 두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행복한 한때 보내고 계십니다. 정은주님,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가 저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네요. 월요병이라는 게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찡디는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월요병 극복 방법과 함께 저에게 또 힘을 좀 주세요. 월요병 쉽지 않죠. 이거는 불치라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월요일에는 저와 약속을 해둔 게 있는 게, 점심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자 생각을 하고, 화수목금은 그냥 구내식당을 쭉 다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나를 위한 특식, 나를 위한 디저트, 점심 때 하나만 세팅을 해놔도, 그래, 가서 보통 뭐이 시간대 나가시든 8, 9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 한 4시간, 5시간만 버티면 나에게 상이 돌아온다. 요것만으로도 좀 버틸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도 3시 넘어가면 병이 또 씻은 듯이 나아요. 예. 5572님, 쨍디, 저는 방금 회사에 도착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대요. 사무실이 12층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침부터 계단을 오르니 숨이 턱 끝까지 차네요. 찡디는 회사에서 계단 이용 자주 하시나요? 건강을 생각해서 공교롭게도 아나운서 팀 사무실도 1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한번 타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타니까 약간 좀 껄끄러운 분들이 운동 삼아 계단을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게 그냥 지나가기도 뭐하고 발 맞춰서 같이 올라가면서 토크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래, 문명을 이용하자. 그리고 운동은 따로 천국의 계단을 타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그냥 엘리베이터 탑니다. 네. 노래 한곡 듣고 임대카솔로 돌아올게요.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띄워드립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옷 있는 거야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제가 정리를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필요한 걸 잘 찾을 수 있게 정리를 잘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이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돌 선물로 받은 팔찌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보관해뒀을 것 같은 서랍장을 하나 둘 여는데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가 않네요. 돌 팔찌 찾느라고 온 집안을 뒤지고 정리하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분실한 것 같습니다. 잘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이라 할 말이 없지만 너무 속상하네요. 찡디, 이 팔찌 다음 이사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겠죠? 속상한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어딨는 거야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유, 또 아이 돌 선물 팔찌면 소중하게 간직한 물건인데 집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보일까요? 이런 경험들 근데 다들 있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막 뭐 친구들 결혼식 사회에 보고 하면은 이제 고맙다고 상품권 같은 걸 이렇게 종종 주거든요. 근데 전 뭐 백화점에서 뭐 쓸 일 이런 게 별로 없어갖고 차곡차곡 모아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를 잘 못 봤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액수를 막 다 확인해서 얘는 얼마 이렇게 해두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아두는데 아니면은 집 들락날락거리는 동생 얘가? 아무튼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우선은 그 모아둔 거를 다른 데 이동을 해놓긴 했거든요. 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딘가 잘못 두고 못 찾는 거겠죠. 아마 어디는 과님도 다른 데 이사 가거나 한번 집 정리하다 보면은 분명히 툭 나올 겁니다. 예, 꼭 찾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분들도 무언가 나에게 소중한 걸 잃어버려서 속상할 때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찾길 간절히 바라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는 어디에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월요일이라 더 피곤한 아침이죠. 여러분의 피로를 펀펀에 모두 털어놓고 가세요. 답답한 마음도 털어놓으시고요. 고민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게 위로도 한가득 해드리고 좋은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디비님이 신청한 쿨의 맥주와 땅콩,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월요일 아침 승혜 누님과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승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루카스 그레이엄의 7 Years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아침입니다. 오늘의 기상청 케이티 페리의 로어.

케이티 페리의 로어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출석 체크 문자 소개하면서 일어나 볼까요? 9428님, 쨍디 일어났습니다. 오늘 부산으로 출장 가는데 꼭 놀러 가는 기분이 드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놀러 가는 기분으로 일하시고 그 기분이어서 또 맛있는 한 끼 부산에서 먹을 수 있는 걸로 챙겨 드시면은 너무 보람차지 않을까요? 잘 다녀오세요. 잠시 후에는 승혜 씨와 직업적 사고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씨!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
1: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레노.
1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레노.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6: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

0: 인생 선배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넌 직업이 뭐니?
0: 내 본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직업적 사고.
0: 태교를 남편 해준 씨가 아닌 이강인 선수로 하고 있다는 분이죠. 승혜 누나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태교를 지금 할 때가 됐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제 태동도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뭐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예쁜 것만 본다던가.
0: 드라마도 사실 네. 너무 좋아하는.
2: 맞아요. 드라마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0: 그럼 요즘 좀 약간 눈여겨본 네. 아, 이 배우 보면서 약간 태교가 되는 것 같다.
2: 아, 사실은 제가 그 허남준 씨가 지금 요즘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0: 네.
2: 근데 맨 처음에 그 드라마를 봤을 때 아, 이게 나랑 맞을까 했었는데 마지막 편 보고 아예 네. 빠졌어요. 지금.
0: 아, 결국은.
2: 근데 문제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네. 허남준 씨의 그런 남성미.
0: 네.
2: 그다음에 이제 턱선 라인. 이런 게 약간 저희 오빠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거야. 아침부터 죄송해요. 왜 이렇게 저 호응이 없죠? 저기
0: 물 한 잔 드시고요.
2: 아니 근데 저희 오빠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2: 예전 모습을 봤을 때 그 턱 라인. 남성미다운 턱 라인 있잖아요.
0: 얼마나 예전으로 가면 볼 수 있는?
2: 그러니까 좀 예전에 그 체중 라인까지 가야 되죠.
0: 아~ 네, 예.
2: 그 정도 라인까지 갔었을 때 턱이 좀 보였을 때 그때 약간 허남준 씨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요즘 아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빠가. 그래서 제가 김남준 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0: 그럼 반응이 어떠던가요?
2: 어디 가서 말하지 마.
0: 근데 이거를 라디오에 와서 우리 동생한테 일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2: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0: 이게 사랑인 거죠.
2: 예. 아 근데 진짜 닮아 보인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빠졌어.
0: 아니 남편한테 빠진 거예요? 허남준 씨한테 빠진 거예요?
2: 뭐 둘 다.
0: 둘 다에게.
2: 왜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좀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0: 이미 하셨는데요, 뭐.
2: 허남준 씨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톤이.
2: 톤이 저희 오빠도 톤이 좋아요. 아니 진짜로. 제가 제 목소리가 좀 에라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 좋아 좋은
0: 분들 목소리에 뭐가 있다고요?
2: 에라가
0: 목소리에 네. 뭐라 순화해야 되지?
2: 네. 조금 약간 평범하지 않다.
0: 그렇죠. 독특한 보이스.
2: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 좀 좋은 분들을 좋아하는데 네. 저희 오빠가 좋아요. 목소리가 비슷해요. 잠깐만 왜 이렇게 호응이 오늘따라 없어요?
0: 이걸 내가 어디까지 받아야 될지가
2: 나는 닮았다 할 줄 알았어.
0: 네.
2: 아, 그 느낌이구나. 그 최근에 홍윤아 씨가 인별그램에 네. 저기 망원동에 그 허남준이라고 김민기 씨를 올렸었어요 사진을.
0: 왜요? 아니 왜 그랬다.
2: 그래서 제가 알던 허남준 씨 맞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는데
0: 네.
2: 지금 그 느낌이구나 내가.
0: 그렇죠. 네. 왜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허남준 씨가
2: 네.
0: 김민기 씨와 남편. 남편분이랑 김민기 씨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2: 안 닮았지.
0: 근데 두 분 다 지금 누구와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 허남준 씨랑 비슷하다.
0: 공통점이 없는데 지금.
2: 그러니까 허남준 씨한테 죄송하네 아침부터. 하긴 그분 생각 안 하고 우리만 생각했네.
0: 이걸 듣는 분들은 이제 하나는 확실해요.
2: 네.
0: 홍윤아 씨나 우리 승혜 씨나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2: 아, 근데 우리 오빠 진짜 닮았어. 이렇게 되나 봐. 이렇게 드라마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0: 이렇게 되죠.
2: 네, 조심하세요.
0: 자, 우리
2: 네.
0: 허남준 씨를 닮은 혜준 씨를 남편으로 네. 삼고 있는 승혜 씨에게 도착한 문자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7299님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아니라며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생크림 케이크 사달라고 떼를 써서 결국 사주긴 했는데 승혜 씨는 애가 찡찡대고 뗐으면 단호하게 혼낼 자신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 근데 약간 그 시뮬레이션은 어허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0: 그렇지.
2: 타려.
0: 야, 근데 갑자기 아니요. 어허.
2: 원래 보통 어허 이렇게 하죠.
0: 예 네, 맞아요. 보통. 어허 안 돼.
2: 아 그렇게?
0: 네 단호하게 얘기를 할 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렇구나. 아니 최근에 그 보리라고 오빠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잠깐 왔었거든요.
0: 네.
2: 제가 한 3일 돌봤는데 강아지도 제가 간식 주면서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0: 네.
2: 안 기다리더라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타령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법은 아니, 없는데
2: 예를 들면 어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좀 못하는 것 같아요.
0: 이게 제 조카들 하잖아요.

0: 있잖아요. 데리고 가면은 엄마 아빠는 확실하게 매정할 땐 매정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좀
0: 그래서
1: 너무...
0: 아니 이렇게 예쁜 조카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1: 맞아,
0: 생각에
1: 맞아 맞아 맞아.
0: 저는 웬만하면 해달라는 걸로 다 해주는 거죠.
1: 오오오.
0: 왜냐면은 나는 약간 쾌락 없는 아니 책임 없는 쾌락을 책임 없는 쾌락을 추구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난 좋은 것만 해주고
1: 그렇지.
0: 조카의 사랑만 받으면 되니까.
1: 근데 맞아 맞아.
0: 매정할 때는 생각보다 확 매정하게 하더라고요.
1: 그렇게 해야지 교육이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자, 저도 이제 제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조카할 때는 굉장히 높은 음. 그다음에 멜로디를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어떤 멜로디?
1: 그러니까 뭐 가나다라 마바사를 할 때도 아기가 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면 아기가 많이 웃습니다.
0: 어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1: 아, 근데 애기들 진짜 음을 좋아해요. 지금 조카가 10개월 됐는데 음을 되게 좋아합니다.
0: 오~
1: 제가 이걸 조카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0: 근데 확실히 조카들이나 애기들한테는 톤이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상해 내 목소리 이 톤이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아 로미 이러면서 톤이 올라가.
1: 잠깐 제 목소리 흉내낸 것 같은데요 방금.
0: 우리 조카도 놀랬겠는데.
1: 난 내 목소리인 줄 알았어 지금.
0: 영상통 올 때마다 로미 이러면서 하고.
1: 아 진짜? 아 남자분들도 이렇게 높은 음을 하시구나.
0: 남자 조카한테는 안 그러고 여자 조카한테 음이 올라가요.
1: 그러니까.
0: 이게 사람이 이게 생기고 나면은
1: 그렇게 되는
0: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도 좀 목소리 톤이 낮은데 높은 음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게 올리게 돼요 진짜. 우리 박희준님의 문자 하나 만나볼까요?
1: 네. 트민녀 승혜씨. 요즘은 파라파라 춤 추는 게 유행인 거 아시죠? 연극크 모르는 늘크크. 찡디랑 같이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때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연극크를 모른다고 해서 다들 경악을 하셨었는데 승혜씨 파라파라 춤 알아요?
1: 파라파라 춤이요?
0: 네.
1: 파라파라 춤 그 뭐 파는 거 아닌가요? 뭘 파는 춤?
0: 어, 어떡해.
1: 아, 진짜냐고요? 진짜 유행이에요? 이거 예전 유행 아니에요? 진짜야 가짜야?
0: 이거 요 거제에서
1: 아 거제야오?
0: 네.
1: 아 거제야오는 알지.
0: 거제야오에서 미나미 씨가 이제 난 파라파라 춤이나 춰야겠다 그러면서 이걸 춰서
1: 그 파라파라 춤이 옛날 춤 아닌가요?
0: 맞아요 옛날 그
1: 그러니까 저는 캐럿. 그 옛날 춤만 생각하고
0: 아.
1: 거제야오도 왜 자꾸 거제야오가 뜰까? 도대체 거제야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하고 제가 너튜브에서 공부를 했어요.
0: 어, 그래서 찾아냈어요?
1: 찾아냈어요.
0: 이야.
1: 이게 야오가 안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0: 맞아요.
1: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 영크크 알아? 영크크 아냐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어쩜 우리 DJ는 영크크도 모른다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했는데 오빠도 영크크 모르고 그럼 반대말이 뭔지 알아? 밀크크가 아니라 무슨 올크크 뭐 이렇게
0: 아 올드 이제 영이면 올드로 가긴 해야 돼. 네. 맞죠.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질타를 받고 그 방에 가서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아냐 물어봤거든요.
1: 네네.
0: 나만 알더라고요.
1: 진짜로?
0: 네. 다들 무슨 치킨인 줄 하더라고요.
1: 아 진짜냐고요?
0: 진짜로.
1: 어 그 그 치킨.
0: 네 그거로만 그 광고만 알고 TV를 보니까 뭐 새로 나온 치킨이야 이러고 있고.
1: 어머머.
0: 내가 그래 설명을 해줬죠.
1: 어.
0: 이게 이 노래가 이게 있고 영크크라는 게 있고 이게 늙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반대가 있는 거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료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아 아나운서분들 어떡하냐고.
1: 자료 조사하는 거 자체가 지금 올크크예요.
0: 우리 SBS 아나운서가 침체기가 온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영크크 늑크크부터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돼.
1: 그러니까.
0: 쇄신을 해야 돼 진짜.
1: 근데 저희 그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연령제가 어떻게 되시죠?
0: 다양해요.
1: 다양하구나.
0: 네.
1: 그럼 다 알아야 되는 거네.
0: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것들도
1: 받아들이고
0: 우리도 배우는 거고
1: 그러니까.
0: 주고받는 게 있는 아름다운 시간대이자 프로그램인 거죠.
1: 괜찮아요?
0: 나 늘크크라. 늘크크라.
1: 아니 거의 올크크예요 지금 올크크.
0: 포상이 너무 어려웠어. 포상이 너무 어려웠어. 미안해요.
1: 너무 분발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0: 그럼요. 모르면 모르는데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열린 자세로. 생방송할 때 많이들 질책을 해주세요.
0: 맨날 혼나요. 자 오늘도 많은 가르침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직업적 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게요.
1: 네.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펀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펀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해주세요. 남겨주신 조언 중에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추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조언은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1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조카를 낳아줬거든요. 우리 찡순이 삼촌 보여? 지금 삼촌 보고 웃은 거야? 그래, 삼촌은 찡순이밖에 없다.
2: 야, 너는 일 안 하냐? 왜 이렇게 자주 와?
0: 아니, 내가 내 조카 좀 보겠다는데 왜? 우리 찡순이, 삼촌이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2: 아휴, 분유나 사와.
0: 사는 곳도 가까워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누나 집에 가서 조카랑 놀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는데요. 아, 누나, 이런 게 책임 없는 쾌락인가? 조카가 최고다, 진짜. 내가 매일 와서 찡순이 봐줄게, 어?
2: 아이, 뭘 매일 와. 우리 찡순이 이제 곧 돌잔치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럼 너가 와 사위 좀 봐줘, 그러면.
0: 진짜? 내가 돌잔치 사위 봐도 되는 거야?
2: 어차피 가족들만 부를 거니까 편하게 준비해.
0: 누나의 부탁으로 조카 돌잔치 MC를 맡게 됐습니다. 편하게 준비하라고 하길래 장소 대여만 하고 그냥 소소하게 진행하려고 했죠.
2: 야, 이인권, 잘 준비하고 있지? 이제 2주 남았는데 잘해라.
0: 아, 알겠어. 준비 잘할게.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2: 야야야, 준비 잘 돼가는 거 맞지? 재밌게 해야 된다.
0: 준비 잘하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하루가 지나고.
2: 아, 이제 이번 주면 돌잔치야, 인권아. 너만 믿을게.
0: 돌잔치를 부탁한 이후로 매일 같이 연락해서 잘 준비하고 있냐고 묻는 누나 때문에 신경 쓰여서 미치겠습니다. 소규모 돌잔치를 제대로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방법, 셀프 돌잔치를 잘 준비할 꿀팁 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1137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조카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아니, 승혜 씨는 만약에
2: 갑자기 생각났어요.
0: 네.
2: 저희 조카도 곧 있으면 돌잔치인데.
0: 어?
2: 왜 남동생이 아무 말도 없는 거지?
0: 왜냐면 근데 누나한테 MC를 봐달라고 하기에는.
2: 아, 그러고 그럼 누가 보는 거야? 자기가 보는 건가? 보통 가족끼리 하면은 어떻게 보죠?
0: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했어요.
2: 아, 본인이?
0: 그러니까 진짜 크게 안 하고 가족들만 모여서 했으니까.
2: 네네.
0: 뭐 막 재밌는 진행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경품 행사 위주.
2: 아, 그리고 경품도 있구나, 가족끼리 해도.
0: 있죠.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2: 무조건 가야겠네.
0: 그 첫째 돌잔치를 할 때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2: 어머.
0: 그래서 둘째의 성별을 맞춰보세요.
2: 아,
0: 막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서 막 갈라지고 뭐 이것저것 해서 경품을 나눠주는 걸 했거든요.
2: 네, 재밌다.
0: 그거가 조금 확실히 호응이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2: 그니까요. 저도 예전에 어떤 그 개그맨 돌잔치를 갔었거든요.
0: 네.
2: 근데 이제 뭐 엄청 비싼 명품 그 종이 가방이었던 거예요.
0: 허?
2: 사람 난리 난 거야.
0: 난리 나죠.
2: 안에 다른 게 들어있더라고.
0: 에이.
2: 근데 그게 몇 개가 있으니까 계속 기대하게 됐는데 하나 정도는 진짜가 있었어요.
0: 그래요? 또 그거를 진짜 재밌게 쪼는 게
2: 맞아.
0: MC의 역량이자 또 코미디언 분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2: 그러니까요.
0: 게.
2: 재밌어요. 저는 예전에 개그맨 지망생이었을 때
0: 네.
2: 항상 그 갈갈이 홀 가가지고 보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병기수 선배가 너무 재밌어요.
0: 와, 그분이 또 요즘 골프 쪽 꽉 잡고 있잖아요.
2: 네.
0: 골프 가서 행사하는 거가 기가 막힌대요. 진짜.
2: 그러니까.
0: 와.
2: 이게 난리가 나요. 병규 선배는 진짜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
0: 코미디언이 봐도 타고난
2: 봐도.
0: 것 같은
2: 네.
0: 그런 분들이 따로 있구나.
2: 그렇죠.
0: 자, 이쯤에서 이 고민에 도움을 줄 친구들의 조언들 만나보겠습니다.
1: 네, 4132님께서 7년차 이벤트 업체 직원인데요. 어떤 잔치든 선물이 있어야죠. 돌잔치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가족들도 챙겨야 하거든요. 간단한 행운권을 만들어서 소소한 선물 받아가는 시간은 어때요? 아무리 무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은 법이거든요. 마스크팩, 핸드크림, 상품권 등등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서 행운권 추첨으로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분명 모두가 행복한 돌잔치가 될 거예요. 선물 구매하는 돈은 누나한테 영수증 처리하시고요.
0: 마지막에 왜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2: 아니 제가 남동생이 있으니까 이게 누나한테 영순 청구하라는 거가 꼭 저희 남동생 같아가지고.
0: 아, 이게 또 동생이 돈 다 해버리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네,
2: 그렇죠.
0: 근데 어쨌든 선물을 최대한 준비하라는 거는 너무 좋은 조언 아니겠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이어서 피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4년 차 교무부장입니다. 저는 돌잔치를 졸업식 버전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식순은 졸업식 식순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요. 1번 개식사, 2번 국민의례, 3번 양가을은 축하 인사, 4번 부모님 인사, 5번 생일 축하 노래, 6번 돌잡이, 7번 폐식사. 이렇게 진행하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좋지 않을까요?
2: 어때요?
0: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우리 편하게 아니, 얘기하니까.
2: 근데 원래 네. 돌잔치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되긴 돼요.
0: 흐름은 있죠, 분명히. 네,
2: 흐름은 있는데 이걸 네. 다 한다. 조금 아기가 울지 않을까.
0: 제가 봤을 때
2: 네네.
0: 빠르면 개식사, 느리면 국민의례 때 이미 애 울어요.
2: 아 진짜로? 벌써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0: 애 초반에 울면은 엄마 아빠 이미 진땀 다 빠지고
2: 맞아 맞아.
0: 애도 지쳐요.
2: 아니면 순서를 바꿔보는 거 어때요? 6번 돌잡이부터 시작하는 거야.
0: 아, 시작부터?
2: 먼저 하고.
0: 아, 컨디션 좋을 때 꼭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2: 먼저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떨까?
0: 그러면은 저는 사실 교무부장님 의견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2: 아, 진짜로?
0: 네, 이 생각이 드네요.
2: 네. 8024님께서 3년차 개그맨 지망생입니다. 오.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최대한 많은 장기 자랑이나 성대모사가 필요하죠. 돌잔치 MC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돌잔치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참석하시잖아요. 모두를 만족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그 뽀로노나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연습해 가시는 걸 좋습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차승원 성대모사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연습해서 진행할 때 적재적소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이거는 또 네. 코미디언 선배로서 네. 이 지망생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2: 솔직히 장기자랑이나 성대모사 있는 네? 사람 플러스 점수 올라가거든요.
0: 올라가죠.
2: 그리고 그냥 뭐만 안 해도 차승원 씨 성대모사 아 이거 있잖아요.
0: 뭐요?
2: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 목소리 지금 들리긴 하는데 네. 그렇게 만약에 된다 하면은 그냥 뭐 보는 분들도 즐겁죠. 사실.
0: 근데 저는 네. 여기서 이재율 씨 정도로
2: 그쵸?
0: 차승원 씨 성대모사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무조건 그치? 해야 된다. 근데
2: 만약에 안 똑같은데 한다. 그럼 어때요?
0: 그럼 분위기가 갑자기 이 앉아 계신 분들도 애매하면은 이걸 웃어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고민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애매하게 맞아요.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2: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상품을 또 나눠주는
0: 그렇지.
2: 게.
0: 상품과 기세로 몰아가는 네. 게. 그래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2: 네.
0: 자 이렇게 세 분의 조언을 받아봤고요. 저와 승혜 씨는 3부로 넘어가서
2: 네.
0: 어떤 분에게 추가 선물을 드릴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2: 아, 카페24.
1: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3: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갑작스러운 친구의 장난에 놀란 상황에서 다음 중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진짜 놀랐잖아. 진짜 놀랬잖아. 정답은 놀랐잖아입니다. 놀라다와 놀래다 두 표현은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주어입니다. 놀라다는 주체인 내가 뜻밖의 일로 당황했을 때 쓰는 말로 나 너무 놀랐어가 바른 표현이고요. 남을 놀라게 했을 때는 놀래다가 맞습니다. 놀래다는 놀라게 하다의 줄임말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나 진짜 놀랐잖아. 졸고 있는 친구를 뒤에서 놀래주었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직업적 사고 승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 소개했던 1137님 사연에 재미있는 조언 해주셔서 추가 선물 받아갈 분 정해봤습니다. 승혜 씨가 직접 발표해 주시죠.
1: 네. 7년 차 이벤트 업체 직원이신 4132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왜 4132님 선택했어요?
1: 일단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뭐가 좀 안 풀린다 했을 때 일단은 선물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마지막 좀 고민했던 게 누나한테 영수증 처리하세요. 여기 좀 걸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생각은 안 하고 사연 좋은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0: 그렇죠. 자, 지금은 어떻게든 저를 커플로 만들려고 저보다 더 노력하는 분이죠. 승혜 씨와 함께 연애적 사고 시작해볼게요. 5266님이 보내주셨어요.
1: 저는 대문자 T 남자친구와 2년째 연애 중입니다. 연애를 시작했을 땐 이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인 줄 몰랐는데요. 자기야, 나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있었잖아. 근데 그거 준비하다가 자료 넣는 걸 깜빡해서 발표 중간에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어. 나 진짜 창피해서 얼굴 빨개지고 너무 속상했어. 제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으면
0: 그건 승혜 네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한테 혼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아? 그럴 때 우선 죄송합니다 먼저 했어야지.
1: 이거 누가 몰라서 그런가요? 그냥 제가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으면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공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완벽한 티라서 그 상황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0: 아기야, 나 어제 친구들 만났잖아. 근데 민정이가 내 신발 보고 어디서 샀냐고 묻길래 알려줬는데 백화점에서 산 건 줄 알았다면서 피식 웃는 거 있지. 나 기분 나빴는데 말도 못했어. 진짜 어이없지. 근데 걔네 신발도 백화점에서만 사나봐. 열받네 진짜. 제가 친구들 만났을 때 사소한 신경전이 생겨서 서운하고 속상했던 일을 털어놨을 때도
1: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속상해할 거면 친구들 만나는 횟수를 줄여보는 거 어때? 그래야 네가 편하지.
0: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결 방법을 내서 저한테 추천해주고 권유합니다. 저는 해결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래서 속상했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해준 거거든요. 내 마음을 좀 공감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자꾸만 해결해주는 이성적인 남자친구, 대문자 T 남자친구랑 감성적으로 대화할 꿀팁 없을까요?
2: 사연 보내주신 5266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힘들고 속상한 일들을 얘기하면은 남자친구가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이 대문자 T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승희 씨 주변에 혹시 이런 대문자 T 성향을 가진 분 있어요?
0: 제가 이걸 보니까 사연을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2: 아, 승희 씨는 약간 T 네. 성향이 강해요?
0: 아니 근데 이게 예전에는 F가 많았거든요. 좀 감성적인 게 있었는데 제 골대녀 이후 아예 T로 변한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해서 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너가 그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하니까 그 친구 뭐야? 그 친구는 극 F거든요.
2: 아~
0: 그 기세 좋은 친구 있잖아요.
2: 아, 그분이 F예요?
0: 네, 예. 그럼 감성적이에요, 되게.
2: 네. 그럼 승희 씨가 봤을 때 저는 F인 것 같아요, T인 것 같아요?
0: 약간 극 T는 아닌 것 같고, 약간 T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못해서 남자친구분을 이게 약간 대변하고, 네.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0: 어떻게 우리 둘 다 T인데 이런 사연을 얘기해도 되는 거야?
2: 근데 승혜 씨나 저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는 T들은
0: 네.
2: 내 사람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잖아요.
0: 그렇긴 해요.
2: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고민을 해서
0: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2: 이게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5266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이 고민을 풀어줄 친구들의 연애적 사고 조언 소개해드릴게요.
0: 너나 나나 님께서 또래 상담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는 결혼 16년차 아내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또래 상담 기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힘들어 라는 말에 공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감 답변 10개를 적은 종이를 뽑아서 코팅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주니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잘 따라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방법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우선 공감 답변 열 중에서 골라서 대답할 수 있게 훈련하는 거죠.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속상했겠구나 등등 이런 답변만 써둔 종이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싸웠어. 근데 남편이 잠깐만 일단 뽑아보고 아이고 이러면 어떡해. 이게 더 싸우는 거 아니야?
2: 이걸 잘못 뽑혀봐요. 아이고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부터 나오면은
0: 그리고 이제 공감이니까 이런 게 나왔어.
2: 그렇지.
0: 놀려? 이렇게 갑자기
2: 이게 진심으로 공감을 해서 나오는 것과
0: 네.
2: 그냥 이 워딩만 나오는 거랑은 듣는 사람 입장이 확 다르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좀 잘 못하시는 분이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시 T니까.
2: 저도 공식이 있어요.
0: 공식 어떤 공식이 있어요?
2: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0: 나 지금 PD님이 자꾸 뭐 내기만 하는데 하품만 해. 나 진짜 화가 나.
2: 와 나도 그 PD님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속상하거든요.
0: 네.
2: 속상하게 만든 사람을 같이 욕해주는 거죠.
0: 아, 근데 공식이 생긴 거예요?
2: 이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내가 하도 못하니까 이제 작가님들 좀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풀어간다.
0: 네. 아, 이런 거 다 알려주고 공부를 해야 되구나.
2: 근데 이게 저처럼 잘못되면은 네. 1년 동안 무슨 얘기하도 그 사람 욕만 하거든요. 그럼 또 잘못돼. 그러니까 그렇게 욕할 대상은 아닌데 욕만 하다 끝이 나는
0: 그러면
2: 거야.
0: 그러면 이제 갑자기 너무 친한 친구인데 나 이런 거 속상했어 하고 욕했잖아요.
2: 네.
0: 그러면 오빠 내 친구인데 그래도 너무

0: 아이고 이러면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짓수를 몇 개 정해두는 거는 네. 굉장히 위협할 수 있다. 위험할
1: 맞아요.
0: 수 있다.
1: 맞아요.
0: 아 큰일 났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여서 한 분 더 만나볼게요. 후덜덜님. 결혼한 지 6년 된 남편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쓴 방법인데요. 제가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아닌데? 별론데? 하니까 하루는 제 옆에 곰돌이 인형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걔한테 무슨 말을 한 후에 스스로 아닌데? 하면서 본인이 대답을 하더니 곰돌이 인형을 한 대 치더랍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반복을 하면서 별론데? 하면 또 치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학습이 됐어요. 사연자분도 남편이 공감 안 해주고 티처럼 얘기하면 인형 하나 데려와서 똑같이 말하게 하고 때려보세요. 이게 공포 학습 효과가 있는지 바로 고쳐지더라고요.
1: 너무 공포긴 하네요. 눈앞에서.
0: 그래서 이런 공포까지도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1: 그러니까. 참 이런 감정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이게 나는 유행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네, 또 똑땅이님께서 네? 4년째 연애 중인 여자입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애교 공격을 들어가야 합니다. 내 말에 공감을 안 해준다? 똑땅해. 인건이가 공감 안 해줘서 똑땅해. 그냥 질러버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티정 모먼트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똑땅해. 냉정해도 똑땅해. 어디서든 질러보세요. 공감 못하던 남자친구도 바로 공감 왕이 될 겁니다. 아, 나도 이걸 하면서 닭살이 돋았어요.
0: 근데 저는 지금 저를 대입해서 봤거든요.
1: 네.
0: 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우선
1: 진짜?
0: T가 당황을 하면은 본인의 성향을 잃게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럼 우선 그 상황을 다시 어떻게든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돌리려고 아 그래 똑상했구나 진정해 하고 공감이 아. 먼저 나올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0: 우선 당황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런 약간 한쪽에 일방적인 폭력적인 애교로 한번 나가보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1: 차라리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애교로 그치,
0: 못 받아들이게끔 어어. 당황을 시키게끔 애교를 한번 부려보는 거죠.
1: 그쵸.
0: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어서 이분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8145님인데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제 경험상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화를 이어가면 감성적인 F 성향의 사람은 억울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우리 남편 집안도 가족들이 모두 T 성향이라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복수한답시고 모두가 F 성향인 저희 집에 데려와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두니 눈치를 슬슬 보다가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사연자분도 남자친구를 F들만 있는 곳에 데려가세요. 고문처럼 힘들겠지만 어쩌겠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공감을 해야지.
1: 근데 어때요? F 사이에 있는 T 같이 융화가 될 것 같습니까?
0: 아, 저는 뭐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닌데 금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1: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오늘따라?
0: 금묵자흑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쓴 거예요 찾아서.
1: 아, 그렇구나. 네.
0: 어쨌든 검은 데 가까운 데 네. 가면은 검은색 묵고 하니까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1: 아.
0: 동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1: 아, 근데
0: 거죠.
1: 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이럴 것 같은데.
0: 아 그런가? 근데 저는 어쨌든 라디오 여기서는 F인 성향이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조금씩
1: 이렇게 융화가 되는구나 우리가.
0: 되게 조금씩 느리긴 하지만
1: 네.
0: 조금씩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8145님도 이 조언이 너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1: 네.
0: 와,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가 선물 받아갈 분을 선정하도록 할게요. 김현철의 왜 그래 띄워드립니다.

0: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남겨주신 조언들 만나봤고요. 저 승희 씨의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은 조언도 골라봤습니다.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 누굴까요?
1: 똑당해. 4년째 연애 중인 여자이신 똑당해님입니다. 잠깐 빵빠레도 작은 것 같은데? 피디님 당황하셨나 봐.
0: 왜냐면 피디님도 똑당했어. 여기서 바로 나와야
1: 진짜
0: 되는데.
1: 진짜 애교를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다 당황하게 되는 거야.
0: 놀란다니까요.
1: 근데
0: 이렇게
1: 내가
0: 나오는 거죠.
1: 얼마나 저기 그랬는지 인권 씨 귀가 빨개졌나. 너무 저 무리한 애교였나요?
0: 네. 어느 정도는 무리하게 한번 해봐야 상대도 놀래서 스스로의 이 틀을 깨고
1: 공감을 해준다.
0: 새롭게 나아가고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 역시도 똑당해님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1: 네.
0: 자, 저와 승혜 씨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0: 전화.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0: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1: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승혜 씨랑 인사 나누기 전에
13: 네.
12: 아니, 왜 웃은 거예요?
13: 공지사항이 있잖아요, 저희가.
12: 그렇죠.
13: 인권 씨가 사랑을 찾아서 좀 만났었잖아요. 아, 저 예. 프로그램 나갔잖아요.
12: 예.
13: 예, 직접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게?
12: 아,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애매하긴 한데 이게 친구분들은 이미 연락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13: 그렇죠.
12: 보고 나서. 예.
13: 왜냐하면 이분이 갑자기 여기에 나온다고?
12: 예, 아직 뭐 직업은 공개가 안 됐지만은.
13: 네네.
12: 아무튼 뭐 대놓고 말은 할 수 없지만은
13: 네.
12: 프로그램에 나왔음에도 저거 왜 저래 싶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뭐 예, 잘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13: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생겼으니까.
12: 그럼요.
13: 보기 좋네요.
12: 아,
13: 네, 이것이
12: 긴장이 많이 됩니다.
13: 마지막까지 꼭 챙겨볼게요.
12: 네. 그리고 사실 원래 공지사항이 이게 아니었는데.
13: 네, 다른 게 있었어요.
12: 진짜 공지사항 우리 펀펀에서 준비한 거 승혜 씨가 발표해 주시죠.
13: 네, 펀펀투데이에서 준비한 특급 이벤트. 펀펀 가족들의 애장품을 건 특별한 시간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12: 사실 이미 저 포함 펀펀 고정 게스트들의 애장품 저희가 다 받아놨고요. 내일부터 2주 동안 화요일이랑 수요일 궁금한 이야기 앱 코너에서 진행하면서 우리 게스트들이 직접 펀펀에 전달한 애장품들을 친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13: 맞습니다. 제 애장품은요 이번 주 수요일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들어봐 주세요.
12: 네. 아, 이게 애장품들이 괜찮은 게 많이 왔어요.
13: 저는 사실은 저기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뭐 관련된 걸 드릴까 하다가 또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말 실용적인 걸 내놨습니다.
12: 정말 실용적이고 이거 싫어하는 분은 전 못 봤어요.
13: 진짜로?
12: 이거 받아가면 무조건 만족할 거고.
13: 근데 그거 좀 자랑해도 될까요? 가격대가.
12: 아, 승혜 씨 약간 무리했어요.
13: 아, 제가 좀 가장 크죠?
12: 제가 봤을 때는 승혜 씨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다.
13: 높다.
12: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3: 그래서 제 애장품을 꼭 가져가 주세요.
12: 이건 굉장히 탐나는 애장품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소란의 너를 공부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승혜 씨 오늘 하루도
13: 어메이징
12: I love you
13: 소마찡
12: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0: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우연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아유 젊다 젊어. 애기네 애기.

그때 당시에는 그 사진을 마음에 안 들어 했을지도 몰라요. 아우 나도 이제 나이든 티가 나네.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사진빨도 안 받고 아우 못생기게 나왔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불과 1, 2년 전 사진 속에 나는 주름이나 뱃살 같은 거는 잘 안 보이고 그냥 마냥 반짝반짝 젊어 보이잖아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딸리겠지만 내년에 내가 보기에 오늘의 나는 아우 애기네 애기 이런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서 또 한 주 파이팅 해봐야죠. 김영철의 파워FM 오늘 가장 젊은 전 김영철입니다.

0: 펀의 위아 영으로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9152번님이 3년 전 사진에는 머리 숱이 제법 많았었는데 최근에 찍은 사진 머리가 휑 슬퍼요. 아 이게 한 해 안에 또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막 예전에 막 풍성하고 얼굴도 막 뭔가 좀 탱탱하고 애기 같은 게 있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정은주님이 이모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한 80, 90세 어른들이 70세 할미 보고 아이고 세댁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린 얼마나 젊은 거지 감도 안 와. 아, 그러니까 나 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17, 18 요럴 때 저희 엄마가 딱 지금 제 나이였거든. 그때 진짜 그냥 거의 와 진짜 완전 어른이었거든. 그리고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시집 가고 하나가 태어나면서 할머니 하는데 아 우리 엄마 50대 중반에 할머니 되는 거는데 나도 할아버지 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에. 아무튼 이렇게 또 시작하기 시작하면 또 슬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러지 말고 6월 마지막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아침 내 모습은 어떤지 찰칵 우리 아 나 지금 셀카라도 그죠? 나 딱 찍어가지고. 인별그램에 올려놔야지. 자 내년에 딱 이걸 보면 그죠? 1년 전 오늘 딱 뜨면 오! 야 이거 오! 애기네 애기 이러면서 또 힘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월요일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4부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김하영 박지현 씨와 월요일에 도파민 스토리로 쫄깃한 아침이 갈 거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철파임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 보충음료 혈당관리차 소시지 세트 있습니다. 고릴라 보이죠? 보는 라디오 자 너튜브로 들어오시려면 SBS 라디오 에라오 채널 실시간 라이브로 열려 있으니 보실 수 있습니다. 에라오 한번 검색하세요. 또 에라오 세 번 검색하진 않겠죠. 언하김입니다.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 언하김과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디리 하시죠. 월요일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디리부터 2시간 언제라고 했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

0: 모르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네 거 맡길 곳 어디 없나?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9: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0: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9: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르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에서 만나요.

아주 칭찬해. 0230 나 홀로 여행.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디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수상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모터보트나 일명 바나나보트라고 불리는 워터슬레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수상 레저 활동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이용할 때는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가 안전장비의 역할을 해서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수상 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0: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수상 예정 활동할 때는 출항 전 기상 정보와 기상 특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음주 상태일 때는 노노노. 그리고 야간 운항 제한 시간도 꼭 준수하면서 시원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자고요.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랐는데 노른자 가장자리가 초록빛이라 상한 건가 싶었던 적 있으시죠? 이 상태는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입니다. 노른자 속 철분과 흰자에 들어있는 황 성분이 열을 오래 받으면서 반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황화철이라는 회녹색 물질이 생성돼 노른자와 흰자가 맞다는 경계 부분에 띠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띠는 달걀이 상했다는 뜻이 아니라 좀 오래 익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노른자가 살짝 퍽퍽하고 흰자가 질겨질 수는 있지만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자, 오늘도 오데리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김명아님이 어제 시대 모임이 있었는데 철가루 5명 영입했어요. 와우. 7월 청취율 조사 여전히 1위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철파엠 우수수수수수수수수 영업사원 인정인가요? 오늘도 철파엠과 활기차게 시작할게요. 아, 5분을 더 해오시면 그때. 네.
1: 욕심이 과하군 김영철군.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5분을 이렇게 영입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두어 분 막 약간 떳떳한 미지가 막 하게 막 그래? 약간 없었나요? 반신반의. 어쨌든 우리 철가루도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있겠네요. 김명환? 김명환? 우리 모임 어제 나왔던 우리 가족 하시고 계시겠군요. 7월 달에도 명환 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22056으로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0230번님 오늘 하루 휴가 내고 버킷리스트 중 첫 번째였던 나 홀로 여행하기 떠납니다. 목적지는 한 번도 안 가봤던 경주. 역사책에서만 봤던 불국사와 왕릉도 보고 황리단길에 그 유명한 10원 빵과 예쁘게 피어있다는 핑크뮬리 다 보고 오려고요. 와, 오늘 일정 잘 짜셔야 될 것 같다. 불국사 갔다가 다시 또 왕릉으로 넘어와야 돼요. 경주시가 있고 또 불국사 한 10분 15분 거리니까 버스로 갈지 차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국사 갔다가 또 이제 황리단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하고 불국사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동선 좀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경주 또 하이 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싶지. 재밌을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고 쌈밥 꼭 드시고 오세요. 경주 가면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을 만들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6초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숙님이 철업디 헤드셋이 바뀌었네요. 멋져요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라디오 팀들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이제 처음에 괜찮다 뭐 바람막이 어때 조깅하니까 나 헤드셋 사주면 안 돼? 저는 진짜 예전에 막 그 DJ들 똑같은 거 아니고 다른 거 쓰는 거 같은데 좀 약간 연차가 찼을 때 하고 싶더라고요. 막 1, 2년 찰 때 말고 지금 좀 그래도 되잖아요 제가. 우리 라디오 철팸 제작진들 사준 건데 아까 인베그램도 하나 살짝 올렸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도 약간 고퀄이라서 막 이퀄라이징? 막 지금 막 작업하는 것 같고 찡 올리고 그러잖아요. 아, 제 목소리가 진짜 성시경처럼 들려요. 감사하고요. 그러면 날씨 알아보러 가볼게요. 목소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자꾸. 백형 리포터.
2: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왜 웃죠?
2: 너무 따뜻해서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0: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날씨 어떤지 한번 기쫑긋 새 헤드셋으로 들어볼까요?
2: 네, 어느새 6월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수원, 파주, 대구 31도, 대전, 광주 32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서울 등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40mm가 되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햇빛과 비도 피할 겸 가방 속에 양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제니, 너 없는 돈에 하이디, 제니 제니, 제니, 제니도 뭐 제니, 제니, 뜨거 빵야 빵야 내가

0: 딴딴따. 아침을 열어 잘 깔아드려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까지 챙겨드리는 빵냥빵냥빵냥 시간이 들어왔어요.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의 정말 네네네네네네네 다르게 들려졌고 헤드폰에서 잘생기게 들려요 목소리가.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이종렬님인데요. 저는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철파임을 들으며 일을 하다 보면 등교하는 아들딸이 전화가 와서 오늘 빵야 문제를 맞췄냐며 묻곤 한답니다. 아빠도 나가서 꼭 신기록 달성하라고 해서 신청합니다. 와 신기록 좋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이종렬님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늘 거북이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파란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1: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0: 보너스 선물 하나 획득하셨고요. 정렬님 굿모닝.
1: 안녕하세요.
0: 아니 지금 이제 청소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청소를 하는 거예요?
1: 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청소업체는 큰 베이커리 카페나 네, 규모가 있는 병원 같은 곳에서 자체 청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혹은 환자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아유, 그냥 큼직한 우리 대형 청소 전문 업체군요, 그죠?
1: 네네.
0: 아, 근데 아까 아이들이 빵야 문제를 이제 맞췄는데 아빠 몇 개 맞췄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요?
1: 아, 큰애가 이제 퀴즈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빵야 퀴즈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그럼 아이들도 철가루라는 얘기잖아요.
1: 네, 제가 전파했습니다.
0: 아, 오늘 다들 티를 많이 내시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몇 문제 맞추고 싶어요?
1: 신기록이 그 여덟 문제인가요?
0: 여덟 문제까지 한번 나왔었나요? 나 다 일곱 문제, 그렇죠? 일곱 문제 아니 여덟 문제인데, 내가 떨려. 문제를 잘 내야 되겠네. 그럼 오늘 여덟 문제를 도전하겠다.
1: 나 그 넌센스만 아니면 가능할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넌센스가 어려워서.
1: 네.
0: 예. 아니 이제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집에 빨리 오면 좋아하겠지 아무래도 그죠?
1: 그렇죠. 일찍 끝나니까.
0: 아 일찍 몇 시 끝나요?

0: 보통 한 10시, 11시 정도면 끝납니다.
1: 오전에?
0: 네네네.
1: 오, 그렇게 하면 아이들하고 또 낮엔 또 놀아주고 그러네요?
0: 등교, 하교하고 놀아줄 때도 있고, 네. 네네, 학교 빠지고, 이렇게 놀러 갈 때도 있고, 근데 1박 2일이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워요.
1: 아, 당일치기가 많으니까.
0: 네네네.
1: 아, 그래도 앞으로 우리 종률 씨 어떤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0: 저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편히 되어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1: 지금도 있어요. 좀 많이 들어주고 있나요?
0: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죠.
0: 그렇죠, 제가 티라서.
1: 아, 티라서. 자, 그렇다면 티티 전화 연결만 돼도 수분 보충 음료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안부제 마칠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입니다. 자,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꽉 차 있는 달.
0: 보름달.
1: 노래 퀴즈. 야야야 내 땡땡이 어때서.
0: 나이.
1: 여사 퀴즈. 남극 신사 뽀로로 하면 떠오르는 동물.
0: 펭귄.
1: 속담. 이가 없으면 땡땡으로 산다.
0: 잇몸.
1: 사다성어.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토사.
0: 구팽.
1: 색깔 퀴즈.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나오는 색깔은.
0: 주황색.
1: 줄임말. 취준생은 땡땡을 땡땡 준비생이죠. 취준생.
0: 취업준비생.
1: 산수 퀴즈. 오토바이 바퀴수 곱하기 택시 바퀴수는?
0: 8.
1: 그래서 총 몇 개야? 8이 몇 개지? 8, 8문제! 정렬 씨. 넌센스 뺐어. 일부러.
0: 아, 감사합니다.
1: 넌센스 빼고 넌센스 아까 넌센스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아, 정렬 씨. 와, 기록했어. 기록했어. 자, 여기서 그러면 기록 타이죠, 타이 기록. 여기서 찰가루 퀴즈 요거는 맞추지 마세요.
0: 네.
1: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주로 화장실이나 옷방, 화장대 있죠. 아이는 부모의 땡땡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오늘 상품은 수분 보충 음료수고요. 종렬님 끝으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쫙 해주신다면요.
0: 네. 박미란, 이서연, 이도연 듣고 있나? 라디오로 들으니까 목소리 좀 새롭지. 아, 아빠 방송 체질인 것 같아. 이따가 끝나고 보자.
1: 예, 잠깐만요.
0: 사랑한다.
1: 종률 씨.
0: 네.
1: 아빠 방송 체질인 것 같지? 이거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요?
0: 아, 적어놨어요.
1: 아, 잘했어 잘했어. 아, 그래도 아니 뭐 적어놔도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아, 문제 어떻게 예상했던 대로 딱 맞췄죠?
0: 아, 네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1: 아, 이게 덕분이니까 아홉 문제가 쉽지가 않네. 어쨌든 정렬님은 또 좋은 하루 되시고 꼭 1박 2일 여행하는 날이 오길 바래요.
0: 네네. 감사합니다.
1: 땡땡도 한 번은 여자 땡땡아 땡땡아 땡땡아 땡땡아.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후회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0: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 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아 쓰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엠 틀어야지! 텐션

0: 철학계 함께하는 뮤직사임 오늘은 장윤서님의 사연입니다. 매직 핸드로 선을 뽑아올 건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1: 오늘 목소리 어때요? 아주 나이스 이게 제 목소리예요? 아주 나이스 자 랜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장윤서님이 받은 선물은 혈당당달한 혈당관리청 자 장윤서님이 오늘 사주신 게 여름이라 기운 없다고 하시는 친정엄마를 위해 맛있는 삼겹살을 사드리러 갔습니다. 맛있게 먹고 계산하려는데 벌써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저도 모르게 빠르게 계산을 했던 거 있죠. 엄마는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슬램덩크의 강백호도 못 따라갈 스피드 내가 원하는 건 뭐 스피드 다음번에 제가 더 빠르게 움직여보려고요.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신청합니다. 아... 윤서님 우리가 이제 뭘 하기도 전에 부모님은 빠르게 해둘 때가 있어요 그죠 항상 성격이 급할 수도 있지만 그냥 딱 보면 아 그리고 엄마들은 식사하시면 좀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엄마도 식사하고 밖에 이렇게 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철학적 공감자 주제 부모님은 초능력자 내가 물건을 찾고 있을 때 두 번째 사람 옆에 밑으로 싹 봐봐 엄마 나오지 그 내가 다치기 전에 빛의 속도로 낚아챈다라든가 잡아 끌어당겨주잖아 우리 부모님은 초능력자인가? 여보세요 오늘 저기 아프나? 약간 감기 끼고 오는 것 같노 주사 한 대 맞아라 헉, 어떻게 알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셔야 해요 샵 1077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예요 첫 번째 들어서 박상민 너에게 가는 길 뮤직 스타트

답장 주제 부모님은 초능력자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진짜 귀신같이 알아낼 때 있잖아요. 이거 뭐지? 진짜 능력자인가 싶은데 어떤 에피소드이나요 우리 철가루들. 박수진님은 저는 항상 먹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먹고 싶어서 그 반찬이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 엄마 최고. 우리의 음식 맛, 우리의 입맛은 엄마를 닮아서 그죠. 그래서 엄마 맛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억하고 저도 다 엄마 맛이죠. 뭐 다 멸치 젓갈 음식. 그 소우라도 아, 그러니까 엄마 맛이 있어, 그죠? 엄마 반찬이 있어, 엄마 반찬. 어릴 때 엄마가 딱 여름 때 되면 미숫가루, 콩국수 등등 탁 엄마 맛이 있었어, 그치? 이 덕화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맞추시더라고요. 그 제 발소리는 좀 힘없이 그 터벅터벅이라고 하시네요. 와 이거 진짜 엄마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애자오는갑다. 저기 딱 차소리 차소리는 좀 대충 눈치챈 건가? 차소리 딱 보니까 이때 차소리도 엄마들은 끌리는 게 있나? 좀 약간 초능력자 같기도 해요. 그 덕화씨 그죠? 막 그 터벅터벅 힘없는 것도 알고. 8530번님은 저는 엄마가 드라마 다음 대사 맞출 때가 너무 신기해요. 제가 맨날 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엄마는 늘 뻔하다 이러면서 툭툭 맞추시는데 드라마 하루 이틀 본 경력이 아니라 그러신가 봐요. 나 엄마 맞췄던 것 중에서 딱 들으면 앉아 앉아 이렇게 왜 드라마 딱 들으면 의자에 앉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앉아서 대사를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 앉아라 딱 엄마 사투리를 아주 서울말로 그래 앉아라. 맞아 맞아 드라마 대사 슬쩍슬쩍 잘 맞춰. 오선이님은 오선이야. 오선이씨가 분명 일기예보는 강수 확률이 20% 미만이었지만 우산을 꼭 가져가라는 엄마. 아 싫다면서 가져왔는데 진짜 선하게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 관절 약간 좀 관절염이 와서 그렇다면 좀 슬프긴 한데 그저 귀신같이 그 굽굽하고 습하고 뭔가 약간 수증기가 올라오고 뭐 이 알더라고요. 딱 오니 비 온다 비 딱 온다 오늘 봐라. 그치 엄마도 신기해. 아 그 때리는 어떨 때는 대충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삶이 어떤 연륜. 4566번님 예전에 계곡 갔을 때 여동생이 튜브 타고 물에서 놀다가 떠내려갈 뻔했는데 아버지가 진짜 순간 이동한 것처럼 동생을 구한 거 보고 와 이제 슈퍼맨 같다 생각했네요. 아 아니 그 초능력을 그쪽으로 쏟아 주셨나봐. 내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이런 거 보면 아 진짜.

핏줄 엄마 아빠 이런 거 좀 무서워 그죠? 김영애님은 예전에 혼자 자취할 때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는데 아빠가 전화 온 거예요. 왠지 그날 제가 늦잠 잘 것 같았대요. 아빠 덕분에 지각 안 할 수 있었는데 그 뒤로도 가끔 이렇게 늦잠 잘 때는 깨워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약간 한 몸인가? 네. 막 피가 끌어당기나 우리 애가 늦잠 잤을 것 같아. 늦잠 잤을 것 같아. 어떤 초능력 발휘. 박유민님은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며칠 전 쌀이 떨어졌는데 사는 거를 깜빡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화하셔서 쌀 떨어질 때 된 것 같아서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이거 딱 달로 계산하나? 미쳐버리겠음. 이 금서야, 이 금서님은 우리 엄마는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옮기십니다. 진짜 초능력자 원타임. 뜨거 들려주세요. 나도 금서님 그 저희 엄마 초 그냥 그러니까 내가 흉내내서 그런데 뜨거워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 진짜. 약간 좀 슬픈데 손 굳은살 베겼나. 아무튼 뜨거운 커피 아이스도 될 거예요. 모두 원타임 뜨거 듣고 클래식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곳단 코너죠.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트럼펫 부는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나웅준입니다.
0: 최준호님은 웅준쌤도 우리 부모님이 초능력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신 적이 있나요?
1: 아유, 자주 들어요. 저도 아까 들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냥 저희 어머니 그 젊었을 때 네. 그때 모습, 그러니까 그때 막 되게 이렇게 정리 이런 거 되게 잘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데도
0: 여전히
1: 예, 여전히 그거 보면 야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잘할 그 깔끔하고 뭔가 일 돌아가는 거 보면 아, 안 늙으시나 아직 초능력자신가?
0: 나는 네. 막 사촌 그 다음에 엄마의 뭐 시댁 사촌 뭐 어디 제사 이런 거 기억할 때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그렇고
0: 음력 초다세 아 다다 혼자 독백하시면서 뭐 희한한 거 기억해낼 때 보면 네. 신기했어 진짜.
1: 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서 괜히 바로 마무리하고 쓱 코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준현님 문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그러면 클래식 또 한 주 열어봐야 되잖아요.
1: 네, 이 무더운 여름 거리에서 우리에게 잠시나마 시원함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0: 어디입니까?
1: 바로 그늘인데요. 네, 잠시 그늘 밑에 있을 때 클래식과 함께도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그늘 밑에서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와, 오늘 주제 진짜 미쳤다. 그죠? 보통 뭐 변비 또는 아니면

아침에 잠이 깨게 해주는 이렇게 했는데 그늘 밑에서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뜨거운 태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혹시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 앞 그늘막에서 계신다면 아직은 막 햇볕이 태양이 막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곡 들으면서 그늘 속 낭만을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들어볼까요?

0: 와, 음악에도 냄새가 있을까요?
1: 아유, 있죠.
0: 뜨거운 태양 햇볕 냄새가 아니라 시원해지는 뭔가 네. 좀 약간 조용해지면서 어떤 음의 양이 아니라 음의 냄새가 살짝 올라오는데요. 그림자 냄새가 나는 것처럼. 네. 누구의 어떤 음악이죠?
1: 네, 프랑스 음악가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입니다.
0: 모리스 라벨, 아 제가 라벨은 왜 레벨을 우리가 라벨, 네. 그래서 종종 제가 소개해 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또 등장했습니다. 라벨 등장. 선곡인은요?
1: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온도 때문에 와. 준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시원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때 이 음악과 함께한다면 잠시나마 더 시원하고 우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0: 맞습니다. 아까 저는 음악에 냄새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음악에도 온도가 있네요. 그렇죠? 네. 뭔가 차가워지고 서늘해지는 그런 온도가 느껴지나요? 아, 그늘에서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 느낌. 에어컨 바람 말고요. 자연 바람.
1: 네.
0: 조금 더 감상하고 올까요?

0: 와, 저는 예전에 울산 울주군 서생면인데 버스정류장에 진짜 나무가 있어요. 의자도 있고 해서 거기서 앉아서 있었던 기다렸던 그 모습 좀 상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리스님이
1: 네, 출근 안 하고 나무 끝에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 자면서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평상이 있다면 더 좋겠고요.
1: 그렇죠.
0: 네. 네. 어, 강원주님은
1: 왠지 안개가 자욱한 새벽 느낌이 드네요.
0: 안개에도 오늘 온도가 있다면 좀 서늘한 안개였으면 오, 지금 서늘했어.
1: 네.
0: 오, 올해는 클래식 사용법. 오늘 공복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1: 그늘 밑에서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먼저 이 음악은 라벨을 대표하는 그의 초기 걸작 중 한 곡인데요. 사실 저도 당연히 예전에 소개했던 음악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라벨의 가장 대중적인 음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라벨이 20대 초반이었던 1899년에 피아노를 위해 먼저 작곡한 음악입니다.
0: 1899년이고요. 제목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유명한 소설 박민규 작가의 제목으로도 네. 이제 접한 적이 있는데 제목은 뭔가 좀 익숙한 느낌입니다. 그죠? 죽은 왕녀. 누굴 말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들으면 장례식이나 특정 왕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라벨은 그냥 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작곡한 음악입니다. 이 라벨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스페인 왕녀 마르가리타 테레사의 초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라벨은 옛날 스페인 궁정에서 어린 왕녀가 춤을 추었을 법한 파반느에 대한 기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담았다기보다는 과거 스페인 궁정의 우아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담은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뒤에 나오는 파반느는 16, 17세기 유럽 궁정에서 유행하던 느린 2박자 계열의 궁정 무용이고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천천히 품격 있게 걷는 듯한 스텝이 특징입니다.
0: 자, 라벨은 시작할 때 이제 프랑스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스페인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컸는데요. 이 라벨의 어머니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출신이었고 때문에 라벨은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벨 작품 중에 스페인 문화와 관련된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3월에 소개해드렸던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라벨의 볼레로가 있습니다.
0: 자, 아까 1899년 피아노로 네. 위에 먼저 작곡한

0: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와, 처음에 피아노를 작곡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피아노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피아노 오케스트라 둘 다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피아노 연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확실히 다른 게 피아노는 지금 여러분 나오는 게 진짜 자연 바람 같아요. 아. 막 부채도 쳐주는 것 같고, 어, 이 바람 소리가 아까 아는 아까 거는 약간 에어컨 같았어요.
1: 지금은 약간 피아노가 공간감이 더 있죠. 그러니까 이 공백이 중간 중간 공백이 있으니까 뭔가 더 느낌이 더 다르기도
0: 그렇죠.
1: 합니다.
0: 그렇죠. 바람 우리가 불 때 좀 공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채질할 때. 오, 그렇군요.
1: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라벨을 대표하는 음악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으로 우리 철업디와 철가루들이 6월 마지막 월요일을 우아하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아하고 시원하게. 좋습니다. 4950번님이
1: 약간 기도하는 느낌도 들어요. 제발 그만 넣어라.
0: 날씨가 하나님. 아, 나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런 기도하는 느낌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복수 퀴즈 이어가 볼까요?
1: 오늘은 그늘 밑에서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우아하고 시원한 분위기의 프랑스 음악가 모리스 라벨의 대표곡을 들어봤는데요. 스페인 궁정의 우아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담은 이 음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나갑니다. 1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2번 죽은 왕사남을 위한 파반느. 네 이놈! 봉주 파반느. 실패.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리아는 무료. 지금까지 트럼펫 부는 트럼펫터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멋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 오겠습니다. 6424번님 정답 1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피아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 다시 피아노 버전을 다시 들을 때 뭔가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서 좋았어요. 6424번님 저도요. 박미자님은 1번. 오늘 추천곡은 어릴 적 여름 방학 때 외갓집에 놀러가 시원한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 잤던 생각이 나요. 아까 나서 병상이 떠올랐어요. 그늘도. 2985-0082님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선곡 확인하시고 철가루 퀴즈 정답은 거울이었죠. 김진희님이 거울. 옷가게 거울은 날씬해 보이는데 집 거울은 왜 아닌 거죠? 그런가? 박혜진님 9816 유지성님도 정답 맞으셨네요. 선곡 확인하시고 영철 보색 준비할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주목하는 자격증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유망한 자격증으로 전기기사를 꼽는데요. 모든 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야 하고 건물마다 배선이 다른 만큼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대체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죠. 이 밖에도 소방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자격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람의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자격증, 오늘의 노력을 미래로 이어주는 든든한 사다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0: 인쇄 가능한
1: 서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제

0: 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9.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3: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2: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3: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4: 잘 만들었다, 몽잘.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굿모닝,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잠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8: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9: 김영철의 파워FM.

결코 가볍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봉쇄 행세우세요.

여름 초입인데도 한낮에는 어지간히 덥다. 이맘때가 되면 슬슬 입맛이 가셔 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간단히 허기만 면하고 싶을 때는 면 요리만 한 게 있을까?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다라고 표현한 백석 시인의 시 국수를 떠올린다. 잘 알려진 대로 백석 시인이 말하는 국수는 평양 냉면이다. 여름 별미를 생각하면 나는 제일 먼저 콩국수를 떠올린다. 꿈이 한 점 없이 그저 채 썬 오이만을 고명으로 얹은 콩국수. 어머니가 미리 불려둔 백태를 삶아 커다란 함지에 담아내왔다. 맷돌 구멍에 백태를 한 줌씩 부으면 나랑 언니가 맷손을 잡고 돌렸다. 무거워서 한 바퀴 돌리는데도 퍽 힘이 들어갔다. 맷돌짝 틈새로 질금질금 콩물이 비어져 나왔다. 맷돌로 간 콩물은 입자가 거친 듯 했지만 진하고 고소했다. 내 기억 속의 콩국수는 푸짐하게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좀 모자란 듯 해서 국물 한 방울까지 싹 비우게 되는 음식이었다. 이제는 어머니가 만든 콩국수를 맛볼 수 없지만 이따금 어머니가 남겨준 기억을 귀중한 폐물 보듯이 꺼내본다. 콩물에 간수를 넣자마자 마법처럼 순두부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던 전경이며 경쾌한 박자로 오이를 채 썰던 소리, 콩물에 꿀을 타서 두유를 만들어준 기억이 애틋하다. 그 슴슴하고도 아릿한 기억의 맛을 마음속 카메라로 찰칵 찍어둔다. 신미나 여름별미 콩국수 중에서. 영철 본색. 할 일은 많고 이런저런 고민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철을 맞은 별미 한 끼 챙겨 먹고 잠시 즐거워하면서 또 한 주를 잘 살아내 봐야지.

신 롱삼시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분세. 오늘은 박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동료랑 점심으로 콩국수를 먹는데 갑자기 설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콩국수에 소금을 촥촥 뿌려서 먹는데

동료는 설탕을 뿌려 먹는 게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오, 조심스럽게 한입 먹어봤는데 아이고야. 역시 제 입맛엔 소금이 훨씬 맛나더라고요. 아이고야.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우리 외할머니께서 여름이면 콩국수를 자주 해주셨었는데 이젠 외할머니표 콩국수를 먹을 수가 없게 돼서 많이 아쉽네요. 유유. 천업지는 콩국수에 소금파인가요? 아니면 설탕파인가요? 우리 사연 주신 우리 박땡땡님, 저도 아이고야. 전 설탕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팥칼국수도 소금, 웬만한 건 소금인 것 같아요. 감자 지난주 삶아서 먹을 때도 소금에 찍어 먹었고. 우리가 유난히 그 제가 영철공장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계절에 맞춰서 계절에 관련된 음식도 또는 뭐 옷 관련해서 사연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실 뭐 라디오를 365일 하다 보면 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할 때 오늘을 알고 있듯이 특히 영철본색 코너라다 보면 계절 감각이 살아나죠. 와, 겨울이 지나고 피천득의 봄 관련 수필을 읽으면서 두꺼운 옷을 벗어 던지고 장롱 속에 넣고 옷이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봄이 온다는 걸 느꼈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고 아마 봄 음식을 했어요. 우리 봄동 비빔밥 등등. 벌써 여름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감자 얘기했잖아요. 여름이 오면 감자, 옥수수 등등. 옥수수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초당 옥수수 관련 사연도. 야, 엊그제 같은데 감자 얘기도 벌써 콩국수가 왔네요. 네, 저는 아까 사연에 우리 주인공이 보내주신 것처럼 저도 소금파이고요. 예, 이게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또 음식은 모두 이제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아, 그 음식의 단맛은 상상이 안 되고 소금의 그 짭조름한데 달지 않나요? 그 토마토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이상한 그 단짠단짠이 있던 것처럼. 자, 콩국수가 왔네요. 콩국수. 아, 아까 백석 씨의 그 아마 평양냉면에 관련된 얘기죠. 근데 어쨌든 국수니까 뭐 시원한 냉모밀도 떠오르고 함흥냉면도 떠오르고 평양냉면도 떠오르고 여러 면들이 떠오를 텐데 여름이 오면 콩국수를 먹어줘야 여름이다. 그리고 여름을 보내는 통과 의례가 콩국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한 주 여러분 제철 음식 또는 면 요리 아니면 또 콩국수 드시면서 여름 잘 이겨냅시다. 우리 또 한 주 또 보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7월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자, 박땡땡님께 백상 챙겨드리고 영철분석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 누가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바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5초 됐네요. 정글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김선정님이 정글리는 콩국수에 소금과 설탕 중 무엇을 넣으세요?
1: 소금입니다.
0: 아,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당이 있습니다. 소금이 근데 좀 맛있더라고요.
0: 그죠. 그게 오히려 그 짭조름함도 네, 있지만 묘한 단맛도 있어요. 그죠. 네,
1: 이 고소함과 짭조름한 맛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 단짠이 있습니다. 아, 김선영님 문자 감사드리면서 첫 소식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자,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아쉽게도 32강에 못 올라가게 됐죠.
1: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남자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A조 최약체로 평가받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졸전 끝에 패배한 우리 대표팀은 주말 내내 다른 조의 경기를 기다리며 경우의 수를 계산했는데요. 9개 경기 중 단 3개만 맞으면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가 무너지면서 결국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12개 조 3위를 기록한 12개 팀 중에 우리 성적이 10위, 상위 8개 팀 안에만 들어가도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은 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참사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경기 내용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선임된 과정, 그동안의 평가전에서 보인 경기력 문제에도 조치와 개선이 없었던 점, 경기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전술적 대응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이 그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로 평가받았었는데요. 또 역대 가장 수월한 조에 편성됐다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역대 최악의 경기 내용과 그에 뒤따른 성적으로

0: 마무리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 2회 탈락, 이 본선 최다패 사령탑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오늘 새벽 사퇴했습니다.
1: 그 축구협회 운영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0: 네, 축구협회

0: 그 다음부터 이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이 지도력은 물론 성실성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던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다가 아시안컵 탈락이라는 충격을 안기고 11개월 만에 경질이 됐고요. 혼란을 수습한다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이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거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까지 질타가 이어졌지만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연임으로 네 번째 임기를 강행했고요. 비판이 이어지자 월드컵 이후에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라면서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월드컵 출전에도 국민 혈세와 이 국가적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월드컵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정부와 기업들이 역대급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요?
0: 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AI 등 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투자 규모가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이 대대적인 투자 발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10년간 그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알려진 호남 외에도 충청, 강원, 영남 등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운영 기조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며 전력과 용수가 다량 필요한 반도체 등의 산업 특성상 비수도권 투자 유치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이 정부 관계자들이 기업 투자에 맞춰 용수와 전력, 인력 양성 지원 대책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투자를 놓고 기업들에 대한 압력 또 호남 특혜라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정하는 소모적 정치 투쟁은 멈춰달라라고 반박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은요. 모처럼 기름값이 내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0: 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인하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개월여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91.1원이었고요.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982.3원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최고 가격을 150원 인하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세인데요. 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6일 배럴당 $98에서 6월 25일 $64.4로 한 달간 34.3% 급락했습니다. 다만 종전에 고가로 사들인 휘발유 비축분 등을 감안하면 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분을 소비자가 완전히 체감하기까지는 2, 3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재영님이 상가기자님 투자 계획 천억 아니고 천조예요.
0: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천억이라고 읽었군요.
1: 네, 천조였습니다.
0: 네, 네. 아, 죄송합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와, 문득 거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노래 나올 때 있지 않나요? 아, 태연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피트랑 여공부여가요.

0: 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최아름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제 여동생이 지난주부터 첫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에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시는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2: 여기 포인트 적립되나요? 확실히 적립되는 거 맞죠?
0: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답을 하다 보니 목이 붓게 되었다는 건데요 아 피터쌤 그 가게 외국인 손님도 많이 오신 데서 계산대 앞에 영어로도 붙여 놓으려고요 포인트 적립 가능합니다 진영역으로 피터쌤이 알려주세요 1055번님이 피터 가장 기억에 남는 영국 결혼식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1: good morning very well 영국 결혼식 진짜 재밌어요 뭐 하루 종일 아니면 1박 2일 할 때가 많고 그래서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결혼식은 내 인생에서 약간 절정 리즈 시절 피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친구들 가족들 다 너무 신나게 놀고
0: 진짜 1박 2일씩
1: 그런 결혼식 제가 절친들
0: 그러면 집에서 해요 아니면 식장을
1: 아니요,
0: 잡아요
1: 아니요 집에서 안 해죠 그 세레모니 결혼식은 한국처럼 막 한 시간 그냥 교회 같은 데서
0: 주로 하고
1: 교회 예쁜 데 많고 리셉션 디프리는 진짜 멋있는 데 많이 빌려요 대저택 컨트리 하우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 친구가 조금 이기적이었지만 자기는 인생에 스포츠카 좋은 거 타야 된다고 그래서 람보기니 땡 이거 렌트하면서 우리 다 태워주고 최고였어요.
0: 몇 인승이 웃길래요?
1: 아니 한 명 2인승이니까 한 명 태우고
0: 어떻게 다 탔다는 얘기지?
1: 한 번에 절대 아니고
0: 그래서 한 명씩
1: 네.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와이프의 집중 하나도 안 했고 그 차만 계속 몰았어요. 너무 비싸니까 아까워서
0: 그래 약간 그 결혼식보다 그쪽에 또 포커스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1: 안 되죠. 네.
0: 아 어쨌든 영국 결혼식은 오히려 좀 길게 하고
1: 진짜 임팩트 있어
0: 결혼식 또 재밌게 하는군요.
1: 네.
0: 자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포인트 적립 가능합니다. 이게 네. 영국에서도 이런 말을 쓰나요?
1: 아 있죠. 그 포인트 시스템은 아마 영국이 전에부터 썼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0: 항공사라든지 네네네. 다 같이 되는 거죠.
1: 하고 슈퍼 같은 데에서 막 90년대 후반부터 있었어요. 네.
0: 그러면 여기서 일단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갈까요? 아니면은 포인트가 콩글리시 같아서
1: 어떨 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그 어원이 어디예요? 마일. 어떤 거리잖아요.
0: 우리 1킬로는 우리는 이제 1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네. 유럽 쪽에서 옛날에 유럽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2마일, 3마일 그쵸. 이렇게 했어. 그래서
1: 영국은 지금까지 마일이에요. 미국이랑 똑같아요.
0: 마일.
1: 다른 유럽은 다 킬로미터인데 그래서 마일은 거리잖아요. 그거는 진짜 항공사만.
0: 네. 항공사만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1: 네. 항공사는 그런데 이거는 약간 가게 그런 알바잖아요.
0: 오케이. 그러면 포인트로 갈게요.
1: 오케이, 좋아요.
0: 그냥 쉽게 1차 시도 여러분 You can save your point.
1: 아.
0: Save가 적립하다 우리 저축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SAV, save.
1: 네, 적립하는 거는 save 맞아요.
0: Save.
1: 근데 영어로 이거 표현할 때 포인트를 saving 하는 개념 아니에요. 오히려 버는 개념이에요.
0: 오, 네. 그러면 여러분 카드사에 save 대신에 E-A-R-N, earn을 보는 것 같아요. earn 네. the money, 돈을 버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0: You can earn the money니까 you can earn your point.
1: 오케이.
0: Okay.
1: 좋아요. 거의 다 왔어요.
0: 근데 거의 다 왔어요.
1: 여기에다가 이 물건 살 때

0: 이 포인트 적립 가능해요. 그러면 그쵸. 뒤에 뭐가 있어요? 연결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있어서.
1: 그렇죠.
0: 이거에 있어서.
1: You can earn your point 뭐냐면 in this store?
0: Oh, this가 들어가고 this? in this store. 어 이것도 이 가게. 근데 뭐 사고 있어. 뭐 이 귤 같은 거. 그러면 땡 this. 되게 짧은 단어. You can this. earn points. 땡 this.
1: 땡 this. You can earn your points.
0: 그냥 본능적으로 가세요. 고민하지 말고.
1: 본능적으로 땡 this.
0: 두 글자 따라. 땡 this.
1: 땡 this. 땡 this. 잠깐, miss this. You can earn your point above this.
0: No. 두 글자라고 했어요.
1: 지금 그래도
0: 빨리 넘어가.
1: 아니 틀리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거 봐.
0: 너무 좋아.
1: 피터 준비한 오늘 표현은요.
0: You can earn points on this.
1: 다시 한번 one more time, please.
0: You can earn points on this.
1: 피터 다음에
0: 네.
1: 저도 뭐 배우는 제자니까
0: 네, 네.
1: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전치사 네. 특집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러게요.
1: 네. 난 여러분 괜찮으세요? 난 on 아까 under 막 던졌잖아요. 네. above,
0: off 뭐 구동사
1: off,
0: 있어서
1: in at 와 나 전치사 너무 어려워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뭐 좋은 원어민 선생님은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1: 설명을
0: 어디에 뭘 써야 되는 룰 같은 거 크게 없어요. 그냥 이때는 이거 쓰고 이때는 저거 쓰고 어려워요.
1: 그래서 네. 피터 말 정리하면 여러분 네. 사실은 많이 보고 많이 써봐야
0: 맞아요.
1: 돼요. 그냥
0: 맞아요. 반복이
1: 아까
0: 그
1: 그랬잖아요.
0: 힘이 있어요.
1: 감각으로 했는데 네. 이게 내가 point on this가 나왔어야 되는데
0: 네.
1: 아, you can earn point까지 좋았는데 points 했으니까
0: 그렇죠. 네. 한 포인트 아니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
1: 자, 그러면 아까 그거에 대해 you can earn 항공사면 you can earn mileage on this.
0: 맞아요. 네. 그쵸. on this flight, on this journey 이런 식으로.
1: 그런 네. 식으로. 네. points가 s가 붙네요. 스펠링은요?
0: 그렇죠. 네. points. points.
1: points.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최아름님이 의뢰해 주신 영국식 표현 포인트 적립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0: You can earn 땡 on this.
1: 자, 땡에 들어갈 단어 항공사 아까 마일이라고 배웠고 여기는 그대로 이 단어를 썼죠. P로 시작합니다. S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Have a lovely lovely day.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인어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한

0: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자 오늘 진영용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포인트 적립 가능합니다. 정말 많이 쓰고 듣고 하는 말인데 그죠? You can earn points on this. You can earn points on this. 0927번님이 P-O-I-N-T 그리고 S, point. 철업디 S 붙이는 거 잊지 않을게요. 크크크 꼭꼭꼭. 9929번님 더 point. 어제 포인트 모은 걸로 샌들 썼어요. 다시 열심히 모아야지. 샌들. 다루다루 샌다루. 샌들. 이혜정님도 정답 포인트.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았다가 그걸로 한턱 내는 짠순이 친구가 있어요. 절약 정신에 감탄하다가도 어느 때는 얄미워요. 저 원영님도 포인트. 회사 선배는 자기 포인트는 모으려고 커피 간식 신부는 본인이 5년째 자진해 사고 있다고. 자 모두 혈당 관리차 보내드릴게요. 저는 노노랜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 튠.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0: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1: SBS 생활정보.
2: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크기도 0.5cm가 채 안 되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는데요. 특히 쌀눈에 든 영양소 가운데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탁월할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서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Ah, 러브버그 짜증나. 아유,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유, 징그러워.
2: 오빠, 우리도 러브버그처럼 꼭 붙어있자.
3: 김하영, 넌 꺼져. 재현 오빠 옆자리 내 거야.
1: 아우, 둘 다 떨어져.
3: 징글징글한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2: 안녕하세요, 배우 김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현입니다.
3: 0928번님이 하영언니 얼마 전에 좋은 아침에서 낚시방 공개하신 거 봤어요. 와우, 배우 김하영, 박지현씨 두 분 어서오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3: 낚싯대가 한가득한 낚시 전용 방이 있죠?
2: 네, 있어요.
3: 와, 아 진짜 우리 미스터 박은 뭐라 그래요? 남편분은?
2: 오빠요? 어. 자기 공간은 이 집에 없다고. 안방 말고 없다고.
3: 아니, 보통 머무르는 거 집에 들어오면 아 니네 신랑 낚시 좋아하는구나.
2: 네. 보통 그러는데 오빠 골프 가방은 저쪽 구석에 제가 갖다 놓고.
3: 아 진짜. 아니 재현 씨도 그러면 취미방을 하나 만드셨다면 어떤 방 꾸미고 싶어요?
4: 저는 요즘 낚시방. 칼에 좀 빠져 있습니다.
2: 칼?
4: 칼. 칼. 네. 시칼.
2: 아 시칼. 네. 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3: 칼에 빠져 있습니다.
2: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말해요?
3: 그러니까 요리하는 칼 같은 거.
4: 네네네.
3: 거기도 역시. 칼 세기도 도마하고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 네, 말하고 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네. 가격도 뭐
3: 가격도 엄청나고 종류도 되게 많고.
4: 네네, 그렇더라고요.
3: 그다음에 뭐 회칼도 있고 뭐 그냥 착착 써는 칼도 있고 과일 칼도 다양하고. 빵 써는 칼, 칼도 집이 좀 다양하지 않아요?
2: 전 거의 두 가지로 씁니다.
3: 아, 요리보다는 낚시를. 두 가지면 혹시 회칼하고 그냥 주방칼?
2: 그러니까요.
3: 박현주 님이 7살 아이랑 듣기는 쪼매 못한 노노랜드 8시 30분에 버스 태워 보내고 들어와서 듣기 딱이죠. 딱이죠. 딱이죠. 자, 여러분의 리얼 스토리를 월요일 아침 드라마로 재현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도 열연 기대해보면서 재현 씨 어떤 분이 사연 주셨나요?
4: 네, 오늘은 김선화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 선화님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진 리얼 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볼게요. 그럼 월요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시작할까요?
5: 거지 같은 집구석 진짜 지긋지긋. 아우 진짜. 아유.
6: 여보 제발.
5: 여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일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나 해.
2: 엄마 울지 마.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울지 말자. 나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딴 여자 좋다고 우리 팬.

0: 사기치고 나가버린 저런 사람 나도 필요 없어. 난 이제 진짜 아빠 없어.
1: 어서오세요.
2: 아가씨, 여기 손톱깎이 없어?
1: 아유, 없을 리가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2: 아유, 젊은 아가씨가 싹싹하기도 하지.
1: 감사합니다. 저 알바 시작한 지 일주일 됐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주세요.
2: 아유, 그래 그래, 아가씨 있을 때 와야겠네. 다음에 또 봐.
1: 네, 조심히 가세요. 아, 벌써 11시네. 빨리 마감하고 들어가서 좀 자야지. 맞다. 나 내일까지 과제 제출이었지? 학교 도서관에서 다시, 도서관으로 다시 가야겠네. 아, 힘들어. 가장 반짝여야 할 대학 신입 시절. 아빠라는 사람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생활비에 등록금까지 버느라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갔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늘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캠퍼스의 낭만을 한 번쯤 누려보고 싶다는 소망이요. 저, 안녕하세요. 2학기 때 뒤늦게 합류하게 된 김하영입니다.
2: 아, 네가 김하영이구나. 어서 와. 우리 동아리는 언제든 참가 환영이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1: 예, 선배 감사합니다. 학교 봉사 동아리에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고 없는 시간을 쪼개 선배, 동기들과 봉사를 다니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음 수업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신지.
3: 안녕. 나 이번에 복학한 박재현 신입이구나.
1: 아, 예. 선배, 안녕하세요.
3: 반가워. 얘기는 많이 들었어. 동아리 적응은 좀 했어?
1: 아, 아직은 좀 어색해요.
3: 원래 다 그래. 아, 몇 번만 더 나오면 네가 제일 시끄러울걸?
1: 네?
3: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한다.
1: 네, 선배.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게 선배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캠퍼스 곳곳에서 참 많이도 마주쳤습니다. 선배, 이 수업 듣고 계셨어요?
3: 어? 하영이 너도?
1: 아, 네. 아, 왜 지금까지 몰랐지?
3: 아, 그러게. 하영이 너처럼 반짝이는 애를 내가 못 알아봤을 리가 없는데.
1: 어머. 아, 밥은 드셨어요, 선배? 아, 지금 2시 반인데 당연히 드셨겠죠?
3: 아니, 아직 못 먹었어. 지금 막 먹으려고 했는데 너는?
1: 저도 아직 못 먹어서. 같이 가요, 선배.
3: 와, 오늘 학식 돈까스였네. 야, 개탕 기분이다.
1: 그러게요.
3: 많이 먹어, 하영아.
1: 네, 선배도요. 잠시만요.
3: 어디가?
1: 아, 물 좀 떠오려고요.
3: 아니, 앉아있어. 내가 갔다 올게.
1: 에? 아니, 괜찮은데.
3: 아, 무슨 밥 먹다가 움직이면 입맛 떨어져. 내가 갔다 올게. 하영이는 천천히 먹어. 자, 여기.
1: 아이, 고맙습니다. 어머, 내 젓가락.
3: 앉아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자, 여기 새 젓가락.
1: 아, 미안해요, 선배. 저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3: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언제든 뭐든 시켜만 줘. 근데 하영이 너 수업 다 끝나고 밤늦게까지 매일 알바한다면서 동아리 애들한테 우연하게 들었어.
1: 아, 예, 맞아요.
3: 힘들지 않아? 왜 그렇게 무리를 하고 그래?
1: 아, 그게 사정이 있어서.
3: 아, 그렇구나. 미안해, 내가 주제는 없었네. 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꼭 몸 챙기면서 해. 공부랑 알바랑 같이 병행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 너.
1: 그... 안 물어봐요, 선배?
3: 응? 뭘?
1: 아, 제가 왜 그렇게 알바를 많이 하는지 안 궁금하시냐고요.
3: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 하영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일부러 드러낼 필요

0: 없어. 자, 우리 다 먹었으면 커피 한잔 하러 갈까?
1: 드디 선배는 저를 참 잘 챙겨줬습니다.
0: 하영아, 밥은 먹었어? 아휴, 또 알바하고 왔지. 너 너무 무리한다. 아프면 안 돼?
1: 선배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빠에게 받은 상처로 텅 빈 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메워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동아리 소파에 멍하니 기대어 있었는데요. 선배.
0: 하영아, 이거 마셔.
1: 킹커피네요.
0: 응, 마시고 기운 좀 차려.
1: 괜찮아요. 저 원래 항상 이래요. 그런 저를 선배가 빤히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0: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
1: 나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죄송해요 선배. 나 왜 이러지? 나 진짜 괜찮은데.
0: 하영아, 너무 누르지 말고 그렇게 살아.
1: 선배,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는 엄마가 매일 우니까 전 울지도 못하고 맨날 엄마 위로하는 것도 힘들고.
0: 여기 휴지.
1: 고맙습니다.
0: 하영아, 괜찮아. 울어. 더 울어도 돼. 그리고 울고 싶을 때 꼭 나 불러줘. 네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어깨, 그거 내가 빌려줄게.

0: 누군가 제 힘든 얼굴을 빤히 쳐다봐준 게 그땐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선배!
1: 하영이 왔어?
0: 고마워. 도서관 자리 맡아줘서.
1: 아이, 무슨 당연한 걸. 아, 자, 이거.
0: 어? 비타민 음료네? 고마워.
1: 그리고 이것도.
0: 응? 아우, 아 진짜 선배. 아 누가 보면 어쩌려고.
1: 아 뭐, 보면 보라지 뭐.
0: 캠퍼스에 흩날리는 벚꽃을 함께 구경하고 값싼 학식을 먹으면서도 눈만 마주치면 웃고 시험 기간은 도서관 앞에서 캔커피 하나를 나눠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 하영아, 저 이거. 비싼 건 못 해줘도 오늘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
0: 뭐야, 선배가 이런 이벤트도 할 줄 알아? 선배답지 않게?
1: 왜? 아, 나도 이런 거 할 줄 알아. 자, 손 빨리 잡아줘.
0: 아, 선배 손은 항상 포근해. 와, 근데 우리가 벌써 2주년이라니.
1: 그러게. 너랑 나 참 오래 만났다.
0: 응,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
1: 당연하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0: 고마워, 선배. 세상이 다 등 돌린 것 같았을 때 내 편이 되어줘서.
1: 나도 고맙고 사랑해.
0: 어, 선배. 나 잠깐 전화. 어, 영순아. 무슨 일이야? 어? 알겠어. 내가 지금 갈게. 선배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연락할게.
1: 하영아.

0: 지금 수술해야 하는데 나 혼자는 너무 무서워서.
1: 그래, 연락 잘했어.
0: 김영수님, 이쪽으로 오실게요.
1: 영순아, 가봐. 너 수술하고 나올 때까지 나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0: 고마워, 아영아.
1: 동아리에서 제일 친한 친구 영순이가 저를 산부인과로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임신을 했었는데 아기가 잘못되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0: 하룻밤 실수였어. 어떻게 해야 하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쁜 마음 먹었던 걸 아기가 먼저 알았나 봐.
1: 니탓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몸부터 챙겨. 밥 먹으러 가자. 따끈한 국밥부터 먹고 몸 추스리자, 영순아.
0: 고마워, 하영아. 정말.
1: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다시 학교에 나온 영순이는 다행히도 밝은 얼굴로 잘 지냈고 저도 안심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았어요. 영순이가 하룻밤 실수였다고 밝히고 싶지 않아 했으니까요.

0: 행복하다. 선배가 준 커플링 선물 너무 예뻐. 달빛에 반짝반짝. 아,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선배 같은 남자를 만났다.
1: 김하영, 이제 와?
2: 깜짝이야. 아, 용순아, 아, 네가 왜 우리 집 앞에 그러고 있어?
1: 뭐 하다가 지금 오는 거야?
2: 나? 아, 나 재현 선배랑 데이트하고.
1: 뭐? 너는 어떻게 아직도 재현 선배랑 만나? 나는 당연히 선배가 너랑 헤어질 줄 알았는데.
2: 아, 뭐?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왜? 왜 선배가 아직도 너랑 잘 만나고 있는데? 나 진짜 그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내 뱃속에 있었던 아이 재현 선배 아이였다고.
2: 뭐라고? 김영순,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야, 헛소리 하지 마.
1: 헛소리?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던가. 난 간다.
3: 돌아선 영순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만난 선배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지만 확인은 해야 했어요.
4: 하영아, 왜 그래? 우리 잘 만나고 헤어졌잖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3: 선배, 영순이 임신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4: 어?
3: 그리고 그 아이가 선배 아이였다는 것도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냐고?
4: 미안해. 술에 취해서 실수였어. 아무 감정 없었고 지금도 아무 감정 없어. 진짜 한순간이었어. 미안해, 하영아.
3: 뭐?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임신을 시켜?
5: 아빠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제게 다시 사람을 믿게 해주었고 웃게 해줬던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던지는 배신이었어요. 저는 결국 학교를 휴학했고 복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듣기론 그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후배로 잘 지냈고 졸업까지 했다더라고요. 가끔 봄바람이 불면 그 시절 캠퍼스가 떠오르면서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아려옵니다.

0: 오늘은 영미가 아니었어요. 영순이가 이렇게 또 뒤통수를 쳤네요.
1: 그러니까.
2: 처음 아닌가요?
1: 아, 네? 아니야, 영순이 몇 번 쳤어.
0: 제 기억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영미가 워낙 많고 세서
1: 너무 세서
0: 영순이가 있었나 있었네요.
1: 착한 척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0: 어, 맞아. 이영래 씨가
1: 네, 결말이 궁금해서 남편 전화도 거절해버렸어요. 어, 제영

0: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해서 미안해 하고 저기 설거지 하느라 이렇게. 설지연님이
1: 근데 영순이도 친구 남친 애기 가져놓고 왜 저렇게 당당해요?
2: 그러니까요. 뻔뻔해.
0: 많이 당당하진 않 그랬어. 네. 뭐 하다가 치고 오는 거야? 그렇지. 고윤덕님도
2: 아무 감정 없는데 술 먹고 그럴 수 있다고?
0: 그럼 거기서 또 뭐라 그러겠어. 감정이 있었어.
2: 그렇게 말하겠네.
0: 감정이 있었어. 라고 할 수는 없었어. 한민정님이
1: 역시나 나쁜 놈. 아빠가 누군지 얘기 안 할 때부터 혹시나 했어요.
2: 아 그러네.
0: 그러니까 전화 안 받을 만 했네요 지금 다들.
2: 그러니까요.
0: 지금 놓치면 안 되니까.
2: 네.
0: 아, 자 그렇다면 노노랜드 잘 들으셨다면 집중 퀴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낼까요 하영씨?
2: 네. 극중 재현이와 하영이는 어떤 동아리에서 만났을까요? 1번 봉사 동아리, 2번 봉산탈춤 동아리.
0: 얼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얼떤 무료라네. 소개되는 모든 철가루들에게 소시지 세트. 옛날에 소시지 세트가 웬 말이냐.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우!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5: 경영철의 파워 FM 3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자 쭉쭉 왔네요. 황숙현님이
6: 네, 1번 봉사동아리. 죄 지은 놈들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피해자가 휴학이라니 더 안타깝네요.
5: 그러니까요. 이, 어,

0: 영수님이
1: 영순이.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쁘네. 노노랜드 영순이.
0: 여기서는 극중 김영순이.
2: 김영순이. 김영순이.
0: 8322
2: 봉사 동아리. 재현 선배는 봉사를 엉뚱한 곳에 했네요.
0: 그러게 그러게. 노 용성님이
1: 1번 봉사 동아리. 저도 봉사 동아리였는데 아내가 막 째려보네요. 여보, 나는 진짜 봉사만 했어.
0: 오늘 봉사 동아리라 막 이영순 씨가 막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그런 동아리 아니었어요. 자, 모두 소시지 세트 보내드리면서 자, 오늘 꾹꾹이 나오고 있습니다. 2PM. 미친 거 아니야? 들으면서 오늘 두 분 오늘도 즐거우셨죠?
2: 네.
0: 양쪽 오래 만나면서 인사 같이 해요. 오늘 하루
2: 오픈업
0: 지치대는
1: 셔럽
0: 영실이랑
2: 하영이랑
1: 재현이는
0: 이제 셔럽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